하나의 물건이 사라져도 그만큼의 공간을 선물로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물건과의 헤어짐이 아쉽다고 하더라도요, 물건이 차지하던 자리만큼 고스란히 남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좁은 방이라도 커다란 장롱 하나만 빼면 집안에 울림이 생기고 공명이 느껴집니다. 그만큼의 공간이 선물로 남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 머릿속을 꽉 채우는 걱정과 근심을 조금씩 비워낸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또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오늘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벤트라 하이웨이 아메리카 첫 곡으로 보내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 수녀입니다.

0: 그래요. 우리가 어떤 때는 정리를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정리를 하면 그만큼 또 공간이 넓어지는 느낌. 그러니 침대나 장롱 하나 빼면 얼마나 또 넉넉하겠어요? 그래서 사소한 물건 하나가 사라져도 그만큼의 공간을 선물로 남기고 간다라는 이 말. 참 예쁜 말이네요. 우리가 우리 머릿속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걱정, 근심, 불안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덜어내도 제가 얼마나 관대해지고 얼마나 친절해지는지 몰라요. 걱정, 근심, 불안이 나를 예민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도 비워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아침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노래 장단에 몸을 움직였어요. 주룩거리는 봄 단비 소리도 지금 들리는 노래와 가락도 그냥 신나요. 하트하트하트 신명숙님. 그리고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생 전주 대표 미녀 지인의 생일이에요. 멀리 떨어져 살아서 자주 보지는 못해도 마음만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고. 사랑한다, 고맙다, 1104님.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누군가를 향한 사랑, 애정을 드러내면 왠지 그게 더 공명이 되고 울림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라디오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은빛 창가. 팬케이크. 요즘은 과로로 된 제품이 나와 달걀과 우유만 넣고 반죽해서 부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케이크를 타지 않고 딱 예쁜 갈색이 나게 굽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레시피가 있어도 반죽의 농도를 맞추기가 어렵고요. 성질 급하게 센 불에 올리면 익기도 전에 타버립니다. 팬케이크를 몇 장 쌓아두고 버터 바르고 딸기 올리고 메이플 시럽 듬뿍 뿌려서 먹으면 어느 브런치나 수제 디저트가 부럽지 않지요. 라면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음식 같지만요. 어쩌면 제일 어려운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면을 먼저 넣느냐, 수프를 먼저 넣느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각자의 취향이 다르고 물의 양, 달걀이 있느냐 없느냐, 면발을 젓느냐 마느냐, 꼬들 면이냐 퍼진 면이냐. 따지고 보면 라면만큼 까탈스러운 음식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평범이 비범이다. 이 말도 그렇습니다. 평범은 주변에 흔한 것 같지만요. 그 평범의 자리에 닿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전엔 너도 나도 중산층이라고 했지만요. 불경기가 길어지면서 요즘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기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평범이 오히려 비범으로 감사하게 느껴지고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자주 돌아보게 되고 남이 가진 큰 것의 부러움보다는 내가 가진 아주 평범한 작은 것에 대한 만족감? 그래서 일상이 더 겸허해지는 것 같네요.

스카버러 페어, 사이먼의 가펑클, 포레스텔라의 목소리로 1104님이 신청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아, 사이먼의 가펑클 괜찮죠? 그래도 우리 햇띠님이 바로 찾아가고 들려드렸어요. 이 비오는 날 왠지 또 이 노래가 더 아주 따뜻하게 와닿네요. 팬케이크, 제가 팬케이크 어제 샀어요. 한번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했나 봐요. 진짜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아유, 그냥 레시피 보면 그냥 뚝딱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정말 요 불이 조금만 강해도 안 돼요. 정말 약하게 해야 되고 인내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팬케이크를 저도 미국에서 먹어봤지만 그 원래의 맛이 있어요. 근데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시럽을 듬뿍 넣어야 되고 거기다 토핑까지 얹으면 아우 정말 벌써 배고파지네요. 호텔 브런치 부럽지 않습니다. 라면은 또 어떤가요? 라면도 취향이 또 가지각색이에요. 저희 수님들도 약간 부른 라면을 좋아하고 저는 좀 덜 익은 게 좋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먹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우리 수님들이 드세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평범한 것 같지만 그 평범이 정말 비범이라는 것. 평범하게 사는 게 오히려 정말 비범한. 저희도 성인들의 영성을 얘기할 때 평범하지만 비범하게 살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평범 그 자체가 비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어제, 그제, 오늘도 무탈하게 지내신다면 굉장히 평범하지만 비범하게 사신 겁니다. 이 작은 행복은 정말 누구 어떤 부자가보다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냥 이 평범 그 자체 서민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친정엄마가 배여사님 어버이날, 친정엄마가 배여사님인가 봐요, 도윤지님. 뵈러 갔는데 어버이날 뵈러 갔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고요. 그리고 그저께 전화로 동네 어른들 통영 놀러 가는데 모자 쓸까 양산 가지고 갈까 하시는 우리 어머니. 제주도 예약 여행도 취소하게 하고 여행을 가신다니 유유. 저는 자식만 모르는 어른이 되지 말자 남편과 얘기했어요. 자식 돈 쓸까 봐 그러신 줄은 알지만 조금 섭섭해요 유유. 이제 자식으로서는 섭섭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어머니로서는 자식 정말 어렵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 쓰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이 부모가 됐을 때는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식이라면 또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또 내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저도 부모님 떠나보내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건모 빗속의 여인 2037님이 신청하셨네요.

김건모 빗속의 여인. 참 좋은 오늘 은빛수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틴어로 함께라는 뜻을 가진 꿈 CUM 정통 가톨릭 대중신앙월간지 월간 꿈 CUM 12개월 정규 구독권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협찬 선물이죠.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서 당첨자분에게 12달의 마음 양식이 담긴 1년 정기구독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 특히 오늘 같은 날은요, 여유도 있으니까 성함, 주소,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선물 가정의 달. 가족들과 함께 우아한 문화행사 어떠신지요? 재즈와 클래식의 우아한 결합. 소프라노 알렉스 도연과 함께 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론 브렌트의 솔로 피아노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금호 아트홀 연세. 당첨된 다섯 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드리니까요. 성함. 글머리에 콘서트 하시고 성함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월간지는요,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당첨자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종가족 여러분, 성당에 나가시는 분들은 주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CPBC 라디오가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이용자 조사 진행하고 있어요. 그 QR코드 그거 보시면 주보에 있더라고요. 그거 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피드백을 잘 주셔야 우리 CPBC 라디오가 또 발전해 나갑니다.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CPBC 라디오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 주시면서 그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는 또 새롭게 만들어가고 더 좋은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에 부탁드립니다. 김현지님, 맞아요. 비우면 넓어져요. 아, 오프닝 들으시고 사연 주셨군요. 미루고 있던 책상 정리하면서 들어요. 책상 위에 한 뼘이 생겼어요. 여유 흐흐흐. 좋습니다. 0691님, 밀가루를 6개월 이상 끄는 저는요, 팬케이크 라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군침만 삼키고 있어요. 어쩌면 좋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밀가루 없이 일상에서 간단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찾고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 시간을 좀 더 드려야 하지만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어렵지 않게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뭔가 특별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지 않아도 주어진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 건강도 챙기는 것에 만족합니다. 맞아요. 팬케이크 라면 먹을 땐 좋지만 건강상 그다지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걸로 위로 삼아서 그 익숙하지 않은 걸 또 익숙하게 만드는 게 루틴이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식을 잘 챙기시고 건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화요일이에요. 책 한 줄의 행복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책 한 줄의 행복 들으시면서 또 마음에 와닿는 글 나눠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글도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쓴 글도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당첨자분에게 가톨릭 다이제스트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사연 기다릴게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뚝으로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오늘은요, 박유찬님이 신청하신 이정욱 숨어 우는 바람소리, 길은정 과거는 흘러갔다. 두 곡 듣고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볼게요.

출근길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차 한잔 앞에 두고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오늘은 제목만으로도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박웅현 작가의 천천히 다정하게 시 강독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 함께 나눠주세요. 100원 의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함께해주세요.

시는 시인이 고심 끝에 한 단어 한 단어 선택해서 완성한 그림만큼 허투루 쓰인 단어가 없고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느린 속도로 천천히 읽어져야 하는 글이 바로 시입니다. 한편으로 시를 읽는데 필요한 태도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태도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내면은 단단하게 다져나가야 하지만 사람과 자연, 세상에 대해서는 다정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인과 같은 시선이 우리 내부에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도 매일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예술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시를 읽는 데에도 살아가는 데에도 느림과 다정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천천히 다정하게 다가서 보면 좋겠습니다. 노랑 제비꽃 하나 피기 위해 숲이 통째로 필요하다. 우주가 통째로 필요하다. 지구는 통째로 노랑 제비꽃 화분이다. 반칠환 시인의 시 노랑 제비꽃에서 노랑 제비꽃 가날픈 꽃대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온 숲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주가 통째로 힘을 합해야만 가능하고 지구가 통째로 노랑 제비꽃의 화분이라는 시인의 발상에서 나도 모르게 감탄이 터졌습니다. 묘사, 일시적인 것에 대한 연민, 소멸적인 것에 대한 구원. 아, 힘들다고 할 때 힘내라 라고 하는 건 해야 할 몫을 힘든 당사자에게 돌리는 겁니다. 밥 먹을까? 영화 볼까?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힘내라는 말보다 그런 말이 상대를 동굴에서 한 발짝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훨씬 진정성 있는 위로라는 겁니다.

장범준 당신과는 천천히.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박웅현 작가의 천천히 다정하게 시 강독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박웅현 작가는 잘 아시죠? 책은 도끼다. 여덟 단어로 이미 100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그런 분이에요. 이번에는요. 시를 읽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시를 해설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번 책은 시 강독회 기록이자 시를 통해 삶을 돌아보는 사유와 성찰이 담겼습니다. 시하면 머리 아프신 분 계신가요? 근데 이 시를 좀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시는 다른 장르와 달리 시인이 한자 정말 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 한 단어를 생각하기 위해서 일주일, 2주, 한 달, 두 달을 그 시를 연상하면서 살아가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천히 그리고 그걸 냉철하게 해설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정한 시선으로 읽어주는 거죠. 마치 우리 삶을 읽어내듯이. 그래서 작가는 시를 읽는 일은 삶을 읽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가 있을까요? 살아가는 데에도 느림과 다정함이 필요하다. 이 대목이 저는 좀 많이 와닿았어요. 들으시면서 어떤 대목이 와닿았나요? 제가 천천히 읽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여러분에게 다가온 글 한 줄이 있을까요? 살아가는 데에도 느림과 다정함이 필요하고 시를 느리고 다정하게 읽을 줄 아는 분은 삶도 그렇게 읽을 수 있고 살아가는 데도 이렇게 느림과 다정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을 깨운 책 한 줄, 시 한 줄,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 책 한 줄, 혹시 인생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자작시가 있으신가요? 이 시간 보내주시면 함께 나눌게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와우, 우리 9237님 글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지난 주말에 지리산 실상사에서 세상에서 제일 특별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의 하객이 되었답니다. 친한 성당 언니 아들 결혼식에 갔는데 천주교 집안인데 절에서 결혼한다니 이게 뭐야? 너무 신기했죠. 인천서 4시간 걸려 도착한 남원 실상사. 아름다움에 빠질 새도 없이 신랑 입장과 동시에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를 신나게 부르면서 입장하는 신랑. 반지 교환 대신 서로에게 쓴 시를 낭독하는 낭만. 그리고 축하 공연은 사물놀이패. 청첩장은 신랑 신부가 직접 쓰고 엮어 만든 시집. 답례품으로 받은 답포의 멋진 글귀까지. 너무너무 진정성 있고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답니다. 마을 분들이 한 달 동안 결혼식 준비했다니 정말 신랑 신부 둘 다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 예쁜 부부가 탄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새 부부의 탄생을 축하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남겨준 아름다운 결혼식을 기획한 신랑 신부에게 감사합니다. 그날의 날씨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날들이 두 사람의 앞길에 영원히 펼쳐지기를. 와, 이 9237님은 글을 굉장히 이렇게 묘사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이렇게 연상이 되고 상상이 돼요. 이런 글이 잘 쓴 글이에요. 글이라고 해서 막 뭔가가 꾸미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그림을 보듯이 영상을 보듯이 그렇게 묘사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결혼식에 참성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천주교 집안인데 아들, 언니 아들 결혼식에 그 천주교 집안인데 절에서 했다? 아마 뭐 그 상대방이 또 불교신자인지도 모르잖아요. 뭔가가 또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문화가 시에, 사물놀이에, 또 팝송에, 와, 완전히 굉장한 백화점 선물 세트를 받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름다운 글 9237로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결혼식에 신나게 부르던 노래 들어봐야 되겠죠? 레드본 Come and Get Your Love.

레드본 Come and Get Your Love, Temptations, My Girl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책 한 줄의 행복 박웅연 작가의 정말 이 시 강도,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는 책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천천히 다정하게. 느리게 읽는다는 것은 느리게 살기. 박웅연 작가의 독서법인 슬로우 슬로우 딥딥. 슬로우 슬로우 딥딥. 아, 천천히 가야 깊죠.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빠르게 뭔가 다 빠르잖아요. 우리 천지원과 저 여러분, 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모든 상황 안에서 천천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에요? 물론 시를 읽을 때 천천히 읽어야 하지만 또 무엇을? 기도도 천천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밥도 천천히 먹어야 될 것 같고 천천히 해야 될 게 참 많긴 합니다. 비가 그쳤네요. 내일부터 덥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한 한 주간 되세요. 안경근님 좋아요 좋아요. 예, 내일부터 덥다고요. 아, 또 너무 더우면 또 여름이 빨리 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네요. 예, 오늘도 우리 물건 하나를 비우면 그만큼의 공간이 생기듯이요. 마음속에 걱정 하나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좋아하는 분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도 우리는 비범한 축제를 즐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오늘도 느리고 다정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 보내주신 분 가운데서요. 가톨릭 다이제스트 1년 동안 선물 보내드릴게요. 4340님이 신청하신 조성모 가시나무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 이양철은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3: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2: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3: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4: 뚝, 뚝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5: 정말?
4: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0: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0: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가끔 구름을 보고 있으면 참 재밌습니다. 동물 모양이 되기도 하고 무언가를 전하는 듯 보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데요. 구름의 평균 수명은 10분 남짓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국에는 자신이 본 구름 사진을 공유하는 구름 감상협회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다들 사는 게 바빠 주변에 눈 돌릴 틈이 없다고 말하지만 고개만 들면 언제든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을 올려다보게 하는 구름도 있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네요. 로베르트 슈만의 딕터 리베 연가곡 시인의 사랑 작품 48 가운데서 1곡 인분도 슈에넨 모나트마이 아름다운 5월의 테너 줄리안 브레가디엔 그리고 피아노 에릭 르사지의 연주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로베르트 슈만의 디키타 리베, 시인의 사랑, 작품 48, 5월에 꼭 듣게 되는 곡이죠. 인분더 쉐넨 모나트마이, 이제 1곡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테너, 오스트리아의 그 빈 국립오페라에서 활약하는 율리안 프레가디엔, 그리고 피아노의 에릭 르사쥐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유진 다마레의 르 멜르 블랑, 하얀 티티세의 작품 161, 피콜로의 장 루이 보마디에, 그리고 피아노의 장 쾨너의 연주입니다.

언제 들어도 참 경쾌하고 명랑한 그런 곡이죠. 유진 다마레의 Le Mel Le Blanc, 하얀 티티세 작품 161, 피콜로 연주의 장루이 보마디에, 그리고 피아노의 장 케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에서 선물 드리는 공연, 독일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첫 내한 공연을 갔네요. 1924년에 창단한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독일 남서부 지역을 대표한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전통적인 독일 레퍼토리의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베토벤 레퍼토리로 한국을 찾습니다. 아드리안 프라바바가 지휘를 하고요. 또 바이올린의 이경선, 그리고 첼리스트 여미혜, 피아니스트 강소연이 협연자로 함께 무대에 올라서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 3중 협주곡과 또 코리올란 서곡 교향곡 4번을 연주하게 됩니다. 롯데 콘서트홀에서 만날 이 공연 모두 5분께 2장씩해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공연, 자, 샵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곡 함께 연주할 협연곡 들어볼까요? 루트비 판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 피아노와 바이올린 그리고 첼로를 위한 작품 56, 그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라 블라카, 폴로네스 풍의 론도, 너무나 유명한 악장이죠. 트리오 반더러하고요, 제임스 콜론이 지휘한 귀르세니 오케스터 퀘알르나 필라모니커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루드비 반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 피아노와 바이올린 그리고 첼로를 위한 작품 56 사막장 론도 알라 폴라카 들으셨습니다. 아주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막장. 피아노에는 벵상 꼭 그리고 바이올린에는 장마르크 필립스 바르자베디앙 그리고 첼로의 라파엘 비두가 함께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3중주단과 제임스 콜론이 지휘한 귀르세니 오케스트라 쾰른 필하모니카 쾰른 귀르세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이 신청곡 코너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죠.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요셉 하이든의 건반 협주곡 F장조 호버켄 번호 18의 7. 자, 그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 함께 들어볼 텐데요. 자, 합시코드의 캐틸 하우상 그리고 지휘 헬뭇 뮬러 브릴 콜론 체인버 오케스트라, 쾰른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요셉 하이든의 건반 협주곡 F장조 허버켄 번호 18-7 1악장 모데라토 들으셨습니다. 합시코드 연주의 캐틸 하우스 사운드 그리고 헬무트 뮬러 브루일이 지휘한 쾰른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배우 오드리 헵번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어린 시절부터 발레리나를 꿈꾸며 연습에 연습을 거듭합니다. 전쟁 중이었지만 장학금도 받았고 모두가 선망하는 스승도 만나죠. 그녀의 선생님은 마리 랑베르. 폴란드에서 태어나 디아길레프의 발레리수에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이후 영국 로얄 발레단에서 무용수로 활약한 뒤 랑베르 발레단을 설립한 인물인데요. 랑베르는 무용수의 가능성을 정확히 짚어내는 엄격한 교육자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오드리에게 괜찮은 발레리나는 될 수 있지만 주역으로 무대를 이끌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키였는데요. 오드리의 키는 약 170cm로 당시 발레계에서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기엔 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여기에 토슈즈까지 신으면 균형을 맞추기가 더 어려웠죠. 또 하나의 이유는 체력이었는데요. 전쟁 당시 영양실조에 시달렸던 오드리는 너무 말랐고 근력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녀는 1950년 발레를 내려놓고 런던의 뮤지컬 무대에 서기 시작했고 영화에서 작은 역할부터 경험을 쌓아갔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956년 영화 레프달스도이 원작의 War and Peace, 바이나 이미르, 전쟁과 평화 가운데서 니노 로타의 곡 나타샤's Waltz, 나타샤의 왈츠, 이 무도회 장면에 나오는 곡이죠. 자, 헨리 폰다가 피에르 베즈코프로 나왔고 멜파라가 안드레이 볼콘스키로 나왔는데 결국 이 멜파라하고 오드리 헵번이 결혼합니다. 자, 앙드레 류가 지휘하고 바이올린 연주하는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51년 런던 파라마운트사의 한 제작자가 영화 속에 단 30초 남짓 담배를 파는 소녀로 등장한 오드리 헵번을 눈여겨봅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화면을 채우는 분위기가 쉽게 지나치기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의 휴일, 로만 홀리데이 오디션을 제안하는데요. 주인공 공주 역에 미국식 억양이 아닌 자연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지닌 배우가 필요했는데요. 오드리는 그 조건에 정확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벨기에에서 태어나 프랑스어를 익히며 성장했고 영어와 네덜란드어에도 능숙했죠. 또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까지 여러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었고요. 유럽에서 교육받은 덕분에 특정 계층에 속하지 않은 세련된 억양을 지니고 있었고 여기에 또렷한 발성과 말레로 다져진 몸짓까지 더해져 자연스럽게 품격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로마의 휴일은 오드리 헵번을 단숨에 할리우드 스타 반열에 올려놓는데요. 당시 인기 배우였던 그레고리 팩과 호흡을 맞춘 무명 배우가 할리우드 데뷔작으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까지 거머쥐게 되죠.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리차드 로저스의 Isn't It Romantic, 사브리나 영화 가운데서 함께 듣습니다. 프레데릭 홀랜더 오케스트라 연주로 낭만적이지 않나요? 함께 들어보죠.

리차드 로저스의 Isn't It Romantic? 사브리나 영화. 사브리나 영화는 두 번 만들어졌죠. 오드리 헵번이 한번 주연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만들어졌는데 두 번째는 야, 이 오드리 헵번에 비하면 너무 좀 아니냐.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또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프레드릭 홀랜더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Isn't It Romantic? 낭만적이지 않나요?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예술가의 항구 오드리 헵번 편 정말 흥미진진하게 내일도 이어집니다. 뾰드르 치코프스키의 섹스텟 육중주 디단조 작품 70 Souvenir de Florence 플로렌스의 추억 이 작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전 육중주 중에 정말 이렇게 또 훌륭한 뭐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로 꼽아도 손색 없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The Nash Ensemble의 연주입니다.

뾰트르 치콥스키의 섹스텟 6중주 디단조 작품 70 Souvenir de Florence 플로렌스의 추억 1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The Nash 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 2부에는요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 있는데요 세계를 주름잡은 최고의 오페라계 또 디바로서 BMG의 디바로도 불렸고요 자스프크 페스티벌 또 빈 국립 오페라 극장 또 대표적인 그 레퍼토리는 모차르트, 로시니, 벨리니, 도니제티로서 지금 현재 서울대학의 또 교수로 재직 중인 메조소프라노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메조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와 함께 또 2부 여러분과 함께 또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진가를 또 맛볼 수 있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시죠.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 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삭해.
1: 맛있는 60개 치킨.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 네, 오늘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 정말 엄청난 분이 우리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세계의 이 메조소프라노로서 온 그 최고의 오페라 극장과 또 리코딩, 그리고 카라얀에서부터 뭐 요나스 카우프만 이르기까지 모든 싱어들과 이 세계의 무대에서 정말 열연을 펼쳤고요. 또 가곡, 또 콘서트, 정말 엄청난 그 이 베테랑으로서 정말 리빙 레전드인,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분을 한국에 오셨다 그래서 꼭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세계적인 메조 소프라노 베셀리나 가사로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와.
3: Oh my god, I'm so excited.
2: 네, 제가 정말 너무나 이렇게 평소에 숭앙하는, 존경하는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한데요. 오늘 통역에는 이 조교로 또 활동해 주시고 카운터 테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르테나 그 팬텀 싱어 4의 네. 또 이 카운터 테너인 우리 오스틴 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오스틴 김입니다.
2: 오스틴 김 굿튼 탁.
4: 네, 굿튼 탁.
2: 또 오스틴 김이 그 베를린에서 네. 공부를 요한 코발스키 네, 씨에게 했고 네. 그래서 아주 그 독일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이 가장 편한 언어는 불가리어가 제일 편하시겠지만
4: 네, 맞습니다.
2: 뭐 다 잘하시지만 네. 또 이 독일어 또는 네. 러시아어. 근데 독일어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시는 것도 네. 쥐리히시고 네. 예, 그래서 독일어를 해주기를 원하셔서 우리 네. 오스틴 김하고 가장 잘하시기 때문에 네. 오늘 그 언어로 선택이 됐고 많은 분들이 독일어를 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4: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2: 너무 잘하시네요. 네. 뭐, 감사합니다. 자, 근데 우리 베셀리나 가사로바 선생님이 서울대에 오신 지가 이제 꽤 됐는데요. 이렇게 늘 모시고 싶었는데 늦게 모셔서 죄송하고 이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느끼시고 또 어떤 걸 가르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5: Also, er wollte das sagen seit letztes Jahr, du hattest an der Universität als Professor angefangen. Was hattest du für die Studenten gegeben, also ihr Kenntnisse und während des ihre Unterrichten, was hattest du am wichtigsten für die Studenten?
6: Jetzt beginne ich mit das, ich bin in diese Universität gekommen, mhm. weil ich faszinierend bin von koreanischen Stimmen.
5: 선생님이 이제 교직에서 지금 시작하시고 나서 네. 굉장히 열정적이고 재능 있는 한국 학생들 때문에 이곳에 오시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2: 그렇군요.
6: Was ist wichtig für mich, dass ich gebe meine Studenten, das ist stimmliche Technik.
5: Erste.
6: Das ist mental, dass sie mental stark sind und natürlich viele andere Komponenten, die wichtig sind. Und ich glaube, ein Mensch wie ich, die 35 Jahre pro Saison 90 Vorstellungen gesungen hat, mit 70 Rollen, habe ich etwas zu sagen.
5: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목소리의 기본적인 그런 기초적인 테크닉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네.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35년 동안 네. 무려 1년에 한 90회 정도의 네. 연주를 이렇게 작품들을 진행하시면서 그런 무대 경험들과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그런 음악성을 네. 또 함께 발달시키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아니 그 베셀리나 카사로바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 네. 정말 많은 그 동영상 그쵸. 노래하신 거 있고 그런데 정말 많은 그 그러니까 아티스트들하고 했잖아요. 자, 그 중에서 좀 인생에서 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뭐 지휘자 또 뭐 에디타 그루베로바 같은 그런 아티스트 같이 이중창도 부르고 누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지 한 10명 정도만 알려주세요.
5: Du hattest schon viel mit Legende, also Künstlerin und Sängerin und Dirigent gearbeitet. Erinnerst du dich daran, also wer ist am wichtigsten? Also 10 Personen, also zum Beispiel Edita Gruberova und Herbert von Karajan und so weiter.
6: Ja, natürlich. Ja. Es gibt schon ein paar Sachen, die geblieben sind. Mhm. Zum Beispiel Merlin Horn.
2: Merlin Horn
6: hat abgesagt 92. Mhm. 92 Tancredi in Salzburg. 92, 92.
5: Oh. Okay.
6: Hat abgesagt. Und damals Mortier, Gérard Mortier, hat mir getroffen auf die Straße und gefragt hat, Veselina, kannst du Tancredi für 2 Wochen lernen? Und so habe ich...
5: Ja. 92년도에
2: 네.
5: 말린 혼의 네. 이렇게 아웃슬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신해서
2: 그렇죠. 메초소프라노
5: 씨. 네, 로시니 예. 탕크레디라는 작품을
2: 탕크레디.
5: 예, 하셨는데 아, 예. 그게 사실은 선생님이 그 전에는 모르셨던 작품이었고 2주 안에 공부하셔서 근데
2: 네. 2주 만에
5: 네. 2 Wochen.
6: 2 Wochen habe ich gelernt. Das ist gut für meine Studenten.
5: Ja.
6: 500 Seiten. Auswendig.
5: 500 페이지 넘게 되는 그 파티투어와 네. 그 클라비아 수곡을 다 외우셨다고.
2: 2주 만에요? 네. 천재시네요?
5: 게니예요.
6: Ich weiß es nicht. Das ist manche sagen, ich bin Genie, aber ich bin ganz normale Mensch. aber ich bin Profi Pianistin.
5: 왜냐하면 선생님이 프로페셔널 성악가이시기 전에 프로페셔널 맞아, 맞아. 피아니스트셨기 예, 때문에 예, 그게 예, 가능했던 예. 것 같다고.
2: 그런데 왜 처음에 그 소피아에서 네. 피아노를 먼저 공부하셨잖아요.
5: 네.
2: 그리고 나서 또 피아노도 잘 치실 텐데 네. 또 이 성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것은 왜일까요?
5: Am Anfang, als Pianist, warum hattest du beim Gesang also gewechselt? Warum?
6: Ich erzähle jetzt die Wahrheit.
5: Ja. 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
2: 네, 좋은 시간, 진실의 시간.
5: 네.
2: 귀여우시네요.
6: Ich habe das paar Mal gesagt in Europa und Amerika. Ich habe Sänger begleitet in Gymnasium.
5: 아, 선생님께서
2: 네.
5: 이게 보통 유럽하고 아메리카에서 인터뷰 때도 말씀하셨었는데
2: 네, 네.
5: 고등학교 시절에 중고등학교 네. 시절에 스스로 이렇게 연주하시면서 이렇게 노래를
6: und sie haben immer irgendwie Sänger gesagt. Ich fand kompliziert Sänger zu sein. Heute habe ich nicht gut geschlafen. Ich habe keine Stimme. Heute ich fühle mich nicht okay und ich dachte, was so kompliziert ist das?
5: 선생님께서 이제
2: 네.
5: 그 시절에
2: 예.
5: 다른 싱어들을 보시면서 가끔은 싱어들이 컨디션이 좋다기도 하고 가끔은 어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떤
2: 네.
5: 게 불편하다고 말하는데
2: 예.
5: 선생님 본인께서는 그 당시에 그거를 이해를 못 하셨대요.
2: 아.
5: 네. 그래서
6: Und ich hab selber versucht zu singen manchmal.
5: Allein.
6: Nein, wenn sie nicht konnten, ich habe das versucht zu singen und ich fand das so faszinierend und ich wusste, ich kann auch spielen, Schauspiel. Das war für mich die Begründung, warum ich Sängerin geworden bin.
5: 선생님께서는
2: 네.
5: 그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2: 아.
5: 그냥 노래하는 것이 너무 좋으셨고
2: 오.
5: 그 열정이 있으셨다고
2: 네,
5: 그리고
2: 네.
5: 거울 앞에서
2: 네.
5: 본인이 연기하시면서 노래하는 그 모습도 너무 좋다고 느끼셔가지고
2: 네.
5: 그래서 아 내가 그 기분을 느끼시고 바로 내가 가수가 되어야겠다라고 아, 결심을 하셨다고.
2: 그러면 그 커리어 동안에도 이렇게 뭐 컨디션을 타거나 좀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좀 그 무대에 임하신 스타일인가요?
5: Also während deiner die ganze Karriere, also es war wirklich schwierige Zeit oder für andere Menschen, andere Sänger, ich meine, weil du hattest dann für ein Jahr zum Beispiel 90 in der Veranstaltung musstest du das machen. Aber was für Zustand hattest du? Also
6: ich bin sicher geboren ein Kämpfer. Mhm. Kämpfer, aber nicht negativ, bitte.
5: Ja, als positiv. 선생님은 이렇게 항상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투쟁하면서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캠퍼가 사실은 파이터에 가까운데 이게 저항하시면서 항상 살아오셨다고.
6: Und hier, weil ich schon Professor bin, diese Interview sicher hören junge Sänger.
5: 선생님께서 이제 교수님으로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네. 젊은 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성악가들에게도 해드리고 싶다고.
6: Ich war nie eifersüchtig auf meine Kollegen.
5: 아, 선생님께서는 네. 다른 타인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시래요. 네.
6: Yeah. Das ist sehr entscheidender Punkt. Ich habe immer unwahrscheinlich Liebe für meinen Job gehabt.
5: 아, 선생님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본인의 일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그런 애정이 늘 있으셨대요.
6: Was bedeutet Liebe? Liebe bedeutet nicht für mich Applaus. Nein, ich liebte Musik. Ich liebte Singen.
5: 선생님은 박수갈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음악을 사랑하고 본인의 가수로서 노래하는 것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본인의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으셨다고.
6: Und ich sage noch etwas. Ich bin auch Mutter. Ich habe bekommen meinen Sohn mit 33 Jahre alt. Heute werde ich Juli 61.
5: Bitte. Bitte nochmal. Ja.
6: Ich bin auch Mutter. Ja, ich habe Karriere. Ja. Und trotzdem habe ich einen Sohn. Er ist 27 Jahre alt. Ich habe ihn mit 33 Jahre alt bekommen. Und heute, Juli, werde ich 61 Jahre.
5: 선생님은 33살 때 아들 지금 아드님이 있으시거든요. 아드님이 이제 스위스에서 의사로 계신데 27살이세요. 네, 그래서 그 아드님을 본인이 33살 때 가지셨다고.
2: 그렇군요.
6: Ich möchte etwas sagen dazu. Dieser Beruf verlangt nach viel Disziplin, Wille, Intelligenz. Auf Boden bleiben, realistisch sein.
5: 이 선생님이 그 혹독한 이 필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그 엄격한 자기 관리와 그 다음에 기본기가 있어야 됐고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 열정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거라고.
2: 엄격한 자기 관리.
5: 네, 역시, 엄격한 자기 관리.
2: 아, 그 역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이나 박수보다는 그 무대 위에서의 자긍심
5: 맞습니다.
2: 이런 게 동영상 이렇게 보면 선생님 공연에서 늘 느껴져요. 야, 그래서 오늘 이 또 선생님의 은인이 헬베트 폰 카라얀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노래를 한 곡 듣고 이 또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여러분 기다려주시고요. 첫 곡으로 닐마노 딜베로인데 이게 불가리아 민요인 것 같아요. 이 곡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곡인지.
5: Was für Lied ist das, also Maestro?
6: Dilmano ist eine Frau. Name Dilmano.
5: Dilmano라는 한 여자의 이름.
6: Aber das ist eine alte Bulgarisch.
5: Alte Bulgarisch. 오래된 불가리아 노래라고.
6: Dilmano, Dilbero. Ich pflücke etwas auch.
5: Ich pflücke.
6: Ja, Dilmano. Man würde hören jetzt die Musik. Ich, da, was ich dazu sagen kann, ich bin die erste Bulgarin, die hat so eine Art von Musik professionell aufgenommen. Und das ist Echo Classic Prize in Europa, diese CD.
5: 이 CD가 이 수록곡이 들어있는 CD가 에코 클래식에서 어워드에서 상을 받은 곡인데 선생님께서는 불가리아 최초의 이런 불가리아 리더로 예. 상을 받으신 분이고 이거를 CD로 만드신 분이라고.
6: Und mit dieser CD ich bin Sängerin des Jahres in Europa.
5: 아 이걸로 그 해 네. 그 해 예. 최고의 여가수 상도 받으셨다고.
2: 오 네. 축하드립니다. 그게 몇 년도였죠?
5: Wann ist das? Wann war das?
6: Also ich muss meinen Sohn sagen, er schickt dir die Preise und ich sehe, welche Jahr ist das.
5: 지금 몇 년도이신지 기억이
2: 그렇죠?
5: 안 나시는데.
2: 하도 네. 경력이 풍부하셔서.
5: 네, 맞습니다.
2: 그렇습니다. 여기 근데 어레인지가 크라시미르 규르키치스키?
6: Perfect.
2: 아, 규르키치스키. 아, yeah. 이분이 불가리안.
6: Bulgarian composer.
2: Composer. 이분이 편곡을 했고요. 네. 메초소프라나 베셀리나 카사로바 그리고 불가리안 보이시스 안젤리테가 함께하는 연주로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0: 딜베로. 아, 딜마노하고 딜베로하고 한 두 명의 여인이 있군요. 어, 전 딜베로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크라시미르 규르키스키, 규르치스키가 이제 편곡을 했고요. 이 컴포저가 메초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 어, 이제 국제적인 명은 카사로바인데 이제 불가리아 이름을 보니까 카사로바 이렇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제적인 이 어, 이 오페라 무대에서 또 예명은 그러니까 카사로바가 맞습니다. 불가리안 보이시스 안젤리 때 연주를 감상하셨고요. 여기 유경란 씨가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려주셨고요. 일상 불가리아 출신이시지만 오랫동안 타지 생활하셨는데도 민요가 나오니 뭔가 흥이 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흥이 나시냐고 오랫동안 외국에 가셨는데도.
1: 그래서 Wie fühlst du also diese mit dieser Musik? Lange nicht gehört, oder? Also bei dem Publikum.
2: Ich beginne mit etwas.
1: Ja.
2: Ich habe nie gemocht meine Stimme.
1: Wirklich?
2: Ja.
1: 선생님은 근데 네. 어, 굉장히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는데요. 네. 본인의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0: 아 그래요? 오.
2: Jetzt berühmte Kolleginnen von mir würden staunen über meine Aussage. Mhm. Aber das ist keine Koketterie. Mhm. Koketterie, weißt du so, dass ich flirte mit Leuten, sage, ach, ich liebe nicht meine Stimme. Mhm. Ich habe, das war meine größte Überraschung, mhm. wenn ich zum ersten Mal gehört meine Stimme mhm. aufgenommen.
1: 선생님의 동료들이 가끔 본인한테 너무 이렇게 좀 겸손한 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그게 절대 아니고 본인이 어, 본인께서는 자기의 녹음되었던 네. 첫 번째 작품을 듣고 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어. 어, 선생님 본인께서 예상하신 것과는 굉장히 다르셨나 봐요.
2: Das war für mich wirklich und ich war in Top Karriere. Ich war in Top Liga.
0: Natürlich.
2: Top Liga. Mit Bardoli, ich, Susan Graham, Top Liga war ich. Und ich meine, ich dachte Mein Gott, was lieben die Leute bei meiner Stimme? Ja, und ich habe begonnen zu arbeiten, jeder Ton. Mhm. Jeder Ton musste sitzen mhm. und perfekt sein. Und das war für mich gefährlich. Gefährlich. Mhm. Für mich, für ja. meine Person.
1: 선생님께서 어, 최고의 그 리그에 네. 있으시면서 네. 뭐 체칠리아 바르톨리든 수잔 그램이든 많은 그런 월드클래스 싱어들과 함께 네. 그 작업도 하면서
0: 그쵸.
1: 느낀 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목소리를 어. 이게 선호하지 않으셨다고 아. 근데 선생님께서는 항상 모든 그 작품에서 어, 모든 노래의 그 하나의 음정까지도 케어하시면서
0: 네.
1: 어, 연습을 하셨다고
0: 네네.
1: 근데 본인께서는 그게 어,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단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는 오. 것이 그래서
2: 네. Ich bin sehr ehrlich.
1: Ja.
2: Aber ich muss sagen, durch diese Erlebnisse, ich hätte nie geschafft, das, was ich heute bin.

0: ich war ein großer Realist und ich habe mich nie zu sehr geliebt. Erfolg verändert total manche Kolleginnen von mir. Sie waren anders mit dem Zeit.
1: 선생님께서 여태까지 이루신 성과나 결과물은
2: 네.
1: 결코 본인이 이렇게 혼자 노력해서 되신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2: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재미있는
1: 네.
2: 사연이 있는데 그 1996년 7년 요 때 이제 우리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님 얼마 전에 네. 이제 70회 기념 데뷔 70회 기념 콘서트 하셨거든요. 일요일 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네. 블라지미르 페도세프 하고 이제 모스크바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녹음을 했어요.
1: 네.
2: 근데 그때 그게 RCA 빅터 레이블이었거든요.
1: 그래서 빅터 레이블.
2: 그래서 BMG 사장인 슈테판 미커레이가 그 모스크바에 왔습니다.
1: 네.
2: 그래가지고 저한테 무슨 자랑을 했느냐?
1: 네.
2: 우리의 이 새로운 메조 소프라노 계약했는데 너무 훌륭하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계신 이 베셀리나 까사로바였습니다. 이 선생님 자랑을 너무 하면서 아 우리 새로 나온 베셀리나 까사로바하고 인터뷰할래? 말이면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1: 네.
2: 드디어 인터뷰를 그로부터 29년 만에 하게 됐네요. 네.
1: 러시아어로 한번
2: 아니, 말씀해 주세요. 네. 스테판 미코레이. 예.
0: 야.
2: 네.
0: 네.
1: 야. Kennst du Stefan Mikkel?
0: Natürlich, ja. Der war der Boss von BMG. Ja.
1: Ah, BMG, der gleiche Label. Also die
0: ja, BMG war New York, Paris, Munich. Munich. Zuerst war BMG und dann war Sony. Sony hat gekauft BMG.
1: Ja, eigentlich vor fast 20 Jahren,
0: ja.
1: Jahren er hatte mit ihm getroffen und über sie gesprochen. Ja.
0: Er hat geliebt meine Stimme.
1: Ja, er hat geliebt deine Stimme.
0: Wie ich gekommen bin zu diesem, darf ich erzählen, zu diesem Exklusivvertrag. Sie haben mir 3 Jahre verfolgt, überall meine Auftritte auf die Welt, weil ich war freischaffende Künstlerin. Und nach 3 Jahren ich vergesse nie.
2: 3 Jahre, 3년이군요.
1: 네, 3년 동안. 네.
0: 네. 3 Jahre in Paris, ich singe Capuletti und Montecchi.
1: 3년 동안 계약이 있으셔서
2: 네네.
1: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하셨었다고.
0: Und diese Abend würde ich nie vergessen, darf ich erzählen?
1: Ja.
0: Das ist sehr, sehr gute Sachen für junge Menschen.
1: Okay, ja. Bitte.
2: Bellini, Capuletti, Montecchi, 녹음하신 거 아니에요?
0: Das ist, 네. ich habe
2: Editha Gurbirova?
0: Nein, no? mit Clay Kalm. Das Clay war eine andere Sopranistin. Ich war eine Künstlerin, die nie geht auf der Bühne und nicht sicher sein.
1: 아, 선생님은
2: 네.
1: 무대에 오르셔서 어떤 거를 좀 불안정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으셨대요.
0: 아. 네. Also das heißt, ich hatte jede Arie 3 verschiedene Varianten Tempi.
1: 아.
0: Auch wenn der Dirigent mir ein anderes Tempo gibt.
1: 선생님은 이거는 모든 젊은 성악가들과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텐데
2: 예.
1: 선생님은 3년 동안 계약이 있으셔서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셨는데
2: 예, 예.
1: 그러면서 본인께서 준비하셨던 거는
2: 네.
1: 모든 아리아 예를 들면 3개의 아리아를 준비할 때 본인의 이제 주머니 속에
2: 네.
1: 본인의 머릿속에
2: 네.
1: 세 가지 다른 바레이션을 가지고 계셨었대요. 예를 들면은 디리겐트들은 항상
2: 지휘자.
1: 다른 지휘자들은 네. 다른 템포와 다른 펄스를 갖고 있는데
2: 그렇죠.
1: 그거에 맞춰서도 준비를 하셨고 그게 따른 다른
2: 그런 테크닉 본인 것도
0: 네. Ich rate das junge Sänger nicht einfach nur lernen. Sie müssen flexibel sein musikalisch. Viele Komponenten sind wichtig für einen Künstler. Aber jetzt, was passiert diese Abend? Ich weiß, dass alle von BMG, von New York, Paris, München, Berlin, Zürich sind drin und entscheiden ist, bekomme ich Exklusivvertrag für BMG. 3 CD pro Saison.
2: Season에 3개의 CD를
1: 네,
2: 녹음했군요.
1: 3개의 CD를 녹음했고 그 당시에
0: Fury Yare
1: 그때 그 현장에서 여러 나라의 그런 아겐트와
0: 하나
2: 계속 독일어를 듣다 보니까 이제 알아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Moment. Und jetzt was passiert? Gibt es Zeit?
1: Ja, natürlich, natürlich.
0: Jetzt was passiert? Ich singe. Ich bin eine mental sehr stabile. Danke Gott, meine Eltern. Danke meine Mutter. Sehr stabil.
1: Mental이 엄청 강하신 분이셨다고. 네,
0: ich bin mental. Ja, ich bin real, nicht arrogant.
1: 네, 현실주의자시라고.
2: Arrogant.
0: Das sind zwei verschiedene Sachen. Arrogant. Nein, ich bin nicht. Danke, danke, dass ich nicht diese Allüren habe.
2: 그렇습니다. 저희도 늘 기도합니다.
0: Danke Gott. Aber, ja, aber. Ich singe die ganze Oper, kommt am Ende de tu bell'anima. Romeo sieht, Juliette ist tot. Sie ist nicht tot.
2: 그쵸, 본인도 로미오를 하셨으니까.
0: Sie ist tot. Ich in Paris, wir bekommen keine richtige Dekor bis zum ersten Vorstellung.
2: 이제 좀 통역을 해주세요. 네. 너무 독일어를 오랫동안 혼자 하시면 네. 힘듭니다.
1: 야야야야야야야야.
0: 아소. Ich komme auf dem.
2: Interpret.
1: Yeah, interpret. Please. Yeah. Ich muss übersetzen. Yeah.
2: Yeah. Un moment. Pause.
0: Exactly. Sorry. Ich komme auf dem Bühne für letzte Akt.
1: 선생님이 무대 나갔을 때 마지막 그 악트 마지막 장면에서.
2: 네.
0: 로메오 kommt.
1: Yeah. 로메오가 나와 등장했고
2: 본인이잖아요.
0: Ich bin Romeo. Yeah. Hosenrolle.
1: Yeah.
0: Und ich sehe Juliette liegt und ich meine sie ist tot.
1: 아, 줄리에가 거의 누워 있었고 선생님이 로미오로서 그때 바지 역할을 하셨었는데
2: 그렇죠.
1: 로미오로서 했을 때 줄리에가
2: 무덤에 갔군요.
1: 네, 죽어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0: Das ist die Geschichte.
1: 그게 본인의 역사였고
0: 네. Ich hab diese Oper so geübt die Arie de tu bell'anima. Das ist die Arie.
1: 방금 부르셨던 그 아리아를 네네네. 굉장히 많이 연습하셨다.
0: Ich komme, ich sehe das und die Gefühle steigen so hoch. Ich dachte, ich kann nicht mehr singen.
1: 근데 부르시면서 네. 갑자기 그 자기 그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올라오셨었대요.
0: Ich schwöre es auf Gott.
2: 올라왔다는 게 뭡니까? 좋아졌다는 거예요? 막혔다는 거예요?
1: Als negativ, also gefühlt, kannst du.
0: Also so emotional.
1: Also emotional. Das sieht 감정적으로 올라오셨다.
0: Das sieht man diese rote Teppich. Wände, sie liegt. Die Emotion ist Believe me, I can nicht anders sagen.
1: 줄리엣이 빨간 카펫에 누워 있는데 그 누워 있는 그 장면이 네. 본인께서는 이제 줄리엣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 이 아리아를 부르기가 굉장히 힘드셨대요. 오. 그냥 감정적으로 너무나 몰입하셨고.
2: 예, 예, 예, 예.
0: Mein Haus hier war so wie ein Ball, wie ein Ball, Ball, ein Ball für Tennisball.
1: 네. 목에 막 마치 그 테니스 공에 하나 네. 걸리는 것처럼 굉장히 힘드셨대요.
2: 아, 그렇군요.
0: Und was hat mir geholfen?
1: Ja, was hast du?
0: Mozart.
1: 모차르트가 도움이 됐다고.
2: 아, 모차르트가.
0: Die Technik von Mozart. Mozart.
1: 그때 딱 그 순간에 사실 연주를 진행하면서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2: 네.
1: 그때 이제 모차르트의 기본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고.
0: Ich habe nicht begonnen. Okay.
2: Yeah.
0: Ich habe nicht bekommen, sondern ich bin ganz schmal die Technik Agioma und das hat mir geleitet.
1: 그때 막 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뭔가 더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누른 것이 아니고 그때 더 기본기를 생각하고 더욱더 이렇게 좀 클리어한 톤을 낼 수 있도록 그거를 생각하셨다고.
0: Aber es war knapp, wenn das nicht gut gelaufen wäre.
1: 근데 아마 그 순간에 본인께서 잘 준비하거나 잘 대비하지 않았으면은
2: 네.
1: 그건 이미 늦었다고 아. 무대에서는 이미 라이브이기 때문에
0: keine Exklusivität für ganze Welt bekommen mit BMG.
1: 네.
2: 통역을 해주셔야죠.
1: 아, 네.
2: 네. 웃으시면 안 되고.
1: 네. 밑에 녹음.
2: 네, 네.
0: Ich hätte diese Abend war BMG und von dieser Vorstellung hat sich entschieden bekomme ich Exklusivität. Wenn ich hier versagt hätte bei dieser Arie, dass ich nicht gut singe, ich hätte keine Exklusivität bekommen für 10 Jahre.
1: 그때 만약에 성공적으로 연주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레이블들과 함께 작업할 수 없었을 거라고 자기가 BNG. 기본적으로
2: 전문적입니다.
0: 네. Und jetzt jetzt du verstehst du was für eine Psyche ich gebe meine Studenten, dass sie stark sind.
1: 항상 그래서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멘탈에 관련된 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2: 알겠습니다.
1: 그리고 기본기도 늘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게 본인의 삶에서 다 우러러서 나오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2: 아, 감사합니다.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독일어가 계속 오래 곁에 가면 좀 힘들기 때문에
1: 한마디 한마디로
2: 그냥
1: 이렇게
2: 그렇죠. 자,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네요. 레이노바. 충분히 자랑스러운 메초소프라노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목소리도 열정이 느껴지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시네요. 자, 제가 카라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카라얀은 가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선생님 하면 딱 떠오르는 레퍼토리 조아키노 로시니의 오페라 Il Barbiere di Siviglia 세비야 이발사 가운데서 Una voce poco fa 방금 들린 그 목소리 메초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 프리드리 하이더가 지휘한 뮌헨의 룬푼코 오케스터 뮌헨 방송교향단 연주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조아킨 오로시니의 오페라 Il Barbiere di Siviglia. 그 중에서 로지나의 아리아 Una voce poco fa, 방금 들린 그대 음성, 메초 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 프리드리히 하이더가 지휘한 뮌히너 룬푼크 오케스터, 뮌헨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로시니 또 벨리니, 도니제티 이렇게 벨칸토 작곡가들의 곡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잖아요.
1: Du warst ein Spezialist also für die Rossini, Bellini, Donizetti.
0: Yeah. 그리고 또 모차르트.
1: Und Mozart.
0: 예, 예. 그 레퍼토리들에 이렇게 전념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1: Warum hattest du mit diese Komponist studiert? Warum?
2: Weil ich habe ein Mensch war sehr entscheidend.
3: 선생님은 굉장히 이렇게 결정력이 빠르신 분이라고.
2: Natürlich Karajan. wollte mit Hamelmesse Bach.
3: 아, 카라얀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바흐의 메스 인 B 마이너를 먼저 서제션 해주셨다고 추천해 주셨다고.
2: wollte mit mir Cecilia Bartoli Sumijo. In Salzburg.
3: 카라얀 선생님은 조수미 선생님하고 체칠리아 바르톨리 그리고 선생님을 짤츠부르크 페스티벌 그때 초대하셨다고.
0: 네.
2: Realisieren diese Projekt. Weil Karajan hat geliebt Han Justey. Meine tiefere Register.
3: 아마 모든 분들 알아들으셨을 텐데 카라얀 선생님은 네. 베셀리나 선생님의 네. 그 흉성, 그 저음역대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2: Jetzt aber before ich war bei Karajan und nachher bin ich nach Wiener Staatsoper geflogen.
3: Nachher.
2: Kurz danach.
3: 아, 카라얀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비엔나 슈타츠오퍼에서 무대를 가지셨다고.
0: 네네네.
2: Und damals für die zukünftige Intendant Johann Hollander.
3: 그때 이제 요한 홀랜더를 알게 됐다고.
2: Musste ich vorsingen. Ich habe vorsingen gemacht.
3: 그때 당시에 이제 오디션을 하셨다고.
2: Exakt. Und hat mir gesagt, Veselina, ich gebe dir jetzt Debüt 92 mit Barbiere di Siviglia.
3: 그때 그분이 포징엔을 들으시고 바로 세빌리아 이발사 데뷔 무대를 갖게 해주셨다고.
2: Aber du sollst vergessen alle dramatische Engagement. Rollen, die du hast.
3: 근데 그분께서 제안을 하시기는 네. 대신에 로지나로 데뷔 무대를 하기 전에 그 전에 했던 드라마틱한 그런 배역들은 잊어버리라고.
2: 네. Weil ich habe mit Mirella Freni in Bordeaux Don Carlo Eboli.
3: 선생님은 미렐라 프레니하고 돈 카를로 작품도 하셨었는데.
0: 네네.
3: 야,
2: 에볼리도서. Ich habe alles gecancelt und bin ich zum ganz andere Story mein Karriere. Ich bin gegangen zurück zu Mozart.
3: 아, 그때 그 미렐라 프레니하고 작품하시는 걸 다 취소를 하고 그 선생님께서 제안을 주셨던 그분의 그 세빌리아 이발사에 전념하셨다고. 그래서 모차르트로 완전히 돌아오셨다고.
2: Aber ich habe 92 mit Mirella Freni Pik Dam in Wiener Staatsoper und Seiji Ozawa Premiere gehabt.
3: 92년에 네. 근데 비엔나 슈타츠오퍼에서 디리겐트 지휘자 세이지 오자와 선생님과 그 미렐라 프레니하고 또 그 작품을 하셨었다고.
0: 그 스페이드 여왕.
3: 네.
2: 네. ich bin jetzt Wiener Staatsoper. Ich bin Kammersängerin in Wiener Staatsoper und Bayerische Staatsoper. München. Ich habe zwei Titel.
3: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노고를 인정받으셔서 네. 지금의 이제 비엔나 슈타츠오퍼의 카머생어링과 그리고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거기서의 카머생어를 받으실 수 있었다고.
0: 궁정가수.
3: 궁정가수.
2: München.
0: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라얀이 결정적으로 이제 서방에 나오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원래 이제 그 공산주의 치하의 불가리아에서 사시다가 그 얘기 좀 왜 은인인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듣고 싶어요.
1: Er möchte das wissen über Karajan. Also früher habt ihr gesprochen über Karajan. Karajan hat dir geholfen über deine Geschichte im Leben. Also kannst du das erklären? Also warum?
2: Ja, aber ich sage kurze Sätze, weil es ein bisschen lang.
1: Ja, kurze, abgekürzt.
2: Dass ich raus aus Bulgarien gehen könnte.
3: 선생님이 불가리아로 나올 수 있으셨을 때
2: war kompliziert.
3: 그때 당시 굉장히 혼동의 시기였대요. 어.
2: 네. Ich kam aus einer antikommunistische Familie.
3: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안티커뮤니스트가 한국말로
0: 그러니까 반공산주의자
3: 네, 반공산주의자 예, 집안이셨대요.
2: Das heißt Kinder wie ich damals war nicht einfach raus aus Bulgarien zu kommen.
3: 선생님이 어리셨을 때는 불가리아를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올 수가 없었대요.
0: 아. 네.
2: Und jetzt man hat mit mir man hat mir angerufen, ich war noch Studentin.
3: 그때 누군가 전화가 오셨었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 학생이셨다고.
0: 네, 네, 네.
2: Und hat gesagt, ich muss nach Salzburg.
3: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너는 짤츠부르크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2: Und ich soll die Noten von Hammer und Messe Bach haben.
3: 그래서 선생님은 바흐의 비단조 미사 그 악보를 하나만 들고 바로 짤츠부르크로 향하셨대요.
2: Und ich wusste nicht, wer ich dort treffe.
3: 아, 선생님 누굴 만나는지 모르셨다고 그 당시에.
0: 오, 정말요?
3: 네, 그게 카라인지 모르셨대요.
2: Und am Flughafen wartet auf mich. Seine Sekretärin.
3: 아, 그의 비서가 네. 카라얀의 비서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네.
2: Aber damals ich hatte keine Sprachen gesprochen.
3: Wirklich?
2: Nur Bulgarisch und Russisch.
3: 그 당시에는 네, 선생님께서 불가리아어하고 네. 러시아어만 할 줄 아셨고 아. 다른 언어는 할 줄 모르셨대요.
2: Und sie hat mein Hand genommen.
3: Ja, die Sekretärin.
2: Wir sind in ein Auto gestiegen.
3: 세크레터리니 손을 잡고 네, 네, 네. 그냥 차량에 이끌려서 같이 갔대요.
0: 네. 네.

0: 일주일간 거기서 카라얀하고 연습할 수 있었다고. 네, 공연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1: Er war schon sehr alt.
0: 그 당시에 카라얀 선생님 굉장히 이제
1: krank.
0: 네, 아프셨고 나이가 이제 연로하셨다고.
1: Und manchmal ich denke.
2: 네네.
1: Ich glaube passieren Sachen nicht umsonst. Er starb nach zwei Wochen.
0: 아, 선생님 가끔 이제 생각이 나신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2주 있다가 카라얀 선생님이 돌아가셨대요. 네.
1: Aber er hat mir geholfen.
0: 큰 도움을 주셨고.
1: Dass ich rausgehe von Bulgarien. Dass ich vorsingen in Wiener Staatsoper. Dass er mir Claudio Abbado auch in Salzburg hört.
0: 그 카라얀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불가리아 나올 수 있었고 그 이후에 그 도움 덕분에 비너 슈타츠오파에서 클라우디오 아바도하고 작업할 수 있었고 오늘날의 선생님의 이 커리어를 만들 수 있었다고. 그 와. 시작은 카라얀 선생님이셨다고.
2: 네, 네, 네.
1: Das ist Karma oder ich weiß nicht. Ich habe nur darf ich etwas erzählen?
2: 네, 네, 네.
1: Ich habe in diese Zeit verloren meine Großmama, die ich so liebte. Ich wusste nicht meine Eltern.
0: 그 당시에 이제 할머님을 잃으셨는데 할머님께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어머님께서 선생님 어머님께서 그거를 전달 소식을 전하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무 놀라실까봐도 그러셨고 그래서 감정적이어지실까봐 혹시나 네. 그 준비하는 공연에 영향을 끼치실까봐 그 소식을 부고를 전달하지 않으셨었다고. 그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셨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희생이 있으셨다고. 예, 예. 네, 그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2: 그리고 제가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까르멘을 네. 그 돈 호세를 이제 요나스 카우프만하고도 하셨더라고요.
0: 아, 예,
2: 그 젊은 요나스 카우프만하고. 근데 또 그 돈 호세 중에서 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아, 분들이 오케이. 있을까요?
0: Du hattest, er hat das gesehen im YouTube und du hattest mit Jonas Kaufmann gearbeitet als Carmen. Aber hat, du bist eine der Spezialisten für Carmen, also alle kennen das. Aber wer war am besten Don Jose, also in Carmen? Kannst du das sagen? Das ist eine schwierige Frage, ich weiß, aber trotzdem.
2: 좋았던 분, 뭐 생각, 예, 나시면.
0: Wer war am liebsten, also Don Jose?
1: Also, jetzt diese Frage kann ich, wenn ich ehrlich bin, nicht beantworten. Wer war der Beste?
0: 지금 선생님 원래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하신 분이지만 네네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게 이제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1: Also Jonas Kaufmann ist ein intelligenter Mensch.
0: Jonas Kaufmann은 굉장히 지적인 음악가라고.
1: Weil es gibt eine Hörer, die... Entschuldigung.
0: Ja, ja. Nein, nein, nein. Ist okay, alles okay.
1: Aber schwierig zu sagen. Wer war der? Ein Jose Cura war sehr...
2: Jose
0: Cura.
1: Also darf ich sagen...
0: Ja.
1: Für mich Sänger bedeutet auch Charisma. Es bedeutet auch Ausstrahlung.
0: 선생님께서는 모든 가수들은 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네. 근데 호세 쿠라는 네.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그런 네, 돈 호세였고.
2: 네.
0: 네. 요나스 카우프만은 그냥 지적인 네, 지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1: Ich kann, wenn ich ehrlich bin.
0: Ja.
1: Ich kann nicht sagen, wer der beste war.
0: 아, 선생님이 네.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누가 최고인지는 감히 말할 수 없다.
2: 아, 네, 네, 네.
1: Und jetzt antworte ich nicht so, dass ich diplomatisch bin. 아, ich bin so.
2: 외교관이 돼야 되나요?
0: 네,
2: 아니요, 되려면?
0: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선생님이 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고. 아, 근데 지금은 그건 쉽게 말할 수가 없는 질문이다.
2: 그럼 다음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2: 질문이
0: 네.
2: 많이 남아있으니까.
0: 네, 네, 안
2: 자, 도입부부터 이미 최고 통역으로 오스틴 김이 나오셨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손에 땀이 와우 브라바 이렇게 올려주셨고 카레아님이 냉전의 시대의 소중한 징검다리가 되었다니 정말 영화 같은 두 분의 인연이네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자, 그래서 이 조르지 비지 오페라 까르멘 제가 또 영상 봤는데 WDR에서 그 하나의 스타디움에 선생님 혼자 까르멘으로 하얀색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모든 관객이 다 같이 악보를 펼쳐서 그 콰이어가 되어서 그거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단한 이 카리스마를 자랑하면서 막 그 스타디움을 다니셨는데 그게 어디였을까요?
0: Er frage sich über deinem die Havanera im große Stadion mit Bon Jovi und mit alle Publikum singen zusammen mit der Note im Chor. Also, wo

0: wo ist war, wo war es Stadion, also dieses Stadion?
1: Bei Berlin, ich glaube.
0: Berlin, in Deutschland?
1: Ja.
0: Berlin in einem Stadion.
1: Also nicht dort nähe war Berlin.
0: Wie viele Menschen?
2: Berlin ist.
1: Ich denke, also auf jeden Fall 50.000, aber ich glaube, sie waren mehr.
0: 선생님이 기억하시고는 예.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함께
2: 그분들이 다 같이 네. 코러스를 부르더라고요.
0: 네네네.
2: 선생님 부르면.
0: 네.
2: Ja,
1: das ist fantastische Gefühl. Ja, ich habe keine Angst gehabt.
0: Er war sehr begeistert. Er hatte sehr begeistert und mit diesem Video.
1: So.
0: Ja, ich habe das auch gesehen.
2: Ja. Ja. 그리고 6월 2일 날 오늘은 네. 이제 선생님 그 너무 아프셔가지고 네, 목 감기 지금. 들고 그러셔가지고 막 네. 막 그 40분 동안 막 누워 계시고 그랬다면서요.
0: 네.
2: 그래가지고
0: 너무 아프셔가지고.
2: 그 오늘은 노래를 못 해주셨지만 6월 2일 날 서울대학교에서
0: 네, 맞습니다.
2: 또 공연을 갖습니다.
0: 네.
2: 서울대학교 어디서 공연하시나요?
0: 저희 서울대학교 콘서트홀에서
2: 6월 2일 저녁 7시 네. 베셀리나 카사로바 콘서트가 있으니까 오실 분들 무료입니까?
0: 네, 무료입니다.
2: 무료입니다.
0: 네, 많이
2: 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보시고 저도 갈 예정입니다. 네. 베셀리나 카사로바의 멋진 노래를 들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네. 6월 2일 날 많이 서울대에서 뵙고요.
0: 네.
2: 자, 그래서 이 정말 또 까르멘으로서도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네. 이 곡을 끝곡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르지 비지 오페라 까르멘 중에서 아바네스, 아바네라, 메조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 줄리아노 카렐라가 지휘한 뮌히너 룬푼코 오케스트라 어미는 방송교학단 연주 들으시면서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스파시바 반발쇼에.
1: 야, 또지.
2: 우리 오스틴 김 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0: 아,
2: 예. 훌륭한 통역이었습니다.
0: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 노래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통역도 잘하시네요.
0: 감사합니다. 네네.
2: 그래서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사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8,000피에 다가갔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 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소비 쿠폰의 효과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북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1% 넘게 오르며 8,000피에 다가갔습니다. 오늘 오전 코스피는 장중 7,999.67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환율 2.6원 오른 1,475원을 나타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장 초반부터 2조 291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에 힘을 실었고 기관 또한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조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 상방을 제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조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제 유가가 또다시 뛰었지만 메모리 반도체 종목이 전주에 이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의 기술주 위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한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22개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온 인도네시아와 중국을 큰 폭으로 앞섰습니다. 1분기 경제가 1% 이상 성장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3개국뿐이었습니다. 핀란드가 네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헝가리, 스페인, 에스토니아, 미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엔 주요 41개국 중 38위로 순위가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순위가 급반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소비 쿠폰의 효과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43만 원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운용이 민생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차, 3차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란 무책임하란 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13분쯤 주황산 주봉 인근에서 실종 아동으로 추정되는 변사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황산을 찾은 초등학생은 기암교 인근에서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고 한 뒤 주봉 방향으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일 오후부터 수색에 돌입해 사흘째 합동수색을 벌여왔습니다. 수색대는 주봉 뒤편 일대에서 초등학생이 입고 있던 옷가지를 발견한 뒤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산행 중 실족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남우호 외부 타격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괴담으로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불리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건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26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가 안보와 외교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는 매국적 시도에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선원 원내부대표도 국민의힘이 전쟁이라도 일으켜라, 구축함이라도 보내라라고 부채질하는 것은 안보 문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남우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초기 대응 실패라며 정부와 여당은 긴급 현안 질의에 응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내일 외통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사태의 전말과 대응 과정을 소상하게 보고하고 민주당도 더는 변명으로 시간을 끌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회의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데 계속 꽁무니만 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잔해를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잔해는 곧 한국으로 도착할 것이라며 감식을 맡은 관련 전문성이 있는 연구소 등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잔해는 외교 행랑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행체 잔해를 조사할 기관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다만 이란의 자폭 드론인 샤헤드 136이 한국 선박 타격에 사용된 게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며 판단을 섣불리 하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남우호 화재가 외부 비행체 타격에 의한 것으로 결론내고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토대로 정확한 기종과 공격 주체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한국 해운사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한 척이 이달 초 위치 추적기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은 현지 시간 11일 최근 유조선 세 척이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1: 매일신문 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8일 남구 용두길 지하차도 인근에서 발생한 낙석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민 생활공간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도심에서 가까운 산과 시민 이용시설 주변의 급경사지, 옹벽, 산사태 취약지역과 같은 재해 우려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더불어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험시설 실태조사와 점검부터 조치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사고 현장을 위해서는 민관 합동 안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8일 남구 용두길 지하차도를 지나던 50대 남성이 낙석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 녹조 발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녹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낙동강과 공산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예찰 활동과 감시단 운영, 수질 검사를 병행해 녹조 발생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류 경보 발령 기간을 낙동강 1일, 공산지 2일로 단축하고 조류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기준을 새로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대응 기반을 마련합니다. 경상북도가 정부의 2026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에 도내에서 신청한 청년센터 3곳이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지역 청년이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경북에서 선정된 3곳은 포항과 경산, 의성 3곳으로 포항은 해안과 숲을 활용한 체류형 프로그램인 로컬 브릿지 지원사업, 경산은 청년 고립감 해소를 위한 웹툰으로 채우는 한 끼의 위로 프로그램, 의성은 청년 정착을 위한 청년 주민 교류 프로젝트인 청년 지역 의제 연결소가 선정됐습니다. 2026 대구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오늘 14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총 94개 사업가 참여해 207개 부스 규모로 열리며 밀키트, 서빙로봇, 무인점포 등 최신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아이템 전시와 창업 컨설팅도 진행합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기획 전 추사의 그림 수업의 일부 작품을 오늘부터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보인 세한도 전시 종료와 함께 오늘부터 묵난화의 정수인 난맹첩에 수록된 작품 8점이 새롭게 공개됩니다. 또한 전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도슨트 투어 산책 프로그램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에 운영합니다. 수창 청춘 맨션에서는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리아트 프로젝트 시감지우를 개최합니다. 시대의 감정을 건너 지금의 우리를 비춘다란 주제의 이번 전시에서는 대구를 대표하는 시인 이상화의 작품을 재조명합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명의 청년 작가들이 이상화 시인의 시를 회화,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각자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또 대구 출신 화가 이인성의 화풍을 학습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시, 비너스 프로젝트 시를 그리는 AI 화가도 함께 열리는데 이상화의 시를 기반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전시합니다. 이 밖에도 인문학 강연과 음악, 무용 공연도 마련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6시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5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 지역 기온은 영상 22.4도, 습도는 55%입니다. 담당의 오나경이었습니다. CPBC 정오중앙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0: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만촌 일동성당 백종호 베네딕토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141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5월 10일 화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 더 좋아하고 더 맛있고 더 건강에 좋은 그런 음식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쉽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선택하는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생존 본능이 발동한다는 건데요. 원시시대에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음식을 빠르게 먹어 치워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경쟁자에게 뺏겨버리니까요. 이런 식습관이 우리에게도 남아있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0: 신신우 신 강용인의 빵집 화요일 문을 연 첫 곡은 더블 파이브 셀러 파이브 옥상 달빛 요조 선우정화가 함께 부른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었고요. 저는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 분명히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쉽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자꾸만 선택하는 데는 이런 처절한 이유가 좀 담겨 있었네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평소에 어떤 식사를 주로 하시나요? 내가 사는 게 바쁘고 생존에 쫓겨서 대충 쉽게 빨리 드시진 않나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느 하루 또 한 끼 정도는 내가 좀 더 좋아하고 더 맛있고 우리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을 여유롭게 드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어떤 점심 식사 메뉴를 선택하셨나요? 좋은 걸 공들여서 좀 오늘 점심 잘 챙겨 먹어보자 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좀 빨리 간단하게 먹고 오늘은 좀 해치운다 라는 마음으로 식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요 보통 제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걸 선택하기보다 좀 빠르게 해치우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특히 이 라디오 빵집 함께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아, 이 방송 전에는 좀 긴장이 돼서 먹는 게 부담스럽고 방송 후에는 좀 잘 챙겨 먹으면 저녁 식사까지의 텀이 좀 짧아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방송 전에 간단하게 좀 샌드위치나 빵 같은 걸 주로 선택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방송이 끝나고 우리 게스트분들 또 우리 PD님이나 이렇게 함께 좋은 식사를 하고 저녁을 좀 늦게 먹는 걸 택하기도 했네요. 우리 그래도 건강 잘 챙기면서 아 오늘은 나를 위한 식사를 함께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의식적으로 가져야 이게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는 게 바쁘다고 아유 그래 일단 한 끼 먹고 때우자 라는 마음을 자꾸만 가지면 그대로 이끌려가게 되는 거겠죠. 우리 건강도 금방 상하고 말 겁니다. 정말 맛있게 가장 좋은 마음을 나누는 우리 라디오 빵집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 나누면서 오늘 빵집 입장하신 분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89님 오셨는데요. 신부님 부지런히 점심 먹고 빵집 입장합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우리 5589님 어서 오시고요. 이 강용인의 빵집 식사도 잘 하시고 오셨나요? 이 빵집 문을 열면서 아주 맛있는 라디오 빵의 냄새 청취자분들 코끝까지 다가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뭔가 식사를 하고 나서 라디오를 들으면 더 여유롭고 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드실 텐데 혹시 식사 준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지 아니면 아 나는 일단 신신우 신 듣다가 밥 먹어야겠다 라고 다짐하신 분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5589님께서는 식사를 하고 오셨으니까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9927님 오셨는데요. 일과에 쫓겨서 점심은 간단하고 가볍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9927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 9927님께서는 저와 약간 비슷한 성향이신 분 같아요. 아 내가 뒤에 일정이 있으면 아 괜히 무겁고 좀 이렇게 배를 가득 채우지 말고 조금 배를 비워놓고 가볍게 점심을 먹는 게 낫겠다라는 걸 선택하셨네요. 저는 이런 방법도 물론 괜찮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의 이 3대 영양소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잘 균형 있게 챙겨 먹어야 나중에 탈이 없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잘 못하면서 여러분들께 잘 챙겨 드세요라고 하니까 뭔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이 강용인의 빵집과 더 편안하고 길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라디오 빵집 한 10년은 할 거거든요. 우리 PD님도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저와 함께 10년 동안 앞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6411님 오셨는데요. 뱃살 걱정 없고 영혼의 디톡스도 되는 영양만점 우리 라디오 빵집으로 왔습니다. 라고 출석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6411님 어서 오시고요. 아 정말 이 세상에 맛있는 건 많은데 왜 맛있는 건 다 살이 찌는 걸까? 저도 이제 맛있는 음식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요. 체중 조절을 할 때는 정말 이 곡기를 끊는다라는 표현처럼 좀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내가 그래도 맛있는 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체중 조절을 통해서 더 예뻐지고 더 스스로 만족하는 몸을 만들 것인가? 이 중간에서 균형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다이어트 정말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도 결국에는 전공법이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고.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 빼고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죠. 우리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에서는 여러분 살찌지 않는 그리고 영혼은 가득 채워주는 그런 요일별로 특별한 빵 구워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 2부에는 우리 빵집 배경음악을 라이브로 깔아드리는 빵집 콘서트. K가톨릭 찬양크루 17이다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조합으로 어떤 음악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빵집 손님분들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인의 빵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7435님께서 신부님 오늘 점심에 맛있는 거 드셨나 봐요. 목소리에서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7435님 저는 이 라디오 빵집 문을 열면 없던 에너지도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점심을 먹었든 안 먹었든 우리 또 청취자분들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또 어떤 음악을 함께 즐길까라는 그런 강한 기대감이 저의 허기를 잊게 만들어준다라고 할까요? 물론 방송이 끝나면 배가 고파지긴 합니다. 오늘도 저는 좀 점심 간단하게 먹었는데요. 그래도 별로 막 이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은 에너지가 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이 방송 끝나고 오늘 피디님과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 오늘 점심시간은 청취자분들과 함께 사랑으로 배를 채워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12시 15분부터 문을 쭉 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용디와 나누고 싶은 편안한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음악 이야기,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연과 이야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 함께 듣고 오실게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우리가 지나왔던 보통의 일상들 많이 전해주세요. 이 라디오 빵집만의 맞춤 선곡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과 이야기에 꼭 맞는 노래도 추천해드리고 배송해드릴게요. 4542님께서 시간에 쫓기며 일을 하느라 간단하게 빨리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신신후신 들으면서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기!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4542님 잘 식사하실 수 있게 이 용디도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만나면 자꾸만 신나가지고 말도 좀 빨라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밥 먹을 때 이게 정말 잘 드러나는데 저는 밥을 거의 마시는 편입니다. 밥 먹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 신학교를 나온 우리 신부님들, 또 수도회에서 사시는 분들이 밥 먹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인데요. 왜냐면 식사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식사를 끝내야 또 다음에 일정들을 할 수 있고 뭐 식당 청소나 이런 데 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좀 빨리 하는 습관이 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타고나기를 밥을 빨리 먹기도 합니다. 이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는 걸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맛있는 음식이 입에 들어오면 거의 그냥 안 씹고 삼킵니다. 이러면 분명 식습관이 안 좋은 식습관이다. 이 위가 망가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고정된 식습관을 고치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밥을 빨리 먹는 편이고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과 이제 식사 템포를 맞추다 보면 밥은 빨리 먹고 대신에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는 분 이렇게 편하게 식사하시면서 저는 그 비어있는 오디오를 채우는 거죠. 이 오디오를 채우는 습관이 이 신신우신 진행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우리 4542님 말씀처럼 정말 빨리 간단히 먹는 것보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식사 시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4542님 말씀 들으니까 이 노래가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용디가 픽해봤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느리게 걷자 듣고 오실게요. 우린

너무너무 빨라. 나 못 따라가. 그러니까 워치 그까

장기하와 얼굴들의 느리게 걷자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민의 빵집, 우리 가족들과 함께 수다를 떨어보는 우리끼리 도란도란 이 시간 채워가고 있는데요. 아, 여러분들과 이렇게 오늘 하루에 그냥 있었던 일상일들, 그리고 나의 어떤 식습관이나 또 재밌는 얘기들 나눠보니까 저의 마음은 참 편해지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못하신 청취자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9945님께서요. 오늘 점심은 생약이에요. 생존 본능적 선택이 기본값인 인생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또 사는 게 바빠서 이렇게 점심까지 걸러가면서 일하시는군요. 우리 9945님 정말 힘내라는 마음으로 용디가 이 노래 바로 붙여서 드릴게요. 부석순과 이영지가 함께 부르는 파이팅 해야지!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문제입니다. 시작하면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좀 쉽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걸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만만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떡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빨리 먹는 떡은 무슨 떡일까요? 떡 중에 가장 빨리 먹는 떡, 이 떡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오늘의 만만한 퀴즈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라디오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0: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도자기 통통 십자가, 경북 영양농협 제공 유기농 안심청정 고춧가루, 당신의 매일을 축하합니다. 꽃보라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뜨개 인형을, 농업회사 머쉬드림에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구수한 울구 동충하초 동공칩을, 면역 전문 브랜드 슬림바이 365에서 와우 다이어트 100억 유산균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튜찡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허브로 만든 힐데갈드 화장품 세트를,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보에서 미사보를, 아이무드에서 심상무 작가가 원목으로 만든 호산나 성직고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된 생명의 빵을 전하는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특별히 선정된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오늘의 만만한 퀴즈 정답도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아, 재밌는 정답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만만한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 번 더 나갈게요. 떡 중에서 가장 빨리 먹는 떡은 무슨 떡일까요?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 빵 방송 토크로 이 떡 중에 가장 빨리 먹는 떡 어떤 떡인지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힌트송인 듯 아닌 듯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루시의 조깅 듣고 올게요.

루시의 조깅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떡 중에서 가장 빨리 먹는 떡은 무슨 떡일까? 이 정답도 재밌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정말 창의력 넘치는 그런 오답들 너무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약간 저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4796님께서 무슨 떡일까요? 아, 저는 떡보다는 빵을 사랑해서요. 가장 맛있는 건 라디오 빵집에서 소리로 먹는 빵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우리 4796님처럼 저도 떡보다는 빵 파긴 합니다. 이 본당에서 가끔씩 이렇게 떡 선물로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다 안 먹고 남겨놨다가 꼭 냉동실에 이렇게 얼려놓는데 이 나중에 떠나기 직전에 화석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떡은 받았을 때 그 따끈따끈할 때 바로 먹어야 되는데 아 저는 떡에는 속이 잘 안 가더라고요. 빵은 그래도 저도 잘 먹는 편입니다. 5733님께서 술떡 증편이라고도 하는데 술떡이 술떡 술술 넘어가니까 술떡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셨네요. 오 술떡도 정답일 것 같네요. 6272님께서 신문의 정답은 꿀떡이죠. 꿀떡 넘어가니까요. 저 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정답 꿀떡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더 맞는 정답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 2780님께서 신문의 정답은 헐레벌떡이요. 오늘 늦잠 자는 바람에 아침부터 헐레벌떡 서둘렀는데요. 타려던 버스 놓치는 바람에 또 지각할 뻔했습니다. 헐레벌떡 많이 먹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2780님께서 보내주신 얘기 너무나도 재밌지 않나요? 오늘의 만만한 퀴즈 바로 정답은 헐레벌떡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깨알같이 벌써 많이들 맞춰주셔가지고 정말 오늘의 만만한 퀴즈를 통해서 약간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센스 인정합니다. 저 용디보다 훨씬 낫네요. 오늘 퀴즈 정답 맞추시고 선물 받으실 분은요. 신신우신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드릴게요. 오늘 선곡자 오늘자 선곡표 확인하시고 비밀글로 이렇게 이름과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2부 우리 라디오 빵집은 라이브 맛집이죠. 고품격 라디오 음악 깔아드리는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난주 어린이날 특집 이후 과연 17이다는 오늘 어떤 무대를 준비했을까? 가톨릭 찬양코로 17이다와 함께 오늘도 아주 맛있는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꼭 함께해 주세요. 1부 끝곡으로요.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함께 들으시면서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어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5: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4: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6: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4: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3: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8: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7: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8: 뭐라고요?
7: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9: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빵집 신장 용디가 오늘 직접 고른 빵집 BGM은 성시경의 거리에서였습니다. 제가 있는 공덕동 성당 바로 앞에 설렁탕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 설렁탕집 맛도 있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설렁탕집인데, 예전에 그 설렁탕집에 가수 성시경이 한번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 영상을 찍고 갔대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바이럴이 돼가지고 그 다녀온 한 두 달 동안 정말 신자분들이 찾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몰려서 이렇게 문전 성시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후기를 들었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좀 먹고 싶을 때 찾아갈 만큼의 손님들이 있는 그 정도 상황이긴 한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강용인의 빵집도 한번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꾸준히 저희가 손님들이 찾아와 주시고 청취자분들이 기뻐해 주시고 저도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즐기는 이 시간을 너무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바라는 게 사장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시경의 거리에서 함께 들으면서 일단 우리 라디오 빵집에도 성시경 한번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사심과 함께, 또 저의 사심 채우기는 어제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제 제가 페이커 할머니, 우리 권호윤 대리사 할머니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우리 페이커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또 이 신신우 씨와 함께 오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한번 라디오 빵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꼬롬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출석해봅니다 라고 인사해주셨는데요. 우리 꼬롬님 어서오세요. 우리 신신우신 처음 찾아주신 새싹 손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강용인의 라디오 빵집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또 맛있게 듣고 가시길 바랄게요. 우리 새싹 손님 한 분 더 계시는데요. 장기영님도 인사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신부님 하고 인사 남겨주셨는데 어서오세요 우리 장기영님. 김봄님께서 집안일 하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또 집안일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듣기 좋은 게 강용인의 빵집 아니겠습니까? 이 신신우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과 또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제 2부를 시작하면서 빵집 콘서트 이 또 열리곱에다가 라이브 음악을 깔아주니까 그 신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께 전달이 됩니다. 이 2부까지도 놓치지 마세요. Beautiful HY님께서 목요일에 힐데갈드 화장품 잘 받았습니다. 샴푸가 특히 좋더라고요. 우리 투찡 베네딕토 수녀회, 포교 베네딕토 수녀회 수녀님 이 초대석에 지금 접촉 중에 있는데요. 수녀님들 만드시는 화장품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힐데갈드 화장품 잘 받으셨다니까 너무나도 다행이고요. 이렇게 신신우신에서 전해드리는 선물들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더 가까워지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신신우신 또 이렇게 후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사라님께서 주님의 평화 첫 메시지 왔어요. 호박전 부쳐서 점심 먹느라고요. 열심히 사 후에 성물빵 봉사하고요. 매일매일 신부님 미소가 보이는 듯한 신나는 진행에 반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노사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호박전 먹고 싶네요. 갑자기 호박전이 막 땡기는 점심시간인데, 이 호박전 맛있게 드시고 또 성물빵 봉사도 하시고 신신우신까지 함께 하시는 정말 은총과 신앙 가득한 그런 하루네요. 너무나도 반갑고요. 이영란님께서 어제 페이커 할머니 신부님께서 잘 모셔다 드렸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방송 끝나고 또 이렇게 차 한 잔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방송 너무 즐겁게 하셨다고 또 너무 고맙다고 말씀 전해주셔서 저도 좋았고요. 또 나오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다 못하셨다고 이렇게 아쉬워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너무나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방송 시간상 어제 좀 급하게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저도 너무 아쉬웠는데, 다음번에는 우리 이상혁 선수와 함께 나와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네요. 신신우신 화요일 2부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죠. 우리 K가톨릭 찬양크루 열일곱이다와 함께합니다. 우리 강경인의 빵집 신신우신 콘서트장에 어서 입장해 주시고요. 방구석 1열 원하시는 자리에 착석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빵집 콘서트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오늘도 강용인의 빵집을 찾아와 주신 빵빵한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우리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갓 꾼 맛있는 라이브 빵집 콘서트가 시작이 됩니다. 하시던 일은 계속 하시고요. 드시던 빵 계속 맛있게 드시면서 여러분께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명품 라이브 고품격 빵집 콘서트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자리에 주셨나요? 그럼 빵집 콘서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0: 와.
1: 아, 신발을 포기하고. 뿌뿌뿌.
0: 아니.
1: 신발 신고 오세요, 제노.
2: 아니, 신발이 걸려서
1: 오셨어? 네, 신발을 포기하고 왔어요.
0: 신데렐라인가요?
1: 네, 신데렐라.
2: 신발 좀 보여줘요.
0: 신발을 이렇게 막. 도시를 떠나서 신발을 벗고.
1: 어떻게 하나 뒤에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쓱 벗고 잘 가더라고요.
0: 네. 아, 아니, 네.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또 신발을 떨어뜨려가지고. 네.
1: 아, 네. 역시 빵꾸네 아들.
2: 역시. 신데렐라야, 신데렐라.
0: 네, 준비되어 있는 방송인.
1: 예. 네.
0: 오늘 이렇게 첫 곡으로 소문의 낙원 함께 들었는데요. 우리 K가톨릭 찬양, 생활성가 찬양크루 열일곱이다와 함께하는 신신우신 빵집 콘서트. 오늘 위해 달려와 주신 세 분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와, 아니 저는 라이브 음악도 음악이지만 아, 이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시는 분들은 보셨거든요. 이 율동과 댄스가 무슨 댄싱 머신인 줄 알았어요.
3: 아, 장난 아니죠. 네.
0: 우리 세 분
3: 열심히 했습니다.
0: 세 분 정말 준비를 가득해 주셨는데요.
3: 네.
0: 오늘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3: 네. 네. 여기가 그 소문의 빵집인가요?
0: 아, 맞습니다.
3: 네. 갖고 온 빵만 내놓는 그 따끈따끈한 빵집에서 텐션을 책임질 5월의 텐션의 여왕 김진영 바울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면 이 세상 명곡은 김지원 아유가 만든다.
0: 와.
1: 아시아의 유술램프 김지원 아유입니다.

0: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1: 네, 여기 좋은 게 있네요.
2: 다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네? 여기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5월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피어나잖아.
0: 아, 피어나잖아.
2: 피어나. 베이시스트인데 기타 치고 있는 이상진 제노입니다.
3: 예. 반갑습니다. 아, 우리 오늘 정말 가톨릭 대세라고 할 수 있는 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 함께 하는데요. 네. 우리 PD님께서 특별히 주문하신 게 있습니다.
0: 어떤 거예요?
3: 뜬금 삼행시를 한번 해보자.
0: 아, 네. 아,
3: 우리 17으로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0: 아, 17?
1: 제가
0: 아,
1: 준비할
3: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오케이, 오케이.
3: 2, 1, 오케이. 땡! 자, 우리 제노 형제님.
2: 와. 우후. 제가 17을 다 해야 되나요? 10만 하면 되나요?
1: 아니, 다 해야죠.
3: 다 하셔야죠. 다 하셔야죠. 네. 자, 저기 운을 띄워드릴게요. 하나, 둘, 셋, 열!
2: 열심히!
3: 일!
2: 일요일엔?
3: 곱!
2: 곱까지 생각 못해.
3: 곱창을 먹어야 되나?
4: 곱게 차려 입고 미사 갔다.
2: 곱게 차려 입고 미사
1: 갔다. 내가 알라봤네!
3: 살렸다, 살렸다. 우리 또 대표님께서 야, 이렇게 또 살려주시네요.
1: 오케이.
3: 열심히 일요일에는 곱게 차려입고 미사를 가자. 와, 17이다. 아, 저 사실 재미가 없을 줄 알고 제노로 이행시 준비했거든요. 한번 운 띄워주실래요?
1: 오, 오, 오케이,
0: 제!
3: 재미가 없네요. 이런 삼행시는
1: 노노노
3: 하려고 그랬는데 아,
1: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0: 너무, 네. 너무 재밌다.
3: 네. 이러려고 했는데 우리 또 이 17이다의 이 약간 센스가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늘 열리고비다 삼행시 함께 넘어갔는데 오늘 첫 곡으로 이 신나는 마음 가득히 담아서 소문에 나오거나 함께 들려주셨어요.
0: 네.
3: 누가 또 선곡하셨죠?
0: 접니다.
3: 오, 오늘 이 곡 이렇게 골라주신 이유가 있나요?
0: 아, 요즘에 진짜 너무 핫해가지고 네. 그 딱 제목만 들어봐도 그냥 저희가 꿈꾸는 하느님 나라인 것 같잖아요.
3: 네네네.
0: 불치병은 존재할 수 없는 그곳. 불치병은 존재할 수 없는 신신우신 빵집. 그렇기 때문에 선곡을 해봤습니다.
3: 와, 아주 이 17이다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소문에 나고니 약간 소문의 빵집으로 정말 이렇게
0: 그럼요, 그럼요.
3: 변화가 되는 그 느낌이 가득 난 것 같아요.
0: 네.
3: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문에 나고니 들으면서 빵집 콘서트 앞으로 쭉 이렇게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사실은 핫했거든요. 지난주에 어린이날 특집
1: 난리가
3: 맞았어요.
1: 났더라고요.
3: 보셨나요?
1: 완전 봤죠. 실시간으로 봤는데 네. 아, 제가 와서 막 놀고 싶군요. 인형 뽑고 돗자리 놀고 앞에서 또 콘서트도 보고 너무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0: 그러니까 오시지 네. 그랬어요. 안정준 그러니까. 어린이가 왔었잖아요. 아. 네. 저희 멤버인.
3: 맞아요. 네. 맞아요.
1: 제가 못 와가지고 네. 아쉬웠습니다.
3: 이 주변에서 그 17이다 어린이날 특집 보면서 반응들이 좀 어땠나요?
1: 아, 난리 났어요. 네, 어떻게 라디오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 스튜디오에서 이게 가능한 거냐. 네. 오, 막 이러면서 되게 방송국도 엄청 핫하고 역시 17이다.
0: 아,
1: 네. 네, 이렇게 딱 어울리는 또 이런 특집이었다.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3: 전 그 아이들이 네. 떼창으로 문어의 꿈 같이 불러주는데 네.
0: 맞아.
3: 와, 그 느낌이 뭐... 너무 좋더라고요.
0: 어디 막 야! 이렇게 부르더라고.
3: 맞아요, 맞아요.
1: 소름.
3: 이렇게 어린이날 특집 하니까 방송국에 약간 후문으로 네. 신신호 씨는 특집 하더라고 체력을 다 써서
0: 네,
3: 보양식
0: 맞아요.
3: 먹어야 된다.
1: 아, 네.
0: 저희 어떻게 보양식 피디님 저희 보양식을
1: 감사합니다.
0: 좀
1: 네. 네. 네. 어떻게 언제 해주셨습니다.
3: 사장신부님께 한번 쳐들어갈까요?
0: 우리 네.
3: 열심히 하는데
0: 네. 네. 사장신부님 보양식 좀 주세요.
1: 듣고 계신가요?
3: 아니 근데 17이다 하는 빵집 콘서트
1: 네.
3: 또 특집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0: 아이고 뭐 격주로 특집이요. 이건 무슨
1: 매일매일이 축제죠.
3: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냥 오늘도 특집하죠 뭐.
1: 그렇죠.
3: 우리 청취자분들께 더 맛있는 또 라이브와 빵집 빵을 이렇게 구워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저희가 좋은 시간 준비해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무슨 특집이라고요?
1: 다음 주는 성모의 낮.
3: 성모의 낮. 네. 맞아요. 이 5월이 되면 사실은 이 성모의 밤 행사 하면서 뭔가 성모님께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바치고 네. 또 함께 전구도 이렇게 청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네. 이 성모의 낮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볼 수 있을까요?
1: 일단은 우리 성모님의 또 이 마음을 함께 또 공경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네. 찬양이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찬양을 기깔나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3: 와, 저는 또 네.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17이다 네. 노래가 있잖아요.
1: 어떤
3: 마니피카시도.
0: 아, 마니피카.
3: 5월의 그렇죠. 제철이지 않겠습니까?
1: 아, 제철 맞았죠. 네, 제철 맞았죠.
0: 사실 성모의 낮에 들려드릴 음원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3: 네. 네. 생각보다 성모님과 관련.

0: 관련된 노래들을 좀 많이 부르셨나요?
1: 네, 그렇죠. 저희가
0: 그렇죠.
1: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다 하면도 있고
0: 네.
1: 소녀의 고백이라는
0: 네.
1: 네,
0: 그것도
1: 성모님의
0: 있고.
1: 어린 시절 이제 수태고지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를 이제 딱 예고하셨을 때그
0: 네.
1: 모습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마테 마니피카도 있고.
0: 네네네.
1: 네.
0: 이 성모님과 관련된 그런 행사하면 보통 이렇게 묵주기도도 바치고
1: 그렇죠.
0: 노래도 부르고 헌시도 있고 하잖아요.
1: 네.
0: 어떻게 제노 형제님 헌시 한편 써주시나요?
2: 아니요.
3: 사랑하는
2: 아니
3: 엄마
2: 제가 감히 그걸
0: 네.
2: 써드리겠습니까? 지금
1: 마리아요.
0: 약간 연주로 들려드리는 헌시. 음악으로 나는 시를 쓰겠다.
1: 그것도 괜찮죠.
0: 그런 느낌도 괜찮겠어요.
1: 우리 찬양으로 이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시간이 돼도 좋을
0: 네네.
1: 것 같고.
2: 하긴 저희 안에서 그런 시도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1: 네.
2: 이게 있잖아요.
1: 있죠.
2: 암아파가
1: 암아파가
2: 있으니까.
1: 이제.
2: 있으니까. 자열 또 껴주신다면 제가 또.
3: 오케이. 좋아요.
0: 성모의
1: 암아파라는 저희
0: 네.
1: 그 삼중주가 있어요.
3: 맞아요.
1: 소개 좀 해주세요.
3: 네. 저희 피아노, 첼로, 해금 이렇게 셋이서 하는 팀인데요.
1: 저희 플루트하고 콘트라베이스는 잘려가지고.
2: 네, 저희 컷당해가지고.
3: 저희 무턱이 좀
0: 잘해야 들어갈 수 있다.
1: 네, 난 잘했던 거 이상하다.
3: 네? 잘하십니다.
2: 잘하셨는데.
3: 어쨌든 빨리 얘기를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0: 네,
3: 이렇게
0: 네. 이 애니님께서 성모의 낮 벌써 기다려지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 네.
0: 우리 실비아님께서는 지난 주에 그 뜨거운 마음 아직 안 잊혀지시나 봐요. 어린이날 특집. 최고였습니다.
1: 네.
0: 이렇게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웃음 웃음 웃음 세 개 또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아, 이 열리고비다와 함께하니까 저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 현장의 생생함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1: 그쵸.
0: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이렇게 오픈으로
1: 공개방송?
0: 해가지고
1: 공개방송
0: 한번 해보면 얼마나
1: 좋아,
0: 좋을까. 우리 피디님과 감독님 약간 눈물을 흘리실 것 같은데.
1: 아, 갑자기 동공지진이.
0: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모시고
3: 네.
0: 약간 이 공개방송 느낌으로 또 찬양 콘서트 함께하면 너무나도 좋겠네요.
1: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네.
0: 그래요. 우리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 빵집 콘서트 시간 이제부터 저도 이 시간 좀 방청객 모두로 청취자 또 모두로 함께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은 어떤 노래를 어떤 컨셉으로 좀 준비해 주셨나요?
1: 자, 첫 번째 곡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죠?
3: 첫 번째 곡은요. 깊은 밤을 날아서 라는 곡이에요.
0: 네.
3: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문에 나고 왔으니까 계속 이제 도시를 벗어나서
1: 그쵸.
3: 이 깊은 밤을 알아서 우리들의 이 놀이 이 시간
1: 한 마리의 함께. 올빼미가 되어서
3: 그렇죠.
1: 오케이 오케이.
3: 궁전으로 가는 그런 곡을 여러분과 함께 또 신나게 5월 또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나들이 갈 때 또 신나게 이 노래 챙겨서 가면 어떨까?
0: 네.
2: 네.
0: 과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낮 시간에
3: 네.
0: 과연 그 깊은 밤을 가져올 수 있을지 저희가 기대해 보면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무대로 이동해 주시고요.
1: 네.
0: 오늘 강경인의 빵집 신신우 씨와 함께하면서 이 열리고비다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가보고 있는데요. 우리 바올라 대표님 어떻게 이 시간을 늘 준비하시면 이 좀 설레시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1: 네. 사실 준비할 때는 설레는 마음보다는 아, 이번에는 뭘 준비해야 되지? 이번에 다섯 곡이나 또 일주일마다 다섯 곡을 준비를 해야
0: 네.
1: 되기 때문에 이번엔 대체 뭘 준비해야 되지? 무슨 곡을 부르지? 무슨 곡을 부르면 더 이제 청취자들에게 더 찬양을 잘 들려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더 앞서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찬양을 하다 보면 그 고민이 싹 날아가요. 사실 설레는 마음보다 힘든 점이 있지만 그래도 와서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0: 네,
1: 그런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0: 청취자분들 어떤 박수와 응원 들으시면 좀 준비하는데 힘이 나시나요?
1: 엄청 힘나죠. 댓글에서 사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마음이 진짜 너무 태평양같이 넓으셔가지고요. 저희를 예쁘게만 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댓글 보면서 그냥 아유 정말 우리 예쁘게 봐주시는구나. 더 예쁘게 봐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에 힘이 많이 나죠.
0: 네. 네, 우리 오늘도 공연을 준비해주시는 열리고비다를 위해 많은 응원의 댓글과 박수,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두 분 준비되셨나요?
1: 네.
0: 그러면 노래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와,
1: 감사합니다.
0: 와, 이 낮 시간에 정말 깊은 밤이 날아온 그런 신나는 느낌이었는데 우리 제노 형제님 손가락 불나신 거 아니죠?
1: 불났습니다.
0: 아니, 저도 이렇게 기타를 가끔 이제 혼자서 연습을 하는 편인데 이 속주 할 때 이 삐끗되면 박자를 또 쉽게 놓치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또 잘 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아주 너무나도 멋진 연주였고요. 다음 곡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1: 네, 지금 현재 전례력으로 부활 제6주간이잖아요. 부활 제6주간 아직 부활이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뭐 저번 주에 어린이날 특집 준비하고 다음 주에 성모의 낮을 준비하고 있어서 사실 성모 성어를 더 저희가 더 부각시키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저희가 지금 축제를 즐기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딱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당시에 돌무덤에서 사라지셨단 말이죠. 그때 막달레나 마리아가 돌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스승님이 없어졌다.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막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는 순간 딱 예수님을 알아보고 오 스승님 오 라뿐이 라고 딱 외치는 그 모습 부활곡 오 라뿐이를 준비했습니다.
0: 네.

0: 감사합니다.
1: 와.
2: 알렐루야.
1: 알렐루야. 알렐루야.
0: 알렐루야.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1: 야, 이 정도로 감정을 담아서 부르실 정도면 김지영 바울 아니고 김지영 마리아로 약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오, 너무 감동적인 노래였어요.
0: 막 진영으로.
1: 네네네. 와. 네, 우리 부활의 기쁨과 은총이 청취자분들께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가득했을 것 같은데요.
0: 감사합니다.
1: 우리 1731님께서 제가 17이다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예요.
0: 오, 진짜요?
1: 5살 미카엘에게 부활 설명해줄 때 많이 들려줬답니다. 오, 와, 신앙교육까지 또 해주는 네, 그런 노래였고요. 네네. 우리 안나님께서 찬미수님 17이다 찬양팀 너무 좋아요. 환상적입니다. 엄지 척! 와, 엄지 척 보내주셨고 류하느님께서 오, 라뿐이 알렐루야! 짝짝짝짝짝짝 와,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실비아님께서는요, 오늘도 주님 사랑 가득 안고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서 행복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 행복한 시간 저희가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나요?
3: 네, 다음 곡으로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곡을 준비를 해왔고요. 네, 오늘도 매일 미사와 청소년 성가집을 뒤지면서 선곡을 준비해왔는데 오늘 복음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걸 보고 이 곡을 선곡한 거는 결국 열매가 맺어서 떨어지면 그 열매가 또 하나의 새로운 나무가 돼서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열매들이 또 다른 나무가 되고 그런 마음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비록 지금 열매가 떨어지면서 나는 떠나지만 새로운 열매가 또 열리게 되는 그런 마음을 바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고 이 곡을 선곡해 왔습니다.
1: 오, 묵상도 잘하제노.
3: 네. 감사하제노.
1: 열리고비대 목소리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또 오늘 복음에 맞춰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열리고비대 목소리로 듣고 왔는데요. 이 들려주신 음악 덕분에 우리가 잠시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기억하고 또 만나고 적절한 쉼과 휴식을 또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실비아님께서 역시 열리고비단은 사랑할 수밖에 없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1: 사랑합니다.
0: 아, 이 우리의 사랑들 정말 우리가 그냥 열매로 매달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1: 네.
0: 열리고비다가 하고 있는 역할이 그건 것 같아요. 오. 우리의 찬양을 전하고 또 기도를 나누고 마음을 또 주님과 하나로 일치시키는 그 역할을 열리고비다가 해주지 않나. 류하느님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떼창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약간 마음속으로 같이 열심히 불렀어요.
1: 오, 감사합니다. 네.
2: 와, 감사합니다.
0: 들리셨나요 제 목소리?
1: 이제 안 들렸어요.
0: 다행입니다. 안 들려가지고.
1: 네.
0: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 잠시 쉼표를 하나 찍고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들을 이렇게 잘 찾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특집도 하고 다음 네. 주 또 이렇게 성모의 날 준비하시면서 네. 많이 바쁜 시간들 보내고 계실 텐데 이 바쁠 때 선택과 집중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디에 좀 두시나요?
1: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 되게 음악적으로 하고 싶은 게 정말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어디서 초청을 해주면 찬양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니기도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또 많은 콘텐츠를 준비해서 찬양뿐만이 아니라 진짜 정말 여러 가지를 선보이고 있거든요.
3: 네.
1: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을 해야 한다.

0: 뭐냐면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희의 찬양이 하느님께 올려진다는 것. 그거를 목적으로 계속 둔다면 선택을 잘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순간 집중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것을 믿으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 같아요.
1: 찬양이 우리의 기도다라는 그거를 아이덴티티를 안 놓치면서.
0: 그렇죠, 그렇죠.
1: 어떠세요, 우리 아유자매님?
2: 저도 여기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0: 그럼요.
2: 그리고 이제 아, 어디까지 해야 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내 삶이 내게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내 욕심으로 채워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받은 것들,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같이 나누면서 하느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자. 이게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제노 형제는 이렇게 바쁜 시간 내가 좀 이것만큼 지킨다. 이건 놓치지 않아야겠다. 약간 그 나의 우선순위 뭐가 있으신가요?
3: 그것은 모든 스케줄을 마치고 집에 온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4: 아~
5: 기도와 제노.
3: 오늘 하루도 네. 오늘 하루도 저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4: 와~
3: 이 정도의 짧은 기도라도 좋으니까 이런 게 네.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1: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놓치지 않고 나의 신앙과 또 주님의 만남 이렇게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우리 청취자분들 쉼을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이 제노 형제님처럼 정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는 하루를 끝마치면서 오늘 하루 정말 주님과 함께 했구나, 내가 정신없는 가운데 바쁜 와중에도 잠시 이렇게 쉼표 하나 찍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유를 또 가져보시면 좋겠다. 그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빵집 콘서트가 그러한 쉼표가 될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라봅니다. 이 노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찬양하고 이 마음들 계속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또 많은 마음들 나눠봤지만 그래도 열일곱이다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우리의 느낌을 좀 더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곡 더 청해 볼까요?
0: 그럴까요?
1: 어떤 그럴까요? 노래 들어볼까요?
2: 네, 다음 곡은 저희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곡인데요.
1: 네.
2: 아이오의 마카롱에서 지은 아직 발매되지 않은 미발매곡 따끈따끈한.
0: 따끈따끈한 아무래도 셴슈루신이 네. 항상 저희의 미발매곡을 발표하는 네네네. 장소 오프닝 무대가 항상 되고 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1: 우리 신신신 청취자분들은 너무 좋죠. 가장 먼저 열일곱이다의 신곡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요.
3: 신곡도 맛보고 저 춤추는 것도 보고.
2: 그렇죠. 노래도
3: 미소도
2: 하고
3: 춤도 춥니다. 여러분.
2: 여러 가지를 제노 네. 자랑 대회.
3: 저의 장기 자랑.
2: 네, 장기 자랑.
1: 네, 그러면 네. 무대로 모시고 네. 우리 또 딱 열일곱이다의 따끈따끈한 신곡 하나 되게 하소서 함께 들어볼 텐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가톨릭 찬양 크루 열일곱이다와 함께하는 빵집 콘서트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이 삶에 하느님께서 언제 머물러 가시는지 그리고 그 머무름 안에서 나의 마음은 또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잘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들어볼게요.

0: 와, 야, 이 너무나도 신나는 찬양, 또 이 음악이었는데요. 엘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이 코너로 마음의 치유를 받고 있어요. 찬양으로 가슴이 뭉클하고 완전한 기도를 듣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항상 오랫동안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1: 저도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어요.
0: 우리 김지혜님께서는 성가로 버스킹 무대를 해도 되실 것 같아요.
1: 너무 좋아요.
0: 네네. 저는 아침에만 저에게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신부님도 앞에서 춤을 좀 추셔라 라고
1: 그러니까요.
0: 하고 있는데
1: 추시라니까요.
2: 사실
0: 엉덩이가 좀 들썩들썩 하긴 했는데 네. 다음번에는
3: 또 많이 비가서 한번 같이
0: 만티카 한번 가서
1: 네. 네. 좋아요.
0: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또 열리고비다의 찬양과 기도로 이렇게 함께 꼭 채워봤는데요. 우리 아쉽다. 빵콘만으로 너무 아쉽다.
1: 그렇죠.
0: 또 열리고비다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일정 공유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3: 네. 초특급 일정 있죠?
1: 초특급 일정이 네. 있죠.
4: 맞아요.
1: 일단 저희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일정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수원교구 조원동 성당 일정이 있고요. 그보다 더 특별한 일정이 주일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여기는 어디일까요? 정말 가깝습니다. 네. 서울 대교구 공덕동 성당. 바로 김강룡 신부님께서 계시는 공덕동 성당에서 네, 이번 주일 오후 4시에 17이다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오실 거죠?
0: 오실 거죠? 네. 우리 남녀노소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음악 피정 또 함께 준비를 했고요. 5월 17일 주일 오후 4시에 공덕동 성당으로 오시면 전성 무료니까요. 편하게 오셔서 또 이렇게 열리고비다 콘서트 또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또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미사 못하면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콘서트 후에 또 주일 미사도 함께 있으니까요. 주일 미사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나고 우리 또 열리고비다도 만나고 더 깊은 찬양의 시간 나눌 수 있는 이 공덕동 성당에서 함께하는 이 열리고비다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1: 네.
0: 우리 앞으로도 열리고비다의 그런 활동과 또 이런 기도 찬양들 응원 드리면서요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1: 네, 일단 공덕동 성당 관련 저희 홍보물이 저희 SNS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저희 열리고비다 검색해서 찾아서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부활과 그리고 이제 성모성을 맞이해서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각자의 아내 예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안에 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5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제노 형제님.
2: 네. 네, 이번 공덕동 성당 저희가 진짜 보기 힘든 풀밴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가 다고 저는 드디어 베이스를 칩니다.
0: 와!
2: 와, 베이스 치는 제 모습 보고 싶으시면 공덕동 성당으로 꼭 와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번 주도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나무가 또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과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 전파할 수 있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또 주님께 좋은 찬양이 됐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성모의 낮도 풍성하게 준비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신청곡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 열일곱이다와 함께 준비하는 성모의 낮으로 또 한 시간

0: 채우니까요. 마음속에 장미 한 송이씩 이렇게 들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빵집 콘서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2: 다음 주에 봐요.
0: 내일 수요일엔 빵 먹자. 이 성소 이야기와 사제가 되기까지의 여정, 우리 수도자와 사제들 만나서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주님의 빵 덕후들의 쫄깃한 빵 덕질기 세 번째 주자, 저 멀리 충북 제천부터 달려오시는 원주교구 의림동성당 주임 김대중 신부님과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꼭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인의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아일리세 It's Me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찬송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SNS의 쇼츠와 릴스를 중심으로 요즘 새롭게 뜨는 엔터테이너가 있다는데요. 바로 개플루언서래요. 맞아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개와 인플루언서를 합친 말인데요. 귀엽게 생긴 강아지나 개가 나와서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기본적인 생활 영어 수준의 문장을 알려주기도 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료나 간식, 보험, 장례 서비스까지 직접 소개하면 그 밑엔 수천, 수만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이런 개플루언서의 인기는 단순히 동물이 귀여워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무의식 속에 조건 없이 나를 반겨주고 아무런 계산 없이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를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오늘 내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5월 12일 부활 제6주간 화요일이에요.

0: 오늘의 첫 곡은 실제 반려견을 두고 쓴 노래예요. 크리스 스템레톤의 매기송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우리 행복가족들은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1인 가구가 늘면서 외로움을 달래줄 삶의 동반자로 반려동물을 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일컫는 펫팸족이라는 말이 신조어로 나오고 또 펫코노미라는 경제 용어까지 등장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펫팸족이 1,500만 명에 이른다는 기사와 함께 눈에 띄는 기사가 또 있었는데요. 버려지고 잃어버린 동물들이 한 해 평균 10만 마리가 넘는다는 거였어요. 참 이런 세상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 발톱에 할퀴어서 얼굴에 붉은 상처가 선명해진 한 아이의 사진이 화제가 되는데요. 그런데도 세상에, 이번에는 얼굴에 투명 플라스틱 통을 뒤집어 쓰고 다시 고양이에게 다가가더라고요. 고양이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상처의 두려움을 이겨낸 거죠. 얼굴에 상처를 입고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정말 예쁘던데요.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도 닮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은 오답을 보내는 용기를 내주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이분이 드디어 오는 6월이면 우리 교구를 찾는다고 하죠. 지난 4월 26일 의정부 교구 파주 파티마 평화의 성당에서 한국 순례 일정을 시작하고 두 달간 전국 15개 교구를 순회한다고 하는데요.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처음 목격한 가경자 루치아 수녀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성모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파자마 국제순례 성모상, 2번 파김치 국제순례 성모상, 3번 파티마 국제순례 성모상.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넘치는 오답과 함께 여러분의 오늘 일상도 나눠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카페 룰리오가닉 상동점에서 드립백 커피 한 세트,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 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CPBC에서 커피 콩크루 모집하는 거 아시죠? 1분 신앙상담 쇼츠 영상을 제작할 1인 크리에이터를 찾는데요. 크루가 되면 내가 만든 영상이 이름과 함께 대구 CPBC 공식 SNS에 업로드 되고요. 한 편당 별다방 5만원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5월 20일 수요일 6시까지 기존에 만든 쇼츠 영상 주소를 첨부해서 신청서 작성해주세요. 신청서는 대구 CPBC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6월에 우리 교구로 오는 땡땡땡의 국제순례 성모상 정답과 오답 기다리면서 힌트송 드립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광고 먼저 나갑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김연자 아모르 파티였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 공개합니다. 퀴즈 정답은 3번 파티마 국제순례 성모상이죠. 세계 곳곳을 순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성모상은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발현하셨던 성모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순례는 1925년 스페인 폰테베드라에서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루치아 수녀에게 발현한 사건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53년에 처음 방문했고요. 1996년, 1997년, 2000년, 그리고 2017년 이후 9년 만에 여섯 번째로 다시 우리나라를 찾은 거라고 하는데요. 파티마 국제순례 성모상의 순례가 한반도와 전 세계의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이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나님 3번 파티마 성모님이요. 잘 맞춰주셨고요. 대건안드레아님 엘리사벳님 모두 잘 맞춰주셨습니다. 또 2918님 0567님도 보내주셨네요. 이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고요. 센스있는 오답 보내주신 분께는 오늘 생태동물원 입장권 드립니다. 만나볼게요. 2761님 엄마라면 자고로 한 손에 파리채는 들어야죠. 정답 파리채. 아, 맞는 말씀이네요. 손에 파리채 뒤집어서 들어봤다. 아니 안 들어봤다 하는 분 계실까요? 진짜 엄마라면은 한 번씩은 든다는 파리채. 예수님 시대에도 파리채가 있었다면 성모님도 파리채 들고 이렇게 혼내셨을까요? 뭐 아기 예수님은 혼낼 뭐 일 자체가 없었겠죠. 오답 파리채 보내주셨고요. 9450님 엄마는 강하다 파워풀 국제순례 성모상. 오 파워풀 괜찮은데요. 하긴 이 세상 모든 엄마는 강하잖아요. 아이가 위험할 때면은 자동차를 혼자서 들어올리기도 하고. 하물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모든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끄떡 없으신 파워풀한 성모님이죠. 맞네요.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 9450님께 드립니다.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화요일 일상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울랄라 세션이 부르는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띄워드릴게요.

내리며 박미경 씨 원곡이죠.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울랄라 세션의 리메이크였습니다. 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대건 안드레아님이 그 파티마 국제순례성모님 제주교구는 5월 21일에서 23일이라고 주부의 공지 나왔더라고요 하셨어요. 제주에도 잘 다녀가시는군요. 그리고 건너서 우리 대구대교구가 이어받는 거겠죠? 미리 보시면 후기 부탁드립니다. 5502님 어제 저녁 먹고 잠깐 환기시키면서 쇼파에 앉았다가 그대로 잠들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훌쩍거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제 밤새 비가 살짝 내렸던데 감기 걸리시면 안 될 텐데.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그쵸? 오늘은 좀 따뜻한 차도 드시고 평소보다 좀 더 따뜻하게 잘 싸매고 계셔야 감기 안 걸릴 겁니다. 오늘은 꼭 침대에서 이불 덮고 주무시고요. 엘리사벳님, 오전에 치과 다녀왔어요. 발치를 세 개나 하셨대요. 임플란트 시작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엘리사벳님 정말 기가 막힌 오답 보내주셨잖아요. 방송 마치고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혼자 피식피식 했는데 이게 오늘 바로 시작할 줄은 몰랐네요. 근데 행복찻집 덕분에 마취 통증이 좀 아픈 것 같아요 하셨어요. 엘리사벳님, 덜 아픈 것 같다고 쓰신 거죠? 지금 더 아픈 것 같다 아니죠? 더 아프면 안 돼요. 행복찻집에서 행복으로 마취시켜 드릴게요. 아유, 근데 이거 쉬운 작업이 아닌데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3175님, 어제 오랜만에 친정에 다녀왔어요. 반찬 이것저것 챙겨주셔서 받아왔는데 분명 엄마랑 같이 담았는데 왜 집에 오니 반찬이 3배는 더 불어있을까요? 생닭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생닭도 넣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혹시 도라에몽이신가요? 반찬이 막 끝도 없이 나와요. 우리 3175님도 어련히 알아서 살림 다 잘 사시고 할 텐데 엄마들을 뭐라도 안 싸주면 굶어 죽는 줄 알죠. 근데 그게 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 우리 모두 알죠. 따뜻한 문자입니다. 오늘의 차담 참여 선물 당첨자는 3175님입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밥밴드와 함께 아네스의 행복 찻집을 듣고 계십니다.
1: 5월의 숲은 바람이 불 때마다 어두운 기억을 뭉텅뭉텅 퍼다버리고 수많은 여린 잎들을 벌럭거리며 하늘로 하늘로 날아오른다. 서재의 플레이리스트 DJ 달자 신부입니다.
2: 달하!
1: 오하!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신부님 근데 오늘 바람을 몰고 오셨네요.
1: 바람 소리 많이 나요?
2: 네, 나네요.
1: 아, 죄송합니다.
2: 안 나는 줄 알았는데.
1: 선풍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2: 아니, 아니, 조금만 떨어뜨려 주세요.
1: 네, 이제 더운 계절 5월이 시작됐잖아요.
2: 네.
1: 그래서 선풍기를 이렇게 딱 세팅해 놓은 우리 오디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2: 와.
1: 감사합니다.
2: 근데 꽤 일찍 상상도 못한 시기에 선풍기가 나왔어요.
1: 아, 근데 진짜 덥지 않아요?
2: 어제는 좀 덥긴 하던데
1: 덥나?
2: 오늘은 괜찮던데요?
1: 네, 이제는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 아, 우리 신부님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1: 맞습니다.
2: 네, 선풍기 바람 많이 쐬시고요.
1: 네, 근데 진짜 5월이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왠지 알아요?
2: 성모의 밤을 하시면서?
1: 아직 안 했는데.
2: 아, 그래요? 장미꽃을 보고?
1: 맞아요. 요즘 성당 주변에, 특히 저희 성당 주변에 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있더라고요.
2: 네네.
1: 노란 꽃들이 길에 쫙 펴져있고
2: 맞아요.
1: 담벼락에는 장미꽃이 활짝 펴져있는 그 풍경을 보면서 참 아 예쁘다 5월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2: 맞습니다. 지금 우리 평방 바로 옆에 있는 계산성당에도 어우 장미꽃이 흐드러지게 폈더라고요.
1: 맞습니다. 우리 또 빵톡에 이렇게 꽃 사진들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 빵톡도 아 5월
2: 아,
1: 봄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니까 많이 네. 참여해주세요.
2: 네, 여러분 5월을 전해주십시오.
1: 네, 좋습니다. 5월은 참 의미 있는 날들이 많잖아요.
2: 네.
1: 네, 어떤 게 있죠?
2: 어린이날.
1: 그렇죠. 즐겁게 노는 어린이처럼 어린이날이 있고 또
2: 어버이날.
1: 어버이날도 있고 또
2: 스승의 날.
1: 스승의 날도 있고 또
2: 뭐가 있죠?
1: 5월 하면 성모 성월.
2: 아, 그건 기본이죠.
1: 가장 신앙적인 거 빼놓고 다 얘기하셨네요. 좋습니다.
2: 쉬는 날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1: 네, 이렇게 참 의미 있고 마음이 따스해지는 그런 날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2: 네.
1: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푸릇푸릇하게 해주는 마음들을 많이 주는 날들이 많은 5월을 제가 5월의 숲이라고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2: 5월의 숲, 뭔가 네. 명작 애니메이션 제목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에요.
1: 사실 오늘 오프닝 멘트가 노창선 시인의 5월의 숲이라는 제목의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2: 네.
1: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우리 같이 5월의 숲에는 어떤 마음을 줄까 어떤 느낌을 줄지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요?
2: 아, 5월의 숲으로 떠나는 네. 거죠?
1: 좋습니다.
2: 좋습니다.
1: 첫 번째 노래 먼저 소개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저희 본당에 참 보석 같은 존재가 한 명 있어요.
2: 오.
1: 우리 고레띠 수녀님께서 추천해
2: 네.
1: 주신 노래입니다.
2: 좋아요, 좋아요.
1: 나무 자전거의 지우개.
2: 지우개.

0: 네, 생활성과 나무자전거의 지우개 듣고 왔습니다.
1: 이게 우리 고래띠 수녀님의 신청곡이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수녀님 듣고 계세요?
1: 듣고 계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수녀님께서 처음에 지우개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알리 가수가 부른 지우개인 줄 알고 지우개로 널 지우 이 노래인 줄 알았어요.
1: 근데, 생활성가네요?
0: 네, 생활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다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1: 역시 수녀님
0: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듯한
1: 맞아요.
0: 그런 노래라서 한번 틀어봤습니다.
1: 네, 되게 깨끗해져요 마음이.
0: 맞죠. 이 지우개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얼룩진 마음을 이렇게 지워주신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주는데 사실 어린이날 하면은 어린이들이 주인공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괜히 나도 뭔가 어린이처럼 선물 받고 싶고
1: 맞아요.
0: 그냥 마냥 놀고 싶고 그런 날로 좀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1: 저도 그래요.
0: 네. 이렇게 미사를 이렇게 화요일 어린이날에도 미사를 했었거든요.
1: 네.
0: 미사를 하면서 아 그냥 오늘 그냥 어린이처럼 놀고 싶다
1: 네.
0: 마음이 생겼었는데 크게 놀지는 못하고 어른이니까
1: 네. 근데 아이들과 그래도 막 제의실에서도 재밌게 잘 놀아주시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0: 뭐 제의실에서 놀면 이제 혼나거든요.
1: 아, 네.
0: 제가 많이 혼나는 것 같습니다.
1: 정말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살고 계시네요.
0: 아기들이 참 예뻐요.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다 예쁘고 순수하고 그런 어린이 같은 마음을 우리 어른들도 좀 배워야 되는데 맞죠?
1: 아,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지우개로 우리의 얼룩진 마음을 지워보자. 그리고 어린이 같아지자. 라는 뜻에서 이 노래를 틀어봤습니다.
1: 진짜 근데 그런 지우개 뭐 안 파나요 요즘? 요즘 막 볼펜 지워지는 지우개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좀 얼룩덜룩한 마음을 지워주는 지우개도 좀 나오면 좋겠어요.
0: 계시잖아요.
1: 예수님.
0: 그렇죠.
1: 네.
0: 예수님을 통해 지워봅시다 우리.
1: 알겠습니다.
0: 네. 어디 네. 마음 속에 얼룩진 마음들
1: 그래
0: 예수님을 통해 지우고
1: 네.
0: 제 마음도 좀 지우고 네 그렇게 우리 깨끗한 마음으로 5월을 잘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신부님 어린이날 뭐 또 어버이날도 있었잖아요.
0: 네.
1: 어버이날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0: 그날 또 성당에서 열심히 미사하고 또 저녁에 이제 자모회.
1: 네.
0: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 한번 가졌었습니다.
1: 아, 그리고 역시 자모회도 챙기셔야죠. 맞네요.
0: 네.
1: 그러면 부모님 혹시 뭐 만나고 오셨나요?
0: 부모님은 어제 제가 한 세 달 만에 뵀습니다.
1: 아, 정말요?
0: 네.
1: 뭐 하셨어요?
0: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고 헤어졌습니다.
1: 그래요? 아, 그래도 같이 모인 것만으로도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0: 네. 어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밥 사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1: 네.
0: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게요?
1: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니까
0: 엄청
1: 비싼 걸 부르셨을까요?
0: 아니요. 아들이 먹고 싶은 걸로 사줘 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자식 생각밖에 안 하시는구나
1: 그러니까요.
0: 라는 마음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래서 두 번째 노래로 이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1: 네.
0: G.O.D가 부릅니다. 어머님께

0: 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께 듣고 왔습니다.
1: 아, 참.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노래 듣는데 네. 그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것만 항상 알고 있다가 에. 뒤에 내용이 이렇게 슬픈지 몰랐어요.
0: 맞죠. 생각보다 슬픈 노래예요.
1: 네. 식당을...
0: 그 박준영 가수죠. 네, 우리 준이 형.
1: 준이 형.
0: 준이 형이 직접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사로 썼었다고 네, 전해집니다.
1: 되게 가난하게 살다가 드디어 식당을 차렸는데 네. 개업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0: 네.
1: 깜짝 놀랐습니다.
0: 참 슬픈 사연이긴 한데 이렇게 좋은 노래로 또 우리 어머님 그리고 아버지까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참 좋은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러네요.

0: 또 가정의 달에 이렇게 다시 우리 엄마 아빠의 고마움을 또 떠올리게 되고.
1: 네, 참 5월의 숲은 따스함이 많은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그 숲 안에는 어버이라는 나무도 함께 있었답니다. 우리가 힘들어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묵묵히 그늘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넘어질 때마다 조용히 붙잡아주던 그런 나무처럼 부모님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맞네요. 그늘도 되어주시고.
1: 네. 그래서 어버이날에는 그저 아 부모님 감사해요 이런 날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겼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날인지도 모르겠어요.
0: 맞네요. 평소에도 우리가 좀 자주자주 그렇게 일깨우면 좋겠지만 네. 그래도 이런 어버이날이라는 특별한 날이 있어서 또 이런 특별한 노래가 있어서 그런 계기가 생기는 것
1: 맞습니다.
0: 같아요.
1: 어디는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0: 저는 용돈 이벤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달걀 4개 속에 용돈이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1: 네.
0: 하나는 5만 원, 그 다음 하나도 5만 원, 하나는 또 10만 원, 하나는 꽝인데 저희 아빠가 꽝과 5만 원이 당첨되고
1: 네.
0: 이제 저희 엄마가 5만 원과 10만 원 해서 총 15만 원이 당첨되신 거죠.
1: 와.
0: 네. 근데 저는 두 분이 이렇게 반반 나눠 가지실 줄 알았거든요.
1: 네.
0: 근데 절대 안 나눠 주더라고요.
1: 그렇죠. 보통 부모님은 따로따로 잘 챙겨 드려야 되는데 네. 사실 저도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이렇게 따로따로 봉투에 담아서 그냥 드렸었는데
0: 네.
1: 아, 그 방법도 괜찮네요.
0: 맞죠. 재밌더라고요.
1: 네, 근데 네. 또 한 분은 삐지실 수도 있다.
0: 그러니까요.
1: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0: 네, 지켜보는 전 즐거웠어요.
1: 우리 가족들도 참 이 올라온 거 보니까 너무 좋은 시간들을 잘 보내신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경산 해피맘님. 달자신부님 어머님 최고. 저희 엄마는 족발 사오라 하셔서 5팩 사서 경로당에 3팩 드리고 왔답니다.
0: 와, 확실하시네요, 이 니즈가.
1: 그렇죠. 어머니는 그럼 2팩만 드셨다. 네.
0: 또 나눔도 함께 해주시고.
1: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삼남매 아빠님도 해피맘님 아이들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셨고요. 사진을 이렇게 또 많이 올려주셨어요. 스승의 날 선물로 주일학교에서 받은 풍선 꽃다발이에요.
0: 와.
1: 스승의 날에 받으셨다면 성당에서 이렇게 교류교사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러시나 보네요.
1: 네, 참 보기 좋습니다.
0: 뿌듯하셨겠습니다.
1: 네, 이렇게 같이 사진, 가족 사진 이렇게 예쁘게 올려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네, 자 우리 이렇게 어버이날은 나무도 받고 자 그렇다면 5월의 숲에 남은 나무는 뭐가 있을까?
0: 5월은 성모성월이라 하셨으니
1: 그래 우리 성모님이란 나무도 함께 있다는 거 우리가 떠올릴 수 있도록 제가 좋은 노래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 박가희가 부릅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0: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너는 나의 사랑이다. 우리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참 예쁜 목소리로 불러주셨습니다.
1: 그러니까요. 정말 자랑스러운 목소리죠.
0: 네.
1: 노래도 명곡이고요.
0: 아, 전 항상 이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 꼭 넣어놓고
1: 네.
0: 차에서도 반복해서 듣고 평소에 산책할 때도 이 노래를 들으면 그만큼 포근해지는 순간이 있을까라는
1: 맞아요,
0: 생각을
1: 맞아요.
0: 합니다.
1: 진짜 어머니가 안아주시는 것처럼.
0: 네, 맞아요. 이 노래를 딱 들으면 성모님이 진짜 나를 이렇게 뒤에서 안아주고 계신다라는
1: 네.
0: 느낌은 참 많이 받아요.
1: 어떻게, 네. 어떻게 한 소절 해주시겠어요?
0: 뭐라고요?
1: 한 소절만 불러주시겠어요?
0: 너는 나의 사랑이다.
1: 이다. 감사합니다.
0: 제가 좋은 노래를 네, 이렇게 또 감성을 파괴시켜 버리는 한 소절.
1: 아,
0: 네.
1: 매력적인 포인트였어요.
0: 앞으로 이제
1: 사랑.
0: 노래 시키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1: 이다.
0: 네, 아무튼 우리 너는 나의 사랑이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성모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5월의 숲에는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성모님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늘한 걸음 뒤에서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던 어머니처럼 기쁠 때도 힘들 때도 말없이 함께 걸어주시고 지친 마음은 당신의 따뜻한 품 안에 쉬게 해주시려는 그런 따스한 어머니. 사실 알고 봤더니 그 5월의 숲 전체가 성모님의 마음 안이었습니다.
1: 아, 이
0: 네.
1: 숲이요. 어머나, 그래서 그렇게 포근했나 봅니다.
0: 그렇습니다. 날씨도 뜨겁고
1: 네.
0: 덥고
1: 뜨거운 사랑
0: 네,
1: 때문에.
0: 꼭 이렇게 깊이 있게 대화가 하려다가 바로 이렇게 장난치고 싶은 네, 어린이 같은 저였습니다.
1: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경산의 피맘님께서, 아우, 달짜신 분님, 시인신 분님 하셨어요. 언니 이제 시인이 되셨네요?
0: 아닙니다. 다 발췌해서 오는 겁니다.
1: 그리고 또 맞아요. 부모님은 항상 큰 나무가 돼서 저희 울타리와 자식들의 끈이 되어주시죠.
0: 맞습니다.
1: 하셨고요. 또 감성감성신 분님 해주셨고, 엘리사베님도 가사가 정말 좋은 노래예요. 감사합니다.
0: 맞습니다.
1: 하셨습니다.
0: 우리 5월에 이 너는 나의 사랑이다라는 노래를 자주 들으시면서 성모님을 묵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맞네요.
0: 맞죠?
1: 배경음악으로도 딱 깔고 기도해도 좋을 것 같고.
0: 네, 꼭 예, 묵주기도 하기 전이나 아니면 이렇게 성모의 밤 하는 날 같은 그런 특별한 날에도 이 노래 한번 꼭 듣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맞네요. 좀 마음을 워밍업 시키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1932님은 저는 신부

0: 뭔가 코도 좀뻥 뚫리는 것 같고 또 마음의 묵은 때도 좀 씻겨 내려가는 것 같고
1: 맞습니다.
0: 영적 피톤치드가 엄청납니다.
1: 그래서 이 행복찻집 식구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까요?
0: 네?
1: 예, 제가 이제 점점 소재가 고갈되어 가는 중입니다.
0: 솔직하다.
1: 네, 주변에서 추천 노래를 추천받은 이유도, 아, 이제 무슨 노래를 틀까? 항상 고민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우리 뭐, 인별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지가 됐지만은, 뭐, 듣고 싶은 노래, 추천하고 싶은 노래, 신부님은 어떨 때 이런 노래 들으세요? 라는 것들 언제든지 DM 주시고 또 여기 답장에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제가 그럼 모두 싹싹 모아서 신부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들의 그런 작은 손가락 움직임이 저의 대본 쓸때참큰 도움이 됩니다.
0: 손가락을 움직여주세요, 여러분.
1: 네.
0: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유쾌하게 정말 포근한 5월의 숲에 우리 달자 신부님과 함께 다녀온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우리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경산 해피맘님이 신청하신 주님의 숲 띄워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노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0: 행복하세요.

경산의 피맘님이 신청하신 사랑이야기 주님의 숲 듣고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내 문자가 왔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지역에 따라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강풍에 파손되거나 날아갈 우려가 있는 간판, 현수막,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은 미리 점검하시고 단단히 고정해 주십시오. 또 낙뢰, 우박,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야외활동 자제하시고요.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 유지하시고 돌풍과 빗길 네,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 찻집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매일미사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묻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매일매일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길을 떠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 여쭤보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오후 2시 새로운 믿음의 길 위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고요. 끝곡으로 이재석 신부님의 베드로의 고백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만촌 일동성당 백종호 베네딕토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3: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SNM 리한나의 노래로 2부 시작했습니다. 자, 화요일 2부 시간은요. 주제 선곡 대결 함께 하거든요. 우리 방글이들의 도움 없이는 완성이 안 되는 그런 코너죠. 큐시트 싹싹 비워뒀으니까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차근차근 한번 채워주세요. 유민정님, 저도 춤 보고 왔네요. BT 클럽에서 공개 방송해요. 아니 선생님들 자꾸 왜 가가지고 남의 방송은 아니지만 왜 옆집 가서 자꾸 보고 와요.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클럽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어두컴컴하고 시끄러운데 별로 안 좋아요. 건대기님이 빗띠는 춤추실 때 절도 있는 때론 부드러운 춤손이 참네. 아니 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김성수님, 17이다 김진영님이시죠? 끼가 넘치시죠? 아, 그럼요. 예. 네. 그럼요. 아니, 춤을 너무 잘 추셔가지고, 저 어디 좀 가가지고, 줌바 댄스라도 좀 배우고, 다시 다음 주에 또 한번 가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춤 좀 배우고, 아, 다음 주 발레를 해야겠다, 거기서. 예. 네. 김진영 바울라님은 시골 마을 회관 할머니 춤이고 우리 빗띠 춤은 식지 않은 열정이다 하셨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할머니 춤이고 진영님은 너무 춤을 잘 추. 춤선이 너무 좋아. 예,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이 다시 보기를 하면서 안 되겠다. 춤을 배우고 가자. 예, 네, 다음 주 다시 붙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할 게 너무 많아. 춤도 해야지, 발레도 해야지, 기타도 쳐야지. 저 오랜만에 이제 오늘 기타 수업 가거든요. 이제 여러분, 4월 그때 27일인가에 제가 25일인가에 기타 쳤잖아요. 그때 이후로 3주 만에 가는 건데 3주 동안 실력이 하나도 안 늘었어, 진짜. 기타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예,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런 기분으로다가 또 기타 또 배우고 오겠습니다. 아우 바빠요. 네, 그래가지고 클럽에서 공개방송할 시간이 없어. 자 노래 듣고 주제 선곡 대결 시작할게요. 김원준의 세상은 나에게 그리고 지드래곤이에요. 소년이요.

제가 주제를 딱 드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싱싱한 선곡을 바로 잡아서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주제 선곡 대결. 와, 고기를 딱 건져 올리는 그런 느낌이죠. 방글이들의 신청곡으로 이불을 꽉 채워봅니다. 제가 주제를 드릴 테니까요. 머릿속에 떠오른 음악 고민할 필요 없이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색깔이 들어간 노래. 자, 오늘 하늘색 가디건 맞추셨잖아요. 자, 그래서 한 분께 색깔이 들어간 노래 제목 요거 보내주시면 돼요.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먼저 이 노래로 출발할게요. 레드벨벳 빨간맛.

8894님, 송유나의 분홍 립스틱. 분홍 립스틱 받고 다음 색은 무엇인가요? 주제 선곡 대결, 색이 들어간 노래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3861님, 수지 언니의 보랏빛 향기죠. 분홍에서 보라까지 갔어요. 다음 색은 무언가요? 세계에 들어간 노래 지금 바로 샵 1053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4852님, 계절과 맞진 않겠지만 미스터트의 하얀 겨울이요. 제가 엄청 사랑하는 노래예요. 하셨네요. 선곡 대결의 승자 누구일지 노래 듣고 발표할게요.

와, 노래 제목에 색깔이 들어간 노래가 이렇게 많았나요? 0691님, 한혜진 갈색 추억. 7850님,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5월로 시작하는 지금 딱 어울리는 노래죠? 하셨고요. 1573님, 김민종의 하얀 그리움도 신청하셨고, 0579님, 다섯 손가락의 노랑 풍선. 8894님,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 이문세 빨간 내복, G.O.D 하늘색 풍선, 아이유의 분홍신. 노래 주제로 한이 시간 너무 재밌다고 하셨고, 박만수님이 터보의 검은 고양이, 수연님이 푸른 하늘의 푸른 하늘, 또 서연님하고 대기님이 이루의 까만 안경, 이문세 붉은 노을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미수님은 이무진의 신호등 어때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나오고, 또 명수님은 핑클의 블루레인, 혜원님이 팝송도 되나요? 퍼플레인. 와, 진짜 우리 방글이들 천재 만재 아니에요? 와, 이렇게 많네요. 아, 이주원님은 김건모의 빨간 우산. 와, 이것도 진짜 많이 들었다, 그쵸? 대단한데요, 여러분. 자, 이 중에서 오늘 청춘 누룽지 받으실 분은 1라운드 성공왕은 바로 미스터트의 하얀 겨울 신청해주신 4852님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송정민님이 평화방송의 발레 붐인가요? 슬디도 김혜영 기자님도 발레 하신다는데요. 정연 PD도 발레하고, 예. 요즘 발레가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발레 같이 한번 해볼까 봐. 건대기님, 기타 치는 발레리나 둘다잘 못한다. 예, 그것이 문제다. 자,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주제 선곡 대결. 두 번째는요. 숫자가 들어간 노래 제목. 예, 받아볼게요. 100억 커피 상품권 2만 원권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 노래부터 시작할게요. 이하이, 1, 2, 3, 4.

0: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1: 아까 GOD의 하늘색 풍선 못 들려드려가지고 아쉬웠는데 8766님이 GOD의 촛불 하나 신청하셨네요. 하나의 촛불이 보여 두 개가 되고 자 하나 받고 다음 숫자는 뭔가요? 샵 1053번으로 숫자 들어가는 노래 신청해주세요.

니리야 웬일이야. 3032님 롤라 34, 6018님 80년대 세대는 롤라 34 최고였죠. 4234는 롤라 34 신나게 들려주세요. 너무 좋아 롤라 34. 자 다음 숫자는 뭔가요? 지금 신청해주세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아니 숫자가 들어간 노래가 이렇게 많아요? 자우림 25-21 신혜원님 잭스키스 7.8기 세상에 이 와중에 조상현님 18세 순이 나왔어 가야해 가야해 순이 찾아 가야해 이거 아 너무 신나잖아요 세상에 이거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 왔어 김광석의 서른즈음에 유민정님 유나의 비밀번호 486 윤서연님 수연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이석훈 다비치 828

18이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키키의 44. 친절하게 44라고 적어있어. 세상에 웬일이야. 김옥금님. 코요태 1999. 이것도 있었어요. 어머 웬일이야. 자, 이 외에도 1573님. 봄, 여름, 가을, 겨 10년 전 일기를 꺼내요. 이 와중에 6780님.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혹시 이별이라서 2인가? 투별인가? 너무 틀고 싶었던 곡이 2544님 투투 1과 2분의 1. 둘이 되어버린 날 잊은 것. 이거 너무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4660님도 유나의 48번, 아니 48번호래. 비밀번호 486. 빛나야 지금 기타 연주할 때가 아니, 기타 연습할 때가 아니고 발음을 연습해라 빛나야. 9006님 한로로에 이거 뭐라 그러더라? 영영이라고 하든가. 악뮤 200%. 예. 자, 이 중에서 커피 상품권 받으실 분은 바로 룰라의 3, 4. 너무 신나죠? 예. 가장 먼저 신청해 주신 6018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성함 보내주세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노래 제목이 두 글자인 곡들 받아볼게요. 예. 선물은 두 글자로 준비했어. 비누. 비누 받으실 분. 자, 노래 제목이 두 글자여야 합니다. 100원 드는 샵 1053 CPBC 빵, 빵톡으로 기다릴게요. 첫 번째 곡은 방탄소년단이에요. 봄날.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도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4231님이 신청하신 코요태 파란, 파란 두 글자 받고 오늘 방송의 마지막 곡이 될 두 글자 노래 계속 받을게요. 샵 1053 그리고 빵톡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오늘 진짜 신청곡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들려드렸어요. 멜로망스 선물, 고백, MC 더 맥스 눈물, 화사 날씨, 잔나비 쿠쿠, 오혁의 소녀, 와, 김건모 핑계, 유엔 파도, 여러분, SG 워너비 고작, 쿨의 애상, 세상에 신해철이 아니요. 어, 나훈아 홍시, 조용필 허공, 세상에 거북이 사계, 코요태 순정, 김성호 회상, 보고 싶다 비누, 이건 뭐야. 박명수 제시카 냉면, 남진의 둥지를 들어봐, 버즈의 가시. 네, 세상에 너무 많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끝곡은 9594님 신청하신 이선희의 인연 흐르고 있죠. 9594님은 3라운드의 선곡 왕이 되셨습니다. 나노폴리 비누 선물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와우. 자, 내일은 음악의 대화 이대화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 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요술길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집에 지쳐 돌아왔을 때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존재. 아무 말 없이 곁으로 다가와 그저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는 존재.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말없이 기대어 함께 있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네, 많은 분들이 반려견에게서 가장 큰 위로를 받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반려견은 더 이상 단순히 키우는 동물이 아니라 말 없는 가족이 되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데요. 하지만 이렇게 함께한 시간도 언젠가는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0: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네, 첫 곡으로 김연기가 부른 광야 그곳의 사면이었습니다. 최근 조사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은 전체 인구의 약 30% 정도라고 합니다. 10명 중 3명이죠. 이웃집 3가구 중에 한 집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반려동물은 우리 삶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뒤에 마음의 상실감이나 우울감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늘 곁에 있던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 뒤에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무기력해지기도 해서 더 잘해줄 거라는 마음에 힘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감정이 오래 이어지면 불안이나 우울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동물인데 너무 유난스러운 거 아냐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정서적으로 아주 깊이 의지했던 경우라면 이 감정은 너무나 소중하고 자연스러운 슬픔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은 그 슬픔 속에서 작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오솔길 가족들과 나눠주실 소중한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연 올라왔는데요.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모데스타 수녀님 안녕하세요. 사무엘 오늘도 함께 듣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오늘 저는 열심히 일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명동에 들렸다가 집으로 가려고 열차에 올라 이렇게 오솔길 듣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명동에 오신다니 반갑습니다. 성당에 들리셔서 기도도 하시고 주변에 맛집도 들리면서 좋은 시간 보내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혜정 디오니시아님, 김옥금님, 또 안경근 스테파노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소피아님께서는 김연기님의 노래 너무 좋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좋아하는 생활성과 가수입니다. 집에서 여러 번 듣고 나왔습니다. 가사 중에 광야 그곳을 지나가 나면 잘 견뎌온 나를 안아주려고 라는 그 가사말이 굉장히 마음이 울리는데요. 여러분들도 너무 좋으셨죠? 네. 유채질리아님, 저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지만 친구가 퇴근하고 문을 열면 키우는 강아지가 반갑게 달려온대요. 햇살 뜨거운 오후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언젠가 본당에 도서선교를 갔었는데 교중미사 끝난 다음에 반려동물 축복식을 했었어요. 그 본당에서. 근데 저는 강아지하고 고양이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거북이, 새, 너무나 다양한 반려동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창조물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축복하면서 기뻐하는구나라는 소중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무엇을 창조하고 무엇을 뭘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다스리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공기, 물, 하늘의 별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인간이 살 수 있을까? 예,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다음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고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조물들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최준익이 부릅니다. 이별 소곡.

네, 오솔길 가족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2037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햇님이 방긋 웃는 햇살이 아름다운 하루네요. 덥지도 않은 좋은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수녀님의 부드럽고 정겨운 목소리 듣고 파서 기도요솔길 들어왔어요. 남겨주셨습니다. 아, 우리 2037님은 말씀도 참 예쁘게 하시네요. 햇살처럼 밝고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팅교벨님, 안녕하세요. 매일 기도 중에 지향 두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지만 대화 중에 우연히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자 했답니다. 저녁 기도 바치는데 눈물이 나네요. 저의 작은 기도가 그들에게 희망이길 두 손 모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작지만 우리가 하는 그런 작은 기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작은 것, 반짝이는 것들을 기억할 때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서 주신 소중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에스델 자매님이 신청해 주신 기도 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저번에 발이 골절되어서 혼자 지내고 있는 에스텔입니다. 발이 골절된 지도 벌써 6주가 되어가네요. 안 좋은 것은 처음에 8주 진단이 나와서 5월 19일에 기부스를 푸는 줄 알았는데 치료하는 과정에서 뼈가 잘 붙지를 않아서 6월 말까지 기부스를 계속하고 있어야 한대요. 회사에서는 5월 20일쯤에는 출근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걸 어쩌나 싶습니다. 혼자 지내는데 낮에는 햇빛 때문에 정신도 마음도 괜찮지만 밤에 되면 불안도 찾아오고 두려움도 찾아오고 정신도 불안해집니다. 제가 몸과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잘 돌볼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많아서 하느님을 잘 못 믿어요. 그리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필요한데 전화 걸 사람조차 없습니다. 저의 영적인 불안함과 마음의 불안함이 해소될 수 있게 또 회사 출근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스텔 자매님. 다리를 다치신 지 6주 되셨다고요. 네, 이렇게 버텨낸 시간도 쉽지 않은 일인데 다시 6월 말까지 깁스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회사에서는 곧 출근할 줄 알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으니 몸보다도 마음이 더 답답하고 조급해지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든 버티다가 밤만 되면 더 괜히 불안해지고 또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마음이 흔들린다는 그 느낌도 이해가 됩니다. 왜 아플 땐 사소한 것도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좀 어때? 하고 누가 안부만 물어줘도 좀 숨통이 트이는데 전화할 사람조차 없다고 하시니까 그 외로움이 크게 저에게도 느껴집니다. 영적으로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또 하느님이 잘 안 믿어진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힘들 때는 믿음이 약간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흔들리면서 걸어가잖아요. 네, 지금의 에스텔 자매님 모습이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너무 오래 혼자 아프고 지쳐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꺼내서 도움을 청하시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예, 치료도 잘 이어지고 회사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에스텔 자매님께서 신청한 곡입니다. 음악 듣고 힘내세요. 네, 성 밴드가 부릅니다. 침묵의 주.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음성 기도를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김옥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 첫 딸 가타리나의 생일입니다. 가타리나가 언제까지나 신앙 잃지 않고 늘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하느님의 예쁜 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우리 가타리나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엄마가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또 이렇게 소중한 사연까지 남겨주는 예, 그런 엄마입니다. 예, 가타리나 생일 축하하고요. 네, 언제나 행복하고 또 신앙 잃지 않으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씩씩하게 커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에스텔 자매님, 남은 치유 기간도 잘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마음속에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할게요.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같은 지향으로 예,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치유 기간 동안에 예, 잘 회복하셔서 뒤탈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발을 삐어가지고 오랫동안 깁스를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치료 잘하지 않으면 이렇게 날이 굳거나 그러면 시큰시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이 시간은 잘 지나갈 테니까 예, 마음 굳게 이렇게 가지시고 일상으로 잘 돌아오실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녀원에 예, 동물을 키우지를 않는데요. 고양이가 여러 마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며칠 전에 고양이가 예,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예,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야옹야옹 거리면서. 그래서 모든 수염들이 지금 막 얘가 도대체 음식도 못 먹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모든 수염들이 한 하루 정도를 야옹야옹야옹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고양이를 만나서 우리 수연님이 안전하게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내보냈는데요. 제가 이제 평화방송 라디오 이렇게 끝난 다음에 예, 대문에 이렇게 딱 들어서면 여러 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반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1462님 남겨주셨는데요. 에스텔 자매가 영적으로 평화롭게 아픈 다리가 잘 치유되길 기도 부탁합니다. 밤에 성가도 듣고 내게 끌리는 말씀 구절도 다 되풀이해서 외우고 묵상하다 보면 잠도 잘 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방법 저도 차 사고로 재활을 6개월 차나 하고 있다고요. 배 가타리나 자매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아유, 위험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 예. 우리 가타리나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용기 주셔서 고맙습니다. 7855님, 에스텔 자매님 많이 힘드시겠네요. 힘내세요. 오솔길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힘드실 때 목줄을 돌리며 성모님께 전구를 청해보세요. 주님 자매님에게 은총을 베풀어주세요. 아멘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에스텔 자매님 느끼시나요? 예, 듣고 계시나요? 예, 혼자가 아닙니다. 예,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외롭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올리겠습니다.

지친 사람들을 위한 기도. 하느님, 어제도 오늘도 참 힘들었습니다. 차마 힘들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 정도는 누구나 견디는 거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무겁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이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느님, 지금 저에게도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소서. 괜찮은 척 버티던 마음 안에 조용히 위로를 내려주시고 불안한 마음에는 평화를, 두려운 마음에는 용기를, 메마른 마음에는 희망을 심어주소서. 주님, 제 힘만으로는 오늘을 견디기 어려우니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 저에게 가장 큰 기적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났을 때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침이 되었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하루가 끝난 밤에는 오늘도 잘 버텼다 말할 수 있는 평안을 주소서. 위로의 성모님, 지치고 눈물겨운 저희를 당신께 맡기오니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하느님께로 이끌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의 노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이어서 하늘바라기의 참 아름다운 그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네, 439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수녀님도 밤에는 분심이 드시나요? 이렇게 호호호 남겨주셨는데요. 전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네. 네, 하루 잘 보냈다가도 밤이 되면 괜히 불안이 몰려올 때가 있죠.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위로받아 갑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예, 다만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러나 불안이 밀려오는구나라고 의식하는 것과 그 불안에 압도당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한 수도생활 30년 하니까 이렇게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이게 이렇게 좀 몸에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이 정도 되면 벌써 아, 내가 자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제 몸이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5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또 저절로 눈이 떠지고 이렇습니다. 불안이 있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나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면 편안해야지 왜 불안이 밀려올까요? 그냥 밤이 되면 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깊은 시간이 왔구나라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럴 때 묵주를 주세요. 예, 묵주 지고 예, 성모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예,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위로를 받아갑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주 센스 있는 분이시네요. 네, 하나하나 칠사님. 수녀님 요즘 엄마를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마음이 자꾸 지칩니다. 괜찮은 척 했는데 오늘은 주차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네요. 누군가가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면 좋겠어요. 기도 들으며 마음 붙잡아 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기도의 오솔길 가족들 예, 이런 경험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하나 칠사님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계실 텐데요. 힘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세요. 토닥토닥 해주고 싶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는 선종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때 기억도 참 많이 나서 이렇게 마음이 울컥합니다. 예, 주차장에 앉아서 한참 울었다고 하시니까 더 이 글이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예, 어머님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힘을 내셔서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지켜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도 많이 힘드시겠죠? 예, 하나하나 칠사님 힘내시고 용기 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예쁜 책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다시 만날 거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과 아주 특별한 교감을 나눈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예, 버려지고 상처입은 고양이의 생명을 구하고 결국엔 서로가 가족이 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상실의 상처를 예, 교감 능력이 뛰어난 개를 통해서 치유받은 이야기, 또 안타까운 사고로 강아지와 이별하게 되었지만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된 이야기 등이 아주 친근하고 따스한 문체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예, 제가 왜 이 책을 소개하냐 하면 예, 밍크라는 아주 예쁜 개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 주인인 두 분이 그 밍크가 하늘로 떠났거든요. 그런데 주인인 두 분이 굉장히 사랑스러웠는지 사랑스러웠던 강아지였는지 예,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이런 상실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만날 거야 한번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갈게요.

오솔길 단상. 동물들은 우리가 편협함과 옹졸함에서 벗어나도록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호자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는 개나 고양이, 그리고 기타 반려동물들을 복원합니다. 이들은 보호자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외모가 훌륭하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콜카타의 드레사 성녀께서는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 손으로 동물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동물에게 부족한 지성을 선물 받았으니 동물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를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동물들이 그토록 온순하고 충실하게 우리를 따르는 것도 우리에게는 다 갚아야 할 빚인 셈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글은 잭 빈츠가 지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네, 5월 치고는 이상 저온으로 다소 쌀쌀했던 날들도 서서히 물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자연을 함께 창조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솔길 산책 마치겠습니다. 끝곡으로 황영삼 신부님이 부르는 이 길 위에 서 있는 그대에게 남겨드립니다. 제작의 김민영, 율리아나,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로 딸 수도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에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대로 떠나야 하는 스승과 남겨질 제자들, 마음 가득한 근심과 염려 속에서 스승은 제자들에게 보호자라는 분을 약속합니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릇된 생각, 잘못된 생각, 죄와 의로움 그리고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러한 생각들,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도들의 시대에도 그 이후는 물론 지금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생각들과 그러하지 않은 생각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충돌과 갈등, 곧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그 심판에 관한 교회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뜻과 그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여러 생각들, 그 사이에서 역시나 예수님의 시대, 사도들의 시대, 그 이후 지금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에 동의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 세상의 근심, 인생의 걱정 앞에서 사람이니 예수님의 것 아닌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따를지도 모릅니다. 이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떠올리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루도 쉴 새 없이 달라지는 세상의 그것과는 달리 우리에 대한 변화 없으신 예수님의 마음, 그 성심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보호자, 신앙의 보호자를 보내주십니다. 오히려 더욱 끊임없이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자 합니다. 보호자를 통하여 우리 하느님의 은총을 말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의

0: 바로 그 성심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모셔 보아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에 대한 그분의 그 좋으신 뜻을 은총의 십자가로서 짊어져야 하지 않을까? 보호자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잘못과 정의, 심판에 관한 세상의 생각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들에 존재하는 세상의 가치들, 그리고 내가 하는 일과 맺고 사는 관계에 관한 여러 생각들을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기도의 하나로서 묵상하고 봉헌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를 한량없이 곧 아낌없이 조건없이 보내주십니다.
1: 부활제 6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만촌일동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백종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7: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어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8: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7: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9: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7: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2: 가톨릭 평화방송
1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취업을 하지 않고요. 엄마 아빠 집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그 뜻을 알아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인데요. 엄마가 딸아 이거는요 방을 좀 치우라는 뜻이고요. 딸 이거는 어서 이력서 좀 넣고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고요. 딸아 이거는요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 하나도 안 돕냐는 뜻이고 야 니 이거는 대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느는 게 눈치가 아니라 꿈과 희망이면 참 좋겠는데 우리 청년들 갈수록 취업은 어렵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더 힘들기만 하죠. 각자의 때에 맞춰서 각자의 길을 준비해 주신다 그렇게 믿어보면서 자 여기요 이 목소리에는요 함께해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환영.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0: 화요일 첫 곡, 데이브레이크와 루시가 함께한 쉬운 답 듣고 왔습니다. 집에서 좀 부모님 눈치가 보일 때가 있죠. 그리고 그 한숨 소리, 요런 거 하나에 귀가 쫑긋해지면서 눈치를 싹 봐가지고 뭘 해야겠다. 아니면 좀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느는 게 눈치가 아니라 꿈과 희망이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제 엄마 마음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얼마나 답답하며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그 딸아 여기에 딸 여기에 이 한마디에 그냥 함축적으로 넣는 거죠. 더 많이 말하면 이제 사이가 틀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좀 이해해야 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 청년들을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더 주목받는, 더 힘나는, 더 마음 편히 꿈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의 웃음과 용기 그리고 희망이 다시 환하게 살아나길 기도해 보면서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화요일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소개를 먼저 해드릴까요? 첫 코너, 대구의 소식을 퀴즈로 전해드립니다. 대뜸 퀴즈 전해드릴 건데요. 퀴즈 정답도 듣다가 바로 대뜸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화요일 코너 플러스 핫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식도 플러스 되고요. 정보도 플러스 되고 살림에도 플러스 그리고 생활에도 플러스가 되는 2주의 핫키워드 전해드릴 테니까요. 2부 코너도 귀 쫑긋 기울여 주시고요. 5시엔 설레라의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준비해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나 CPBC빵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0: 새별정님께서 설레는 시간 찬미예수님 하시면서 인사 남겨주셨고요. 예쁜 꽃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오, 핑크색 꽃, 얼굴이 굉장히 큰 꽃인데 여리여리해 보이는 이 꽃은 과연 무엇일까요? 율리안나님이 안녕하세요 설디님, 흐린 날 설레는 5시 함께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막 비가 오나 안 오나 하다가 오전부터 살짝 내리기도 하고 오후에는 비가 쏟아지기도 했었죠. 봄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날에는 좀 뭐랄까요, 듣고 싶은 노래들이 마구마구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려고 합니다. 투투가 부르는 1과 2분의 1 들려드릴게요.

1과 2분의 1 듣고 왔습니다. 방금 보내주신 사진이 분홍 달맞이 꽃이라고 빵톡을 보내주셨는데 분홍색 달맞이 꽃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꼭 한번 이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성격 탓하느라 신앙생활이 씁쓸하게 느껴질 때 없으신가요? 대구시 PBC가 야심차게 준비한 영성 에스프레소, MG 신앙상담 쇼츠, MBTI 카노를 함께 만들 커피콩크루 일기를 모집합니다.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쇼폼을 그야말로 요리할 줄 아는 능력자라면 지금 바로 도전하시면 되는데요. 영상 한 편당 스타벅스 5만원 상품권은 물론 제작자 이름까지 기재를 해드립니다. 지원은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대구 CPBC 홈페이지나 별스타그램 내 지원 QR코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쇼츠 만드는데 관심이 좀 있다. 나는 영상을 취미로 만든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퀴즈 풀러 떠나볼까요?

대뜸 퀴즈. 오늘도 도움이 되는 우리 지역의 소식을 대뜸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대구시 군위군의 소식입니다. 군위군과 지역의 한 대학교는 기후변화로 확산하고 있는 땡땡 탄저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미생물과 드론 기술을 결합해서요, 현장 실증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역의 이 땡땡 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보면서, 이 땡땡은요, 채소인데요. 이 채소는요, 매콤합니다. 빨갛기도 하고 초록색도 있고요. 그리고 꽈리 땡땡도 있고, 청양 땡땡, 오이 땡땡, 땡땡 가루, 뭐 우리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채소인데요. 과연 무슨 채소일까요? 1번 상추, 2번 고추. 과연 상추일까요, 고추일까요?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청양땡땡, 오이땡땡, 땡땡가루, 꽈리땡땡도 있고, 이게 종류마다 맛도 다양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맛은 매콤함, 알싸함 이런 거거든요. 과연 상추일까요, 고추일까요?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 듣고 와야 되겠죠? 조용필이 부릅니다. 이것 잠자리.

조용필, 오늘의 정답이 들어간 이것 잠자리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은요. 두 글자 채소입니다. 매콤한 그거 있잖아요.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이거 빼놓을 수 없고요. 그런데 저는 라면 먹을 때 이거를 꼭 이렇게 가위로 그냥 슝슝 잘라서 넣어 먹는 편이었어요. 요즘은 그냥 기본으로 그냥 끓여 먹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한동안 이거 이 채소 이 매콤한 맛이 나는 이 채소를 가위로 얇게 이렇게 썰어서 넣고 다진 마늘 한 스푼과 후추를 톡톡 뿌려서 먹는 저만의 어떤 그런 꿀팁이랄까요? 라면 꿀팁이 있었는데 이거 라면이랑 먹어도 맛있고요. 그리고 이 채소에는 비타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이나 아니면 이것 이 채소 반컵 정도면 일일 비타민C 권장 섭취량인 100mg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 반컵을 근데 한 번에 이거를 다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음식을 하면서 활용하면 더 좋겠죠? 풋 이것이라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오이 이것. 그러니까 청양 이것을 반컵을 한 번에 먹으면 좀 위가 쓰리고 속이 아플 것 같은데 오이 땡땡, 풋 땡땡 이것이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꽈리 땡땡도 괜찮을 것 같고요. 꽈리 땡땡도 장조림할 때 넣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과연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1번은 상추, 2번은 고추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자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구워 먹을 때도 좋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면 먹을 때도 좋고 여러분들은 이것 언제 어떻게 활용해서 드시나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매콤한 맛이 나는 그 알싸한 맛이 나는 채소입니다. 1번 상추, 2번 고추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 듣고 올까요? 저는 라면이랑 이거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악뮤의 라면인 건가 듣고 올게요.

악뮤 라면인 건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은요. 고추입니다. 군위군과 지역의 한 대학교가 기후변화로 확산하고 있는 고추 탄저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미생물과 드론 기술을 결합해서 현장 실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애써 키운 고추가 탄저병으로 타들어가는 걸 보는 일도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친환경적으로 탄저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인 고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건데요. 정답 좀 살펴볼까요? 빵톡으로 우리 세필정님께서는 매운 김밥에 땡초고추 다진 거 들어갑니다. 댑다 맵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이 땡초김밥 너무 맛있어요. 그죠? 그 매운 땡초 다져가지고 멸치랑 이렇게 해서 마요네즈 살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간장에 찍어 먹는 것도 있고 아 김밥 먹고 싶은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7978님이 안녕하세요. 오늘 문제 답이 고추라고 보내주셨고요. 정답이고요. 9485님도 고추하고 보내주셨고 0016님이 비가 잠시 내리더니 날이 너무 습하네요. 저희 본당은 오늘 성모의 밤이에요. 퇴근하고 바로 성당에 왔어요. 준비하러요. 정답은 고추요. 제가 맵지 않으면 좋아하는 채소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땡초나 그 매운 고추 말고 오이고추나 꽈리고추 정도는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성모의 밤 행사 잘 하시고 6733님께서 고추 정답 보내주시면서 설레며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신호대기 중에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1166님도 대뜸 정답 고추 하고 보내주셨고 4023님도 2번 고추 2742님도 정답 보냅니다. 2번 고추 슝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정답 고추였고요. 7978님과 그리고 0016님 두 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 커피 쿠폰은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기한 내에 사용 등록을 꼭 먼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사용 등록 해주시고요. 가지고 계셨다가 아 오늘은 진짜 커피 좀 마시고 싶다 하는 날 요긴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축하드리고요. 신청곡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6733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승철의 아마추어 듣고 올게요.

0: ist los mit dir, mein Schatz?
1: Flossi hat Keyword.
0: Geht es immer nur bergab? Aha. Geht nur das, was du verstehst?
1: 상식도 플러스, 정보도 플러스, 생활의 플러스. 월요일엔 한 주를 시작하느라 정신 없으셨죠? 화요일쯤엔요, 숨을 돌리면서 다가올 날들 한번 둘러볼까요? 이번 주에는 이런 키워드가 핫합니다. 이번 한 주 놓쳐서는 안 될 키워드들을 저희가 좀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플러스 핫 키워드.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바로 키워드 만나러 가보실까요?

코스피 8000, 코스피 지수가 7000선을 돌파한 지 단 3거래일 만에 8000선 고지를 진짜 눈앞에 뒀습니다. 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이 목표 지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일각에서는 코스피 1만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뜨겁게 달아오르는 한국 증시, 한편에서는 6000포인트까지 하락을 제시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폭죽을 쏘는 가운데 긴장도 놓지 말아야겠죠? 다음 키워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13일 수요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해서요. 목요일 14일 오전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회담에 참석한다는 일정인데요. 세계 평화를 위해 한 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양국의 회담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골든위크 약국 결제 급증 다음 키워드입니다. 5월 초 중국과 일본의 연휴가 겹쳤던 골든위크 시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았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화장품 판매점, 잡화점, 그리고 패션 관련 가게를 많이 찾는 것 알고 있으셨죠? 그런데 이번 골든위크에 약국 결제액이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약국의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 결제액은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6%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약국 전용으로 판매되는 피부 앰플과 여드름 치료제가 큰 인기라고 하네요. 우리도 외국 여행 가면 그 나라의 이 약국 쇼핑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156%나 급증을 했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오는 15일은 스승의 날이자 한글을 만들고 백성을 살핀 세종대왕의 뜻을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랑을 실천하신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죠? 다음 키워드입니다. 젤리슈즈 판매 급증. 올 여름에는요, 말랑말랑한 고무 재질의 젤리슈즈를 더 많이 신으려나 봅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의 통계에 따르면요, 5월 초 샌들, 슬리퍼 등 여름 슈즈 거래액이 작년보다 48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젤리슈즈 거래액이 4,696% 급증하면서 48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여름이 사람들의 발끝에 말랑말랑하게 오고 있나 봅니다. 젤리슈즈 놓칠 수 없겠죠? 키워드로 한 주간의 다양한 이슈 둘러보셨을까요? 이상 플러스 핫 키워드였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들, 여러분들의 귀를 쫑긋 사로잡은 키워드가 있나요? 코스피 8000 하는 키워드도 있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을 방문한다라는 이야기도 해드렸고, 우리나라 약국에서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 결제액이 급증했다. 그리고 5월 15일은 세종대왕의 뜻을 기리는 날, 그리고 또 패션 아이템인 젤리 슈즈가 판매 급증했다라는 키워드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나는 조금 더 키워드들을 알아봐야겠다 하는 것들 있으시면 그것도 공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쿨이 부릅니다. 점포 만보.

쿨의 점포만보 듣고 왔습니다. 6030님은 주식은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는데 그게 제일 어렵네요. 오르는 거 보면 흔들리고 떨어지면 마음도 같이 떨어지고요. 주식하시는 분들 다 그렇지 않을까요? 막상 오를 때는 못 들어가겠고 뭔가 지금 너무 오르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들어갔다가 괜히 또 떨어지면 손해볼 테니까 이런 마음에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사도 될까? 막 무서워서 못 사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막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때 샀어야 되는데 이 돈일 때 샀어야 되는데 하는 그때 살걸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여러분 껄무새라고 한대요. 그때 할 껄에 그 껄에다가 앵무새, 무새를 붙인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앵무새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그때 살 껄, 그때 살 껄 이거를 자꾸 반복하는 걸 껄무새라고 하나 봐요. 주식시장에서 소외되는 것, 그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포모족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포모족들이 이제 껄무새가 되어서 다시금 등장하고 있는 거겠죠. 이게 신기한 게 내가 사면 고점, 내가 팔면 저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뒤늦게 진입하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도구다.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바라보면서 우측으로 상향할 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인내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현명하게 모두들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5172님께서는 젤리 슈즈 90년대 유행했어요. 너무 예뻐서 맨날 신고 다녔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이게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젤리 슈즈가 Y2K 패션으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아이템인데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이 젤리 슈즈 뭔가 장난감 같기도 하면서 여름에는 조금 가벼운 신발 신고 싶게 되잖아요. 그럴 때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비 오는 날 막 신고 나가도 걱정이 없고 이게 젤리로 되어 있으니까 고무로 되어 있으니까 물에 젖어도 괜찮아서 장마철에 좀 유용하게 신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172님처럼 좀 젊은 날 아니면 어린 시절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패션은 정말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신발 유행이 좀 투박한 그런 신발, 어글리 슈즈라고 하죠. 그런 신발들이 유행이었는데요. 요즘에는 다시 이렇게 좀 납작한 운동화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랑말랑하고 컬러감 있는 이 감성도 여름이라 돌아오는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질수록 사람들 마음도 조금은 가볍고 경쾌한 걸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발끝부터 여름 준비가 시작되는 느낌인 것 같죠? 이때 스타일링을 좀 다시금 보고 싶다, 추억에 젖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그 퀸카로 살아남는 법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보시면 90년대 Y2K 무드를 좀 흠뻑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 뭐 핑크 컬러감, 반짝이는 소재, 통통 튀는 그런 스타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즐거운 영화니까 그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핫 키워드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커다란 양배추를 오래오래 두고 먹기 위해선요, 꿀팁이 있습니다. 심지를 제거하는 건데요. 칼로 심지 부분을 도려낸 뒤에 그 자리에 촉촉한 키친타월을 넣어두면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심지는 양배추의 중심 조직이라서 호흡 활동을 활발히 합니다. 그대로 두면 저장 중에도 수분과 당분을 계속 소비해서요, 잎을 빨리 시들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심지 주변이 조직이 단단하고 또 수분이 모이기 쉬워서 곰팡이나 세균 번식이 쉽다고 합니다. 양배추도 심지가 중요하듯이 우리 마음의 심지, 중심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시들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니까요. 마음 한가운데 단단하게 심지를 잘 갖추고 있다면 우리 삶도 쉽게 메마르진 않겠죠? 오늘의 비타민 말, 양배추는 심지를 제거해야, 우리는 심지가 굳건해야 더 생생해질 거예요.

비타민 5C에 이어서 권진아 우리의 방식 듣고 왔습니다. 1166님께서 양배추는 위장에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위장 안 좋으신 분들 그 양배추 즙도 드시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집에 양배추 꼭 이렇게 냉장고에 쟁여두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양배추는 심지를 제거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 사람들 바로 우리들은 마음 한가운데 심지를 굳건하게 그렇게 주님을 모셔야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굳건하게 심지를 단단하게 하고 잘 살아내셨나요? 든든하게 심지로 기준을 잡고요. 기운이 생생하게 하루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끝곡으로요. 곽진원의 나의 5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만날 건데요. 내일은 수요일 용신부님과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이 많이 놀러 오시고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우리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7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이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과 경찰에 협력해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는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 신군부 측이 KBS 등 언론사를 장악해 정보 통제를 한 것과 비슷합니다. 다행히 당시 소방청장은 불법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저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어두컴컴한 어딘가에 있었을 겁니다. 9년형도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통제 없는 세상을 꿈꾸며 5월 12일 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시사천국 청취자 엔젤스 여러분, 김준일의 시사천국 유튜브가 드디어 무사히 단장을 마쳤습니다. 라디오뿐 아니라 언제나 이 유튜브 독립 채널 김준일의 시사천국에서 여러분과 좋은 방송 같이 하려고 하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방문,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퓨.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바삭해.
2: 맛있는 60개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똥똥.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중동 상황,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벌어진 우리 국적 선박의 피격 사건까지 오늘 김준일의 시사천국 국경 없는 문희정에서는 국직한 안보 이슈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0: 예, 일단 나무 피격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다, 좀 정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정체불명의 비행체한테 두드려 맞은 외부 공격이었다라고 하고, 1분 간격으로 같은 곳을 두 번 연속 때리는 일명 더블 탭 공격을 받았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그 외교부하고 청와대 1차 조사 결과 브리핑이 있었는데 문희정 평론가님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죠.
1: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제로 수리 조선소로 옮겨가지고 배를 살짝 들어보니까 선미 좌현 쪽에 이제 5m, 7m 요 정도의 이제 흔적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 배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다가 맞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아닙니다. 성박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피격을 두 번에 의해서 당한 거고요.
0: 예.
1: 그리고 당시에 CCTV라든지 선원들의 어떤 증언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입수한 그 증거품들을 가지고 이거는 외부 공격에 의한 피해다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누가 공격했느냐, 요거는 사실 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0: 예.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게 뭐 기뢰에 의한 거냐, 뭐 별 얘기가 있었는데, 배가 뭐 기뢰에 의한 거였으면 이제 배가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공중에서 공격을 한 걸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실장님.
2: 네.
0: 커요, 일단은. 5m, 7m. 근데 저 뭐 아까 그 사진에 보면은 이게 이 비행체의 모양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가오리 모양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뭐 추정하는 기사도 뭐 이란의 샤헤드라는 뭐 그 드론, 자폭 드론 아니냐, 이런 뭐 추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0: 보십니까? 이게 어떤 전문가는 이거를 미사일, 지대한 미사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폭 드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장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1: 글쎄요. 이제 이게 일본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들어간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냥 한 번만 했으면은 그 모양만 보면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본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드론에 의해서 그런 거다, 샤헤드.
0: 예.
1: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지대함 미사일에 의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막 곧 그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아마 지금쯤은 도착했을지 모르겠는데
0: 예.
1: 그 파편들이 있잖아요. 그 드론 무기 체계에 그 파편들 다 수거해가지고 외교 행량으로 오늘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0: 예.
1: 그러면은 그걸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그 군 관계에서 이걸 조사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폭발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드론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미사일인가 그거 분석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0: 아,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우리 대전에 있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도 있으니까
0: 예.
1: 그쪽에서 아마 이것을 가지고 가서 최종적으로 보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 정도뿐만이 아니고 이게 드론 같은 경우는 드론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0: 예.
1: 그 드론의 여러 종류 중에서 어떤 것일지 그렇지 않으면 미사일이면은 미사일에 지대한 미사일 중에서 어떤 것일지 그거 정도까지도 구분해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0: 예.
1: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하고 우리가 이번에 성분 조사한 거하고 분석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도 이게 어떤 물체에 의해서 이렇게 충격이 일어나는 건지 그거는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0: 그렇군요.
1: 해요.
0: 그렇군요. 타격 지점에 주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네, 네.
0: 해수면에서 한 1m에서 1.5m 이 위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미사일이면은 이렇게 멀리서 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거기를 의도해서 쐈을 것인가 그래서 드론이기 때문에 거기 가까이 와가지고 공격을 해서 그 위치를 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침몰하지 않을 정도의 그래서 이게 위험용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이게 이제 그날 이제 이게 피해를 입은 것이 우리의 그 HMM 소속의 남호만 있는 건 아니고요.
0: 예.
1: 프랑스 선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중국의 유조선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뭐 이거는 상상을 하기가 곤란한데 중국하고 이란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한 친밀한 관계인데 심지어 거기까지도 이제 이렇게 발사를 해서 중국의 유조선이 피격을 입은 거거든요.
0: 예.
1: 근데 이걸 보면은 이제 한쪽에는 이제 중국은 어느 쪽에 맞았는지 몰라요. 중국은. 그런데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배를 멈추고자 하면 어디를 때려야 되느냐면은 기관실을 때려야 돼요.
0: 예.
1: 그래서 지난번에 그 미국이 이란으로 가고 있는 토스카호 4월 19일 날 그때 공격했을 때도 딱 기관실을 향해서 때렸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5월 6일 날, 5월 8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다시 그 이란으로 가는 빈 유조선 그걸 이제 미국이 공격했을 때도 전부 다 그 이 기관실에 있는 연통 부분하고 그 기관실만 때렸거든요. 이제 기관실을 때린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0: 예.
1: 최대한으로 기관실 안에는 사람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가끔씩 오면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다른 곳에 가 있단 말이죠. 앞에 이제 조타실에 있든지 그런 데 있으니까 사람의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도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국의 남우호 같은 경우에도 딱 기관실을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관실을 때렸는데 기관실을 때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제 의뢰나 또는 길에 의해서 때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다 물속이니까 결국은
0: 예.
1: 이제 침수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침수가 되면은 이게 이제 침몰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쓰지를 않고 지금 이제 드론을 했든지 미사일을 했든지 하는데
0: 예.
1: 미사일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뭐 군에 갔다 오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대포 쏘면은 굉장히 사거리 공산 오차가 크거든요.
0: 맞습니다. 예.
1: 원래 이제 목표 지점은 여기를 때리도록 돼 있는데 그 포를 쏘면은 뭐 한 200m 좌우측으로 앞뒤로 이렇게 막 떨어진단 말이죠.
0: 훈련하다가 오폭 사고도 많이 났어요.
1: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 더하기 50, 뭐 빼기 5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목표 지점에 이렇게 맞춘단 말이죠.
0: 예.
1: 그게 이제 포맹이라고 그러면.

0: 지금의 미사일은 안 그래요. 특히 이제 순항 미사일 같으면은 우리 여기 온에어 돼 있는 저 유리창 몇 번 유리창 때리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바깥에 있을 경우에 그 몇 번 유리창을 때릴 정도로 아주 정밀해요.
1: 그렇군요.
0: 그 이제 순항 미사일이죠, 그것은.
1: 예.
0: 그리고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도 자폭 드론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장입을 시키면 거기 가서 정확하게 때릴 수 있으니까 요새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사실상 민간인들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다.
1: 예.
0: 우리가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나 6.25 전쟁이나 또는 뭐 베트남 전쟁할 때는 그때는 정밀 무기가 없었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민간인들이 엄청 피해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피해를 줄일
1: 알겠습니다.
0: 수는 있는 거죠.
1: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누가 쐈냐 이거로 지금 좀 우리나라에서도 논쟁이 벌어졌고 일단 그때 당시에 이란 국영 프레스 TV가 6일이었죠. 한국 선박 한 척을 겨냥한 이란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뭐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이란 국영 TV는 방송을 했고. 근데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에서는 이란 정부는 일단 부인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 문희정 평론가님은 네. 지금 뭐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2: 그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때가 미국하고 이란이 서로 교전을 벌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란 측이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방어망을 가동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란만 무언가를 공격을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1: 예.
2: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번 전쟁을 통해가지고 또 하나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분명히 전쟁을 하는 쪽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 군사력을 발동하는 나라는 실제로 우리 밝혀지지 않은 나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랍에미리트가 비밀리에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얘기가 그것도 3월에 공격했다는 얘기가 이제 와서 나왔거든요.
1: 예.
2: 이런 걸 보더라도 그럼 그 당시에 과연 어떤 나라들이 군사력을 사용했을지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 이란 관영 매체에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란 정부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뭐냐면 우리 소행이 아니다. 믿어달라. 우리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1: 예.
2: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몇 가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도를 가졌는지 그럼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면은 교전하는 과정 속에서 오판이나 오폭이 있었는지
1: 예.
2: 그러면 누구의 오폭인지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1: 알겠습니다.
2: 그 예. 모든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당시에 프로젝트 프리덤 추진할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무조건 이란 공격이니까 한국도 우리 프리덤 작전에 참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며칠 후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 나무
1: 예.
2: 피격방을 그 당한 거에 대해서 이란 측 공격이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나 한국 사랑해 라고 답변을 피하거든요.
1: 뭐 뜬금 없었어요.
2: 네,
1: 한국 사랑해. 예.
2: 그러니까 다 벙찐 상황이 돼버린 거죠.
1: 예.
2: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1: 알겠습니다.
2: 한다.
1: 그러니까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게 그때 당시에 남호가 아랍에미리트의 항구에 정박 중인
2: 그렇죠.
1: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란이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또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으니까 뭐 그 가능성도 있고 오폭일 수도 있고 한국을 노려서 공격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아랍에미리트나 다른 나라의 비행체 뭐 미사일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정부가 그래서 좀 신중한 것 같고요. 군사 전문가로 보시기에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단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궁금합니다.
0: 우선 이제 앞부분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날 이제 공격을 한 것이 우리 남우호뿐만 아니고 프랑스 이제 그다음에 중국까지도 공격을 했거든요. 이것은
1: 예.
0: 사실 이제 지휘 체계가 엉망이라는 거죠. 이란 군의
1: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금
0: 그렇죠.
1: 했을 가능성.
0: 이란 이란 혁명 수비대가 뭐 해설이라고 보긴 하는데
1: 예.
0: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로 중국 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건드렸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우리 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수중에서 1에서 1.5m 정도 떨어진다 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거기에 필리핀 선원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 부상을 많이 입었단 말이죠.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한국 배만 이렇게 딱 골라서 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아라그치 그 외교부 장관이 전화도 통하고 또 우리 특사도 보내고 또 우리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적십자에 돈도 좀 이렇게 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한국 배라고 그러면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지금은 이제 아주 우리 문희정 정치평론가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해방작전을 수행하고 있었고
1: 예.
0: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그 해방작전 수행하는 도중에 그 미국 상선 두 척은 빠져나갔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냥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보이는 대로 쏴라. 뭐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 저기 군에서 또 계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진일 시사평론가님도 저 위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저 말단 부대에서 말단 병사들이 움직이는 것이 그거 아마 전달되려면은 요새처럼 핸드폰이 있어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1: 예, 원래 지휘체계가 좀 쉽지
0: 그렇죠.
1: 않죠. 예.
0: 그러니까 이란 외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절대로 한국 국적 같으면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저 밑에서 움직이는 그렇게 안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설령 예. 이란 혁명수비대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자의적인 조치를 한 거다 이렇게 봐요.
1: 예, 어쨌든 군사 전문가로서 보기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0: 네.
1: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이걸로 이제 정쟁이 벌어졌어요. 싸우고 네. 있어요. 뭐 싸우는 게 저는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각 정당이나 대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지금 이게 뭐 처음에는 피격이라고 말도 못하느냐 왜 그리고 왜 이란이 지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대로 왜 대응을 못하느냐 지금 인명 피해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아니고 이제 약간 뭐 목 보호대를 한 한국인 선원도 등장을 해가지고 약간 이제 다친 걸로도 지금 확인이 됐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우리 한국 배가 지금 26척 그리고 한국인 선원이 160명이 있다 보니까 이란하고 직접적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이들의 안변, 이 배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상황을 네. 좀 어떻게 보세요?
2: 아, 저는 이게 정쟁거리로 늘 가는 게 참 속상한 게 뭐냐면요. 자,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으면 너무 좋겠지만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불안함을 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자고요. 이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상황으로든 진실 규명 플러스 뒤에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습이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교적인 분쟁까지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1: 예.
2: 자, 그렇다면은 이게 또 하나의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키를 또 가지는 의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란 측에서는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 이렇게 됐다면 이란 측 입장에서도 사실 자기네들도 할 말이 없는 거고
1: 예.
2: 근데 또는 다른 나라 걸로 나왔다면 그 나라 역시도 한국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 나라 입장에서도 한국에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좀 빚을 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걸 우리 정부가 굉장히 좋은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저는 해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1: 예.
2: 내부적으로 단정 지어가지고 우리 정부의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히는 일을 만드는 게 굉장히 국익에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이제 의견이 더 다양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내부에 또 강경 목소리가 있으면 그거를 협상의 지렛대로 해가지고 우리 내부에 지금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다. 너희가 조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뭐 내놓을 건 내놔라 이렇게 또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다양한 목소리는 또 그대로 또 인정을 하면 또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실장님께는 이거를 여쭤볼게요.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뭐 조사가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며칠 내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메이드 인 이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제가 메이드 인 이란인지 모르겠는데 이란이 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정황 증거들이 이제 나오면은. 그때 이제 한국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외교적인 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뭐 이제 해상 자유구상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게 그러니까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한국에 참여를 종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전문가로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글쎄요.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프랑스하고 중국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참고할 만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란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1: 예.
0: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란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외교적이고 전략적 판단 하에 의도적으로 이란이라는 나라를 뺀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한국에 이제 청와대에서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외교부에서도 아직까지 국가를 특정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데 굉장히 의미를 두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중국제인지 이란제인지 왜 그러냐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미사일을 이란이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정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매한 것은 이란인데
1: 예.
0: 쏘기도 또 이란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이게 무슨 뭐 이란이 이제 두려워서 그렇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장 우리 선박이나 우리 선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 이후의 미래의 문제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란하고 담을 쌓을 건가? 이란의 원유는 더 필요 없는가? 대장금을 90% 이상이 이란 사람들이 시청을 했고
1: 예.
0: 또 주몽을 뭐 90% 이상이 이란 사람들이 시청을 했고 한국 문화와 한국 작품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그냥 이번 하나의 문제로 인명피해는 안 나서 큰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이것을 더 키워가지고 오히려 이란을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1: 예.
0: 그렇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알겠습니다. 필요할 거고요. 한
1: 예.
0: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엊그제 우리 외교부에서 발표를 할 때 주한 이란 대사 불러다가 브리핑 해줬잖아요.
1: 예.
0: 그 이란 대사가 몰랐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충격받았을 겁니다. 저는 그곳으로서도 이란이 아 대한민국 정부가 일부러 이란이라는 말을 안 하면서도 충분히 이란한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시그널을 주는 것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1: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요약하면 어쨌든 국익을 우선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남우호 피격 관련해서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이어서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 마저 다른 국경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란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2: 네.
1: 지금 이란에서 역제안 한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본 다음에 Totally unacceptable. 제 발음이 어땠습니까?
2: 아이, 조금 더 원래대로 해봐요.
1: 죄송합니다. 예, 콩글리식.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네. 경로를 했어요. 또
2: 경로했죠.
1: 경로했어요.
2: 네.
1: 지금 노발대발하고 지금 2주 동안 더 때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2: 아니 협상과 관련해가지고 이란의 입장이 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란은 본인들이 요구사항이 변한 적도 없고요.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치 금방 다 왔어. 우리 좋은 합의 됐고 오늘 밤 중으로 서한이 올 거야 이러고 설레발을 친 게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1: 예.
2: 설레발을 치면서 또 만약에 합의 안 하면은 부셔버릴 거야 라는 협박도 동시에 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래서 이란 측은 당연히 본인들이 원하는 걸 보냈어요. 그래 제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답변 써서 보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그대로 안 받고 지들이 원하는 걸 또 써서 보내다니 이러고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지금 우라늄을 일부만 외부로 뭐 이렇게 옮길 수 있다 뭐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1: 이
2: 우라늄과 관련해가지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그 고농축 우라늄 있잖아 이란이 우리한테 넘기기로 했어까지 얘기했어요. 이란
1: 예.
2: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린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리고 이번에 넘긴 그 제안서에서 이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부분은 우리가 희석해서 쓰고 그다음에 일부분은 제3국으로 넘기는 걸 이야기했어요.
1: 예.
2: 그리고 사실 며칠 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2015년 이란 핵합의 때처럼 이란의 우라늄을 우리가 받아서 보관해 줄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2: 그 얘기를 사실 지난달 말에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란 측은 절대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겨줄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 예.
2: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가지고 이란 측은 계속 줄기차게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들 역봉쇄부터 풀어. 그러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상업 선박들 지나갈 수 있게 풀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1: 예.
2: 그 모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란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공격을 할 것이냐 뭐 이런
2: 네.
1: 얘기도 나오고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을 다시 가동한다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2: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강한 그 긴장감을 넣었던 게 뭐냐면 스페인 아래쪽에 있는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미국 핵 잠수함을 떠올렸잖아요.
1: 예.
2: 사실 핵 잠수함의 위치는 비공개거든요.
1: 전 처음 봤어요. 핵 잠수함을 이렇게 떠올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2: 처음 봤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사거리가 최소 5,000km 이상 되는 7,400km 되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을 떠올렸잖아요. 자, 그 지브롤터에서 이란까지의 거리가 딱 5,000km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잠수함에서 핵탄두 발사할 수 있어, 핵미사일 발사할 수 있어라는 걸 위협을 한 거죠.
1: 예.
2: 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지금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2주 동안 공격할 수 있어, 핵잠수함 봐라, 우리 확 미사일 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이란의 입장을 봐야 돼요. 이란은 우리 다 준비하고 있어.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겠니? 이렇게 강경한 자세로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1: 예.
2: 자, 그러면 아니 왜 이란은 계속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건가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자초한 측면이 크죠. 왜냐하면 하메네이라든지 하메네이가 자신의 국정운영을 위임한 라리자니 같은 국가 최고 회의 사무국장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다 암살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나마 있어야지 그 강경파들을 누르면서 그래도 협상에 틈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암살해버리고 나니까
1: 온 건 바까지 다 암살했다.
2: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강경파한테 쥐어준 건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CIA 기밀 보고서 보니까 뭐 수개월은 버틸 수 있다. 이란이 원래 오랫동안 이제 버티는 데는 또 능한 나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카스피해가 이제 이란과
2: 러시아
1: 사이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카해라고 하지만은 원래 지금 호수죠. 근데
2: 그렇죠. 예. 내륙해라고 표현.
1: 내륙해라고 보통 예. 얘기하죠. 원래는 이제 바다였는데 이제 고립이 된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가 몰래 이제 이란을 지원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이란이 백기 투항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좀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좀 궁금해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2: 이 사안과 예. 관련해가지고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전에 휴전협상을 해가지고 본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길 간절히 원했죠.
1: 예.
2: 하지만 그게 물 건너간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서 중국 측을 향해서 이란을 향해서 조금 영향력을 발휘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란을 때릴 때 숨겨진 명분에 그것도 있었어요.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 많이 사가는 곳 중국이잖아. 그러니까
1: 90%를 중국이 네. 사간다고 알려져 있죠.
2: 그래서 예. 이란을 목을 죄면은 중국도 타격받을 거야라는 계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이란 측의 실무협상자가 누군지를 미국은 몰라요. 아직도 그 우리 도대체 누구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야라고 헷갈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온건파고 대화를 한들 이란 쪽에서 나오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라든지 아라그치 외무장관하고 얘기를 한들 강경파가 뒤집어엎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1: 예.
2: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우리가 설사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강경파들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그래도 중국이라면 그들까지는 조금 이렇게 눌러가지고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보증을 해줄게.
1: 예.
2: 그러니까 중국의 보증을 좀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1: 예, 알겠습니다. 예, 내일 이제 미중 정상회담, 중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아젠다가 나오고 또 이제 대만 문제까지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네. 그 결과 보고 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경 없는 문희정, 문희정.

0: 보수의 심장 대구가 이번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무려 다섯 번째 대구 출마이자 은퇴까지 번복하며 이른바 라스트 댄스에 나선 분이죠. 보수 결집과 이변의 한가운데서 태풍의 눈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많이 바쁘시죠 요즘?
1: 뭐 그렇습니다. 예.
0: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보수 민심의 풍향계 서문시장에 등판을 하셨는데 지금 현장 많이 돌아다니실 텐데 지금 대구 바닥 민심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예, 그 서문시장에서 확인한 민심은 한마디로 절박함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시민이 정말 대구 좀 살려달라고 하시면서 또 한 상인께서는요. 보수의 심장 지키다 대구 심장 다 꺼져간다 하고 일갈해 주셨어요. 역시 이제 침체된 지역 경제나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 또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난 청년들 이런 생활 속의 위기감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선거에서는 대구 시민들께서 정치가 무슨 저 이념 대결 진영 대결 의미 없고 내 삶을 바꾸는 효능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제 이분들이 체감을 하시는 그런 선거여야 될 것 같아요.
0: 네. 그렇군요. 예, 과거에 죄송합니다. 과거에 이제 보수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고 뭐 대구시장은 역대 다 이제 보수 정당 후보가 됐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판세가 그야말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 책임당원 1,300여 명이 집단 탈당을 하고 김 후보님 캠프에 또 합류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대구 경제, 대구의 경제를 살릴 적임자를 김 후보라고 보는 거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1: 이분들 정말 이번엔 정말 대구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강한 열망이 나온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당적이 아니고요. 자기의 일상과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정짓는 자신들의 삶의 일부거든요. 또 어떤 분한테는 정체성이 가깝고 그런데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이름을 걸고 저를 지지선을 한다. 이건 정말 단단한 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0: 예.
1: 지금 대구 시민들은 좀 제발 정쟁 그만하고 정말 민생 좀 살려라. 그다음에 옛날에 늘 해왔던 대로 그렇게 가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미래에 무슨 희망을 만들어다오.
0: 예.
1: 그래서 이번에는 정당 이념 이거 중요하지 않아다. 대구 경제를 살리는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게 누구냐. 그런 점에서 이제 대구 자부심을 그렇게 한번 살려보자. 그런데 이제 김문 이게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오히려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또 무거운 책임을 저한테 얹어주시는 그런 거라고 봐야죠. 뭐 이분들의 그런 어떤 어려운 결정은
0: 그렇군요. 네.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국민의힘 후보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은 누구랑 양자 가상 양자 대결을 붙여봐도 뭐 15% 포인트, 20% 포인트까지 막 벌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초접전 상황이에요. JTBC가 5일에서 JTBC 의뢰로 5일 6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추경호 41, 김부겸 40. 그리고 KBS 대구가 4일, 6일에 조사한 거는 김부겸 41, 추경호 37.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오차범위 감안하면 이건 다 초접전이거든요. 게다가 네네. 수치상으로 따지면 추경호 후보가 더 나온 게 처음으로 나왔어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1: 뭐 처음에 이제 그 격차가 많이 날 때도 제가 이게 착시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후보 단일화 되면 이곳 대구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느 분이 후보가 되더라도 그분이 바로 치고 올라올 것이다. 양쪽이 접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말하자면 보수 결집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옛날만큼 그런 강도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 대구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현실은 지금 엄연히 현실이니까요.
0: 예.
1: 이걸 가지고 그냥 말하자면 결집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잖아요.
0: 예.
1: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최근에 아마 이제 저를 주요 선택지로 놓고 고민하는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 언제 이제 보수정당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접전을 벌인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뭐 지난 30년간 처음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지금 뭐 옆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참 저희들은 하루하루 정말로 시민들한테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 피말린다라는 얘기를 저도 좀 뭐 많이 캠프 관계자 뭐 간접적으로도 많이 들었는데, 그 최근에 이제 보수 결집이 있는 게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 추진했던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 이게 지금 보수 결집의 땔감이 된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 초에 지금 동지들을 버릴 셈이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후보님이 직접 하셨어요. 지금 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황은?
1: 글쎄요. 뭐 아마 이제 말하자면 그런 어떤 촉발점은 된 것 같아요. 결집의 명분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이번 선거가 또 이렇게 어떤 정치 공방으로 흘러가서는 그럼 대구 시민들의 이 녹록치 않은 이 삶과 미래 이건 누가 책임을 져요? 누가? 그래서 저는 지금 현안만 해더라도 TK 통합 신공항 문제,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문제, 또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문제 이런 거 토론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특검법이라는 중앙 정치 논쟁으로 이렇게 빨려들면 그 피해는 결국 대구 시민이 다 지게 되는 거거든요.
0: 예.
1: 다행히 뭐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용, 절차, 처리 시기 등을 관련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또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충분히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이렇게 논쟁을 벌이면 뭘세 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대구의 이 진짜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살려갈 겁니까?
0: 예.
1: 저는 그걸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데요.
0: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당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가 별로 영남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추풍령을 넘지 마라 뭐 이런 요구까지 했다는 뭐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 지도부가 지금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1: 뭐 너무 좀 과장된 이야기고요.
0: 예.
1: 그러나 하여튼 이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어떤 중앙당의 모습보다는 자신들이 공천한 이 후보 김부겸이라는 후보가 어떤 효용성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뭐 제가 시민들한테 호소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게, 저 지지를 자꾸 말씀하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0: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구의 먹고 사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K 신공항에 1조 원 조기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여당 프리미엄을 지금 선거의 마케팅에 전면으로 좀 내세우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1: 여당 프리미엄이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대구가 가져올 몫을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정치력과 협상력
0: 예.
1: 이걸 이제 제가 강조한 거죠. 여당 시장이든 야당 시장이든 대구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0: 예.
1: 그런데 결국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을 하고 또 필요하면 상대 당과 협상을 해서 일을 진척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과 실행력은 야당 후보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현재 자꾸 이렇게 정쟁만 하시면 국민의힘이 뭐 대구 예산을 놓고는 정부 여당하고 어쨌든 협상도 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예.
1: 그거 할 준비가 돼 있는가? 오히려 저는 의문이 들어요. 특히
0: 그렇군요.
1: 지금 이번에 남은 대통령 임기도 4년이고 시장 임기도 4년 맞물리거든요.
0: 예.
1: 저는 이게 대구를 한번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이라고 보는데 지금 자꾸 이제 정쟁으로 말려들어서 안 된다는 입장이고 또 이번에 제가 그래도 국정 경험도 있고 중앙정부 네트워크 이거 전부 한번 대구에 쏟아 부어서
0: 예.
1: 어떤 대구의 이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대구 시민들에게 희망을 돌려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에 대한 발전 의지가 그렇게 있으면은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민주당이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를 약속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1: 그 진행자께서 듣기에도 좀 조금 말씀이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물론
0: 예.
1: 제가 최소한의 뭐 어떤 그 도리는 다 하겠지만 그렇다고 떨어진 사람하고 당선된 사람이 일을 하는 차이가 얼마나 클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잖아요.
0: 예예.
1: 그런데 당신들께서 여당으로 계실 때는 뭐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지금 뭐 말하자 지금 현재 민주당의 김모가 뭘 좀 해보겠다 그러니까 또 갑자기 그렇게 의기장을 놓는 것 같아서 조금 뭐 좀 듣기에 좀 민망하더라고요.
0: 예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대구의 가장 뼈아픈 팩트 중에 하나가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 인구 유출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일자리가 없어서 대구에서 나와서 낳고 자라서 공부까지 한 청년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그렇습니다. 어떻게 김부겸 후보는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1: 예, 조금 뭐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기본적으로 대구 산업을 미래형으로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로서는 좋은 일자리가 되든 그다음에 창업의 기회가 있든 아니면 정주 여건이 좋든 어떤 뭔가 주어져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버텨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이제 대구가 지금 그래도 잘하는 부분이 이 몇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기계, 금속, 섬유 같은 전통 제조업은 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AI 시대를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뭐 중국 기업들하고 경쟁에 내는 데서 자꾸 밀릴 거 아닙니까?
0: 예.
1: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AI에 대한 전환 투자, 이거는 국가하고 대구시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또 그러고 또 결국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약속을 했습니다만 대구를 앞으로 AI 로봇, 또 미래 모빌리티
0: 예.
1: 이런 쪽의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라고 하셨어요.
0: 예.
1: 또 헬스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런 미래 신산업도 새로운 성장적으로 키워야 젊은이들이 조금 말하자면 좀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0: 예예.
1: 그래서 지금 대구는 로봇산업진흥원이라든가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로봇 특구 이런 다양한 제도와 기반이 있습니다.
0: 예.
1: 이 기반 위에다가 정부와 또 기업들이 더 투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대구시가 더 노력을 해야죠.
0: 알겠습니다.
1: 그래야 또 청년들도 예. 아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예, 알겠습니다.
1: 그 외에 이제 뭐 여기 이제 알파시티라든가 테크노폴리스 등이 R&D 기반이 지금 제법 탄탄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 연결해서 이 청년들이 대구에서 그런 기반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또 이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싶은 그런 또 욕구가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옛날에 이제 도청이 이전한 자리가 좀 공간이 넉넉해요. 요게 이제 뭐 주요 대학 옆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아시아를 상대로 하는 그런 글로벌 청년 창업 문화 융합 특구로 만들어 가서 이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창업을 하고 하려면 뭔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금융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0: 예.
1: 그래서 1천억 규모의 청년 창업 펀드를 바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이 청년들이 예, 예.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도 또 승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이제 주거 문제인데요. 주거는 청년 주거 보증 지원 같은 이런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젊은 그 저 마음들 이 사람들이 급할 때 얘기를 해도 맡길 데가 없단 말이에요.
0: 예.
1: 이게 지금 대구 시내 전체에 한 5개가 있긴 있는데 24시간 그 긴급 돌봄 어린이집 같은 게 근데 이게 이제 적어도 구별로 안 할 시간이 있어야
0: 예예.
1: 실효성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젊은이들에게 여기서 정말 견뎌내고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적어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0: 알겠습니다.
1: 남는 것이 예.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된다 하는 그 도시로 잘 바꾸면 시켜볼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0: 아유, 김부겸 후보님 진짜 준비 많이 하셨네요. 공약이 막 줄줄줄줄 나와서 제가 어느 시점에 좀 적절하게 끊고 들어갈지 계속 듣고 그래도 있었습니다.
1: 그래도 귀한 시간 주셨으니까
0: 아니요.
1: 제가 또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0: 그럼요,
1: 이렇게
0: 그럼요.
1: 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제가 네. 요거가 좀 하나 궁금해요. 제가 이제 뭐 예. 다른 후보님들도 많이 인터뷰도 하고 얘기도 듣는데 자 모든 예. 지역에서 다 AI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뭐 이렇다면 부산 북갑에 나온 하정우 후보도 여기를 AI 교육의 중심지 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가 전부 다 뭐 평택도 AI 거점 도시 그래서
1: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AI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0: 예.
1: 다 반도체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AI를 잘 활용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뭐 TV라든가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하듯이

0: 김부겸은 그러면 뭐 앞에서도 쭉 말씀해 주셨지만은 추경호와 다른 뭐가 좀 최고의 강점이라고 보십니까?
1: 글쎄 뭐 평생 뭐 경제 관료로 일을 하셨으니까 뭐 여러 가지 또 강점이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 바로 이 TK 신공항 국가 지원 문제를 오히려 막았거든요.
0: 예.
1: 그리고 제가 총리로 있는 2년 동안 그 소위 대구의 국비 대구 예산의 국비 지원율이 저는 10%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총리로 있는 동안은 거의 1%대예요. 뭐 이것만 보면 구체적인 뭐 말하자면 실력과 또 말하자면 중앙 정치를 움직여본 중앙 정부를 움직여보는 그런 정치력이 그게 이제 있어야 지금 대구는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 힘든 살림을 이렇게 저렇게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는다고 예. 그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0: 예.
1: 저는 오히려 지금 이 큰 살림을 살 수 있도록 큰 판을 만드는 그 정치력과 그 협상력은 제가 확실히 좀 앞서는 거 아닌가. 특히 제가 이제 여당에 말하자면 좀 제가 원로에 속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정부에 와서 일하시는 여러 정치인들, 장관들과는 이런저런 또 인연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을 좀 말하자면 저를 여기까지 내보냈으니까 제가 압박할 명분도 있잖아요.
0: 알겠습니다. 예.
1: 이런 걸 가지고 저희도 성과로서, 결과로서 그리고 대구 시민들에게 어떤 좀 효용성을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0: 예, 참 정계 은퇴까지 번복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왔다. 좀 충심을 알아달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들과 국민들께 왜 김부겸을 뽑아야 되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1: 예,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정말이지 지금 대구는 절박합니다. 대통령인지 남은 4년 이대로 그냥 경쟁만 하다가 끝나기에는 대구는 너무 상황이 어렵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를 어쨌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경험을 가진 저 김부겸 여러 대구 시민들께 정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를 여러분들의 일꾼으로 이 어려운 시기 대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써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0: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천국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인터뷰에서 인용하는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JTBC가 메타보이스와 리서치랩에 의뢰해 지난 5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대구 거주 성인 804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서 KBS 대구방송 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4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대구 거주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5월 12일 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방송 이후에도 천국이 그리울 땐 유튜브에서 김준일의 시사천국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우리 갓난아기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이었습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5: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5: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를 위한 플랫폼에서 설문조사가 하나 이루어졌는데요.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은 어떤 모습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어른이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해주는 사람이요, 이런 여러 대답이 등장했는데요. 그 중에 좀 눈길이 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버튼 누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어른이 제일 좋아요. 이 대답 때문에 괜히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느려도 괜찮으니까 잘 해낼 때까지 서로 기다려주고 바라봐주는 일이 무엇보다 제일 좋다는 사실을 새겨봅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5월 12일 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화이트의 네모의 꿈 들려드렸습니다. 화요일 잘 보내셨나요? 서울은 오늘 비는 오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더니 뭐 칭찬해주는 어른, 자리 양보해주는 어른 등등 대충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그런 대답들이겠죠? 근데 그 속에 요건 사실 예상 못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 내가 누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어른 그게 좋은 어른이라고 그런 대답이 있어서 생각해봤어요. 진짜 근데 그 아이들 좀 더 아기였을 때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러면 괜찮아지는데 좀 더 아기였을 때는 진짜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 팔이 안 닿는데도 굳이 자기가 버튼을 눌러야 된다면서 막 고집 부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팔로 이렇게 안아가지고 위로 쓱 올려주면 자기가 버튼 누르게 만드는 그러고서 엄청 좋아하죠. 자, 그게 뭐라고 그렇게 좋아할까 생각을 했는데 설문조사에 이런 답까지 나온 거 보면 아이들한테는 그게 정말 재밌는 놀이 중에 하나였나 봐요. 아, 이 꼭 아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친구, 동료 등등 사이에서도 서로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넓은 품을 가진 내가 될 수 있길 오늘도 다짐해봅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바다에 사랑한다는 말은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자, 먼저 오늘 2부는 신촌 블루스 출신의 명품 디바 강허달님의 라이브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이 되니까요. 이분은 유튜브로도 넘어오세요. 자, 1부에는 역시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한 그저 평범한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그리고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음접풍 가족들을 위해 마련한 선물 있죠?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Tree Piano Trio,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육포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게요. 먼저 장인의 류시나 두 분께서 똑같은 사연 문자 보내주셨어요. 쭝디 반갑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박효진님께서 칼퇴하고 주유하고 고등학교 후배인 성당 동생네 아파트에 주차하고 막내 비아 수학학원 끝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오랜만에 데이트라 기대가 큽니다. 아유 참, 아이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는데 그 아이가 나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 이렇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참 기분 좋고 설레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맛있는 행복한 저녁 드시기 바랍니다. 4922님께서 정디 오늘 강릉에서 강원 FC 평일 경기가 있는데 남편은 약속이 급 생겼다고 갔고 아이는 친구랑 본다고 따로 예매하고요. 제 제일 친한 친구는 퇴근 후 귀찮다고 안 간다고 하고요. 결국 혼자 맥주 한 캔 사서 TV 틀었지 뭐예요. 스포츠는 직관인데 다들 미워. 아, 약속해놓고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 진짜 다음부터는 놀아주지 마세요. 혼자서 집에서 맥주 한 캔과 함께 즐기는 스포츠 관람도 꽤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네, 응원하는 팀이 오늘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0732님께서 중대님 출첵합니다. 어제는 야근으로 듣기 모드였는데요. 오늘도 2시간 즐겨보겠습니다. 네, 0732님 어서 오세요. 음접풍에서 보낸 그 선물은 0732님 잘 받으셨겠죠? 네, 못 받으신 분들이 좀 계셔서 신경이 쓰이네요. 3235님께서 어제 헤드셋 사러 간 천안에서 1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을 물어봤는데요. 목적지가 나사렛대학교와 붙어있어서 캠퍼스를 관통해가면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근데 한 머리 긴 여학생이 입니다 책까지 써가며 열심히 가르쳐주더군요. 두루두루 너무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참 굉장히 예의 바르고 착한 그런 학생을 만나셨네요. 박진경님께서 매주 화요일 힐링데이인데 쭝디 만나러 오니 포근한 건 왜일까요? 하루라도 쭝디랑 안 만나면 가시가 돋친 듯해요. 오늘도 2시간 힐링 잘 해볼랍니다. 음접품과 함께요. 진경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음접풍 찾아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면서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윤상의 너에게 준비했고요. 이어서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애정과 관심을 가득 담아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짝사랑이 탄생시킨 1980년대 명곡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지만 끝내 전하지 못했던 마음, 그리고 그 감정이 음악으로 남아 시간이 지나도 더 짙어지는 노래들인데요. 먼저 조덕배님의 나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1985년 발표된 이 곡은 조덕배 씨를 대중에게 널리 알린 대표 히트곡이죠. 이 노래는 그가 중학교 시절 옆집에 살던 한 여학생을 짝사랑했던 기억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길을 오가면서도 제대로 말을 건네지 못했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감정이 훗날 음악으로 남게 된 것이죠.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더 선명하게 남는 기억. 지나간 시간 속에서 결국 말하지 못한 마음을 조용히 꺼내보는 듯한 노래. 이 곡이죠, 바로. 이 곡은 아이유 노래로도 익숙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유가 2014년에 리메이크해서 또 큰 인기를 얻었었죠. 덕분에 조덕배 씨의 원곡도 역주행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신하위, 백두산과 더불어 한국의 3대 헤비메탈 밴드로 1980년대를 풍미했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 중인 락밴드 부활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1986년 발표된 이 곡은 희야와 함께 부활을 대표하는 초기 히트곡으로 밴드를 단숨에 인기 그룹으로 올려놓은 작품이죠. 이 곡은 밴드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인 김태원 씨가 고등학교 시절에 만들었다고 해요. 당시 그는 친구의 여자친구를 짝사랑하고 있었지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혼자 소가리만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그 친구 커플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가게 됐고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감정을 음악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특히 후렴에 반복되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 외침은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이 터져나온 듯한 고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짝사랑이었지만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 한국 락 음악을 대표하는 명곡으로 남게 됐죠. 자, 그럼 짝사랑이 만들어낸 명곡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조덕배의 나의 옛날 이야기, 부활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짝사랑이 탄생시킨 80년대 명곡 두 곡 만나봤습니다. 김명숙님께서 집에 가는 막차 타야 하는데 서울서 내려가는 버스 시간이 간당간당. 제발 탈 수 있길요. 그리고 중뒤 좀 전에 부족하지만 제가 만든 유리상자 세준오빠 신곡 뮤직비디오가 너튜브

0: 유튜브에 공개됐어요. 추억 느끼시면 한번 봐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삼.
1: 오호.
0: 아니, 아 그냥 개인적인 팬심으로 만들어서 올리신 거죠? 아니면 정식으로 세준님께 의뢰 받아서 만드신 뮤직비디오신지 그게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 어쨌든 참 어떤 경우든 제가 꼭 볼게요. 신곡 뮤직비디오라고 하니까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차 놓치지 않으시길. 이지영님께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긁히는 보컬 너무 좋아요라고. 유현미님께서 중대님 저 주말에 프로젝트 헤일메리 봤어요. 와 너무 재밌었어요. 로키한테 빠져서 피규어 살까 고민도 하고 있고요. 아 소설책도 구입하려 합니다. 모처럼 기분 좋게 영화 봤습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아직 극장에서 하고 있군요. 네 재밌게 보셨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이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외계인 외계계 그 종족 생명체로 나오는 로키 그 캐릭터에 많은 분들이 빠지셔가지고 진짜 그 피규어도 인기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겼는데 하는 짓이나 이런 게 너무 귀여워서. 네 이제 우리 시대 이티는 또 로키 헤이메리의 로키가 되지 않을까. 김명숙님께서 팬심으로 만들어서 세준 오빠 유튜브에 쓰이게 된 크크이라고. 야, 참. 꼭 볼게요. 팬심으로 만든 뮤비라고 하니까 더 궁금하네요. 아, 이거 보면 나또 부러워 힘들 것 같은데. 네. 세준님의 신곡도 많은 사랑 받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갈까요?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 OST 중에 태연 씨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조각.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 하루를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9838님이 보내주셨네요. 쭝디님,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50대 초반의 가장입니다. 친구들 중엔 회사 그만두고 자영업하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아들 딸이 둘 다 대학생이고 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 그저 묵묵하게 열심히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딸이랑 저는 SNS 친구인데요. 톡으로 딸이 아빠 이런 얘기 적었네? 그런 글 적으니 재밌어 라면서 아는 척 해오면 그게 제일 반갑네요. 몇 년 전에 재능도 많고 똑똑한 딸이 미국에 대학 지원해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시원하게 보내주길 잘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어느덧 딸이 대학을 졸업한대요. 아내와 아들은 신나서 미국 여행 겸 졸업식 간다는데 저는 여러 가지 회사 일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졸업식 가지 못하는 아빠의 미안한 마음을 응원해주세요. 이적의 혼자였다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 주신 9838님의 신청곡 이적의 혼자였다 듣고 왔습니다. 아, 이 사연에 이 노래 들으니까 왜 이렇게 쓸쓸해요. 아유 참. 9838님, 이 사연 속에서는 미안해하고 계시지만 혹시 서운하고 좀 쓸쓸하고 막 그런 마음이 더 큰 건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되네요. 참 이런 게 그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다 해주면서도 진짜 당신들 것까지 다 내어주면서도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뭘 해도 그걸 다 갚지 못할 겁니다. 진짜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연 이렇게 이런 이야기 접할 때마다 평소에 잘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잘한다고 하는데 가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그 부모님을 향한 조금은 퉁명스러운 그 마음들, 그 마음들이 참 부끄러워집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정말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 마음, 부모님의 그 감사함 새겨보는 사연이네요. 9838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직 해줄 게 많아요.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플러스의 음저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계성님께서 중디 둥이 남매 도진이 채민이 아빠 이계성 요셉입니다. 5월 11일 어제는 둥이 남매 도진이 채민이의 세 번째 생일이었고 5월 12일 오늘은 아내 정빛나 요한나의 생일입니다. 바쁜 주중 일상 속에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늘 많이 부족해서 서운하게 만들곤 하지만 든든한 버팀목 같은 남편이 되고픈 그녀는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 모두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꼭 전하고 싶어요. Happy birthday to my family 신청곡은 제 마음을 담은 이승환님의 세 가지 소원입니다. 잠깐이라도 전해주시면 하나의 행복한 추억이 추가될 것 같아요. 쭝디 형중형님 오늘도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사연들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개성님 너무 멋지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멋지시고 아마 이런 아버지의 마음, 남편의 마음, 아이들 충분히 다 느끼면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을 겁니다. 아, 지금 둥이 남매 도진이 챔리가 세 번째 생일이라고 하셨으니 아직은 그 마음을 안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진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다 몸으로 다 새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아빠 밑에서 이런 아빠와 함께 이 자라난 아이들은 그렇게 아빠처럼 마음이 따뜻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지십니다. 박진경님께서 제가 요즘 딱 그래요. 우리 미소 천사한테 모든 거 양보하고 그냥 희생이 몸에 배어 있음. 진경님, 아뭐 당연한 거 이렇게 또 여기서 생색을 내고 그러세요. 에? 그렇게 귀여운 아이인데 어떻게 그 몸의 희생이나 이런 게 양보 희생이 안 배일 수가 있겠어요? 그냥 싹 웃어만 주면 다 내주고 싶지. 자, 개성님, 이계성님이 신청해주신 이승환의 세 가지 소원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자, 저 오늘 2부 가수 강호달림님의 라이브 무대 펼쳐지는 거 알고 계시죠? CPBC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니까요. 2부는 유튜브로 또 함께해 주세요.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한우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담뱃불 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5: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현재 우리가 즐겨 듣는 대중음악, 락, 재즈, R&B, 힙합에 이르기까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이름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블루스인데요. 블루스는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깊은 슬픔과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블루스는 19세기 말 미국 남부 미시시피 델타 지역의 흙먼지 속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흑인 노예들이 모쿠아밭에서 부르던 노동요와 영가 그리고 아프리카 전통음악이 결합되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가난, 고통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을 음악으로 쏟아낸 것이 바로 이 블루스의 시작이었죠. 20세기 초에 축음기와 라디오의 보급으로 블루스는 미국 남부를 벗어나 시카고, 뉴욕 등 북부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일렉트릭 기타를 만나 더욱 강렬한 소리를 얻게 됐고 여러 장르의 모태가 됐는데요. 그래서 블루스 없이는 엘비스 프레슬리도 비틀즈도 또 롤링스톤스도 없었다는 얘기까지 등장했죠. 무엇보다 블루스는 하나의 감정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해주고 슬픔조차 아름다울 수 있음을 가르쳐주기에 힘든 날 블루스를 들으면 위로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블루스의 거장 비비킹은 이런 말을

음악 있는 천의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게리 무어의 Still Got the Blues였습니다. 오늘은 이 블루스 장르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미국의 목화밭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는 장르가 됐는데 이 블루스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그런 생명력을 지니고 또 그 감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줘서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좀 감동적인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부는 이런 블루스 장르의 디바 라이브 미니 콘서트 꾸며지니까요. 객석 1열에 앉은 기분으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CPBC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되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이 많이 넘어오시고요. 자, 그러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얼른 모시고 올게요.

0: que tu sais Kogana tu sais
1: Kogana tu sais 영상도 틀어져 있고요. 네, 노래 나가는 동안 강호달님께서 궁금하셔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그 와중에 시작이 됐습니다. 음악도 나가면서 이렇게 오프닝을 합니다. 저도 모르게 아니 꼭 하나 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아니, 와 진짜 목소리가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2: 아니 전곡이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1: 아 일단 오프닝으로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맛배기로 들려드립니다. 자, 변함없이 뜨거운 열정으로 이 무대를 꾸미면서 20년 넘게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 디바 가수 강호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이 카메라 몇 대예요 지금?
1: 네. 그러니까 오늘 네. 강호달님 오신다고 한 대가 더 설치된 것 같은데 원래 한 두 대 정도, 세 대 정도인데 오늘은 네. 엄청 많네요.
2: 그래요? 아, 네. 라디오 올 때는 항상 이 모자 쓰고 그냥 오는데 되게 신경 써요.
1: 자,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하고는 그 제가 낮 시간에 라디오 할 때 한번 네. 찾아주셔서 네. 네. 그게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2: 벌써 3년 됐어요. 딱 3년 된 것 같아요. 네.
1: 전 진짜 별로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많이 돼봤자 한 1년 반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2: 손살같이 그냥 3년이 그러니까, 후루룩 지나갔습니다.
1: 진짜 오래전인데 네, 네. 아니 그때 저 강호달님 모습 아직도 선하게 기억이 나는데
2: 그래요?
1: 어떻게 더 멋있어지셨어요? 아니, 얼굴 오늘... 더 좋아지셨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2: 나름 그래도 보이는 라디오라고 네. 나름 조금 네.
1: 아 그때는 막 오셨었나?
2: 그때는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주도 제주에 살 때여서 어허. 네 비행기 내리자마자 잽싸게 올 때라 네. 아주 네 피곤이 많이
1: 보이는 좀... 라디오 할 때와 안 할 때가 많이 차이가 나시는데
2: 많이 요새는
1: 아니 근데 그래도
2: 차이가 나네요. 네.
1: 3년이란 세월이 네. 지났는데도 네. 그때보다 얼굴이 더 환해지시고
2: 그래요?
1: 더 맑아지셨고 표정이 훨씬 더 좋으신 게 뭔가 네. 좋은 일 있나 봐 그 생각이 들 정도로
2: 아 그래요?
1: 진짜로요.
2: 아, 선배님 뵈서 그런가 봐요.
1: 아 그리고 네. 저희 그 홈페이지 이 대문에 네. 강호달님의 그 프로필 사진으로 네. 딱 대문짝만하게 붙여놨는데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2: 그것도 3년 전인가 봐요. 그렇죠?
1: 3년 전에 찍으신 네, 거예요? 네. 너무 멋있어서 사진을
2: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정성 있게 찍어주시고 메이크업도 네. 해주시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1: 저도 사진 찍을 때 나름 네. 정성을 드리긴 하는데 아 달라요.
2: 아,
1: 포스가 달라요.
2: 만들어주신 분들께 네. 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3년 네. 동안 잘 지내셨죠?
2: 뭐
1: 많이 바쁘게 보내셨죠.
2: 네, 좀 그때가 12년 만에 음반이 나왔던 테라 네. 되게 많이 정신없이 바빴었고요. 또 어찌하다 보니까 20년이 돼서요 음반 낸지 그래서 20주년 음반 작업하느라 1년 내내 좀 고생했고요.
1: 네. 네. 아니 그때는 제주도에 사셨잖아요.
2: 네네.
1: 서울로 올라오셨다는 얘기
2: 2주
1: 들었는데.
2: 한지 지금 4개월 차 됐어요.
1: 그저 올라오신 거예요
2: 네네네.
1: 완전히?
2: 한 몇 년 정도만 아이 네. 아이 학교
1: 아 학교 네, 때문에 지각을
2: 좀 네 중등을 뭐 육지에서 보내고 싶다고 선언해 주신 덕분에 제가 네. 약간 여기도 지금 한 시간 만에 온 거예요. 그때는 라디오 방송 선배님 방송한다고 한 네 시간 걸려서 출근했었는데 오늘은 딱 한 시간 걸렸네요. 네.
1: 네. 아니 그래도 그 제주도에서 서울 오시는 거 네. 어떠세요? 오시니까.
2: 좀 아무래도 체력이 너무 힘들어서 좀 오고 싶어 했어요 내내. 그런데 막상 오니까요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고 향수병 걸려서요
1: 네.
2: 오늘 한강을 지나오는데 노을이 지더라고요. 아침 지하철 타고 오는데
1: 그건 네. 좀 멋있죠?
2: 아니요.
1: 멋없어요?
2: 제주 바다가 생각났어요.
1: 아, 제주 바다. 건 아니니까.
2: 네, 노을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그 강에 비춰지는 노을이 좀 네, 나름 멋은 있는데 또 갑자기 제주 생각을 했네요. 노을을 네. 보면서. 네.
1: 아, 참.
2: 그 자연 속에 사는 게 이런 곳이었구나라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1: 아니, 서울의 노을도 요즘에 진짜 멋있긴 하거든요.
2: 그렇긴 해요. 네.
1: 제주도가 너무 세다. 네. 비교 불가이긴 하네요.
2: 그렇더라고요. 네. 네.
1: 자, 이번에 그 지난 연말에 데뷔 20주년 앨범 발표하셨다고 네네. 준비 많이 하셨다고 아, 고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 그런데 오늘 오프닝 곡이 지난 블루스 곡이었잖아요.
1: 네.
2: 그런데 나름 이제 20주년 음반을 만들면서 약간 네. 좀 힘을 뺏고 안 해봤던 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재즈틱하게 음반을 만들었는데
1: 네.
2: 처음 오프닝 곡을 들으면서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곡 들으면서 내내 생각하고 있네요. 다음 음반은 꼭 지난 블루스로 다시 회귀해야겠다.
1: 네. 다음 음반은 그 이번 그 내신 음반 자랑 좀 해주세요.
2: 자랑이요?
1: 굉장히 또 고생하고 정성 들여서 만드셨다고 얘기하셨는데
2: 제 인생 역작이라고 생각하고 뭐 나름 모든 음반이 그렇죠 뭐
1: 네.
2: 고생해서 만들었고 그 의미가 나름은 20년 내놓은 건데 뭐, 내놓고 보니까 다 선생님들이 40년 50년 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약간 조금 더 작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네 수민이는 한 30년 다가시잖아요. 20년 저는 나름 애를 써서 달려왔다고 네. 생각했는데 나고 나니까 너무 대선배님들 뭐 30, 40주년, 50주년들 많이들 네. 하시더라고요.
1: 네, 저처럼 근데 네. 놀면서 네. 그 시간 보낸 거하고
2: 아무튼 네.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래 나름 제 스스로 좀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요.
1: 네.
2: 그리고 또 새로운 프로듀서랑 새로운 사운드로 아주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네.
1: 그 앨범에 네. 이 선배님들의 명곡이 많이 실린 걸로 알고 있는데
2: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들을 네. 두 곡 그걸 넣었습니다. 최준 선생님의 하숙생이라는 곡하고 네. 네.
1: 하숙생과 그때 그 사람
2: 하숙생은 제가 제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데요 네. 어느 순간 밤에 제가 연습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갑자기 하숙생이라는 곡이 생각나서 부르는데 아 너무 부르는 맛이 너무 재밌고 입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1: 네.
2: 부르는 느낌도 너무 좋고 그래서 거의 처음이다 싶게 제 노래가 아 이렇게도 불려질 수 있구나 뭐, 썩 괜찮네라고 처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제 노래를 조금 제 자신이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이 하숙생이어서 20주년 기념으로 넣어봤습니다.
1: 그때 그 사람은 이 심수봉 선배님
2: 심수봉
1: 노래잖아요.
2: 선생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뭐 뮤지션으로서 저는 싱어송라이터로서 저도 곡을 쓰고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1: 네.
2: 저는 아무리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써도 이렇게 평이한 것 같지만 사람의 인생의 아주 부분 부분의 곡절일 수도 있지만 그런 가사와 멜로디를 쓸 수 있을까 저 항상 추앙합니다. 추앙했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그래도 곡을 쓰는 사람으로서 가수로서 네. 기념을 하고 싶어서요.
1: 네.
2: 그때 그 사람을 원래는 비나리라는 곡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직도 그 비나리는 음반을 담을 수 있는 제 목소리가 아닌 듯해서 그나마 제일 만만한 듯한 그때 그 사람을 넣었죠.
1: 자 그럼 오늘은 우리 강어달님 모시고 라이브를 좀 많이 들을 거예요.
2: 네. 네.
1: 일단 첫 곡 라이브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무대로 가시는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의 환영 인사를 좀 나눠볼게요. 김성일님께서 이 귀한 달림님 라이브를 들을 수 있다니 너무 기대됩니다. 비주얼 가수 강어달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사진이 너무 멋지게 나오셨죠 여러분. 박진경님께서 강어달림님 처음 뵈요. 음저풍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영리님께서 강어달림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재진 글라라님께서도 강어달림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참 예쁘세요. 라고 네.
2: 나름 오늘 성공했나요? 신경 썼는데
1: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고 우리 힘을 잔뜩 주고 오셨어요. 괜히 또 번거롭게 해드린 건 아닌가 살짝 죄송하기도 한데
2: 네, 초대해 주셔서 네.
1: 네, 그래도 멋지고 예쁘다고 해주니까 보람은 있으시죠?
2: 너무 쑥스럽습니다.
1: 자 그럼 강어달님의 라이브 첫 곡을 들을 텐데 어떤 곡 들려주실래요?
2: 방금 말씀드린 하숙생 할까요?
1: 하숙생 네. 좋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와, 강호달님의 라이브 하숙생 들었습니다. 윤세호님께서 강호달님 씨 응원하러 왔어요. 멋지고 청순합니다. 청순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1: 네. 오늘 잠 못 자겠는데.
0: 김성일님께서 20주년 음반 수록곡 한 곡 한 곡 너무 좋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박진경님께서 처음 뵙는데 정말 매력적이시네요. 노래 잔잔한 곡에 울 미소 천사가 고이 자네요라고.
1: 아이고. 네.
0: 어린이집 다니는 미소가 너무 예쁜 아이 네. 엄마시거든요.
1: 아, 네. 네.
0: 라디오 들으시면서 아이가 잘 잘 수 있는 방송인지 아닌지가 네. 가장 중요한.
1: 아, 그래요? 네. 아우. 네.
0: 네. 아니 이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생은 정말 그 저희 어머님 부모님 세대 때 노래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저는 어렸을 때도 이 노래를 좋아했고
1: 아, 네.
0: 다 커서도 정말 너무 이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1: 아,
0: 그리고 그 최희준 선생님의 목소리가 정말 아,
1: 그러시죠.
0: 약간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네. 목소리와 그리고 그 창법은 사실 예전에 참 아무나 하지 않았던 그런 창법인데.
1: 네. 따지자면 굉장한 재즈틱한
0: 그죠.
1: 네. 보컬 발성이셨죠.
0: 그러니까요.
1: 지금도 그런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 싶네요.
0: 진짜 너무 멋진 네네. 그 목소리의 그 노래인데.
1: 죄송해요. 또 제가 이렇게
0: 아니, 아니, 또 강호달님 씨의 이 블루지한 이런 목소리와 창법으로 네. 이 노래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그러게요. 하면서 들었습니다.
1: 그 저도 좋아하긴 했는데 이렇게 가사나 곡 자체가 이렇게 쑥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아유, 나름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아유. 싶기도 하고요.
0: 네, 네. 아마 최희준 선생님께서 들으시면 아주 흐뭇하실 네. 것 같습니다.
1: 그렇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0: 아니 그 강호달님 씨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노래 좋아하시고
1: 네.
0: 막 그러셨잖아요.
1: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가수가 된다는 생각은 했었죠.
0: 그죠?
1: 네.
0: 어린 시절에 강호달님은 대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즐겼을까?
1: 아,
0: 그때
1: 네.
0: 그게 궁금했어요.
1: 그러셨어요?
0: 그때부터 이렇게 블루지한 느낌의 목소리나 창법 뭐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
1: 블루스가 있는 거는 이제 음악 공부 시작하면서 블루스라는 장르를 알게 됐고요.
0: 네.
1: 저는 아주 깡촌 시골 출신이에요. 그 시내 순천시에서 버스 타고 한 1시간을 들어가야 되는
0: 네네.
1: 그런 데여서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서 마을 잔치 하면 네. 아버님이 장구잡이셔가지고요. 근데 뭐 시골에서 잔치하면 거의 뭐 트로트들을 장구 치면서 하면 타령이 되는잖아요. 그게 유일한 음악이었는데
0: 네.
1: 저의 18번은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백사공 그게 뭐죠? 두만강 푸른 물에
0: 노젓는 백사공
1: 네네 그게 저의 18번이어서
0: 애창곡
1: 네.

0: 네,
1: 알고 좀
0: 그래서 뭐
1: 해주세요.
0: 동네 콩쿨 뭐 이런 거 하면
1: 네.
0: 제가 나가서 그렇게 부르면 어르신들이 너무
1: 아유,
0: 좋아해가지고
1: 너무
0: 네, 나,
1: 좋아하셨겠다, 진짜.
0: 냄비도 타고
1: 얼마나
0: 그랬어요.
1: 귀여웠을까?
0: 나름 별명이 떡순이였어요.
1: 아버님도 굉장히 그 예뻐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
0: 어,
1: 하고
0: 네.
1: 그렇게 예뻐, 동네에서 뭐 노래, 어른들 앞에서 노래하고 그렇게 귀여움 떠는 아이가 가수가 되겠다고
0: 네.
1: 서울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기타 메고
0: 그러자마자죠.
1: 상경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때
0: 네.
1: 부모님, 아버님의 반응이 되게 궁금해요.
0: 아버님은 뭐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요.
1: 보내주셨어요?
0: 전형적인
1: 흔쾌히?
0: 한량이셔서 네, 막걸리 드시고 장구 치시는 것만 좀 관심 있으셨고.
1: 네.
0: 어머님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돼 주셨는데 그 이번 곡 이번 20주년 앨범에 곡이 있어요. 그대는 여전히 꿈을 꾸는가라는 곡에 제가
1: 네.
0: 가사 쓴 내용이 제 그날 서울 보내는 버스 터미널에서 진눈깨비 흩날리는 때 어머님 손 흔들면서 눈물 짓는 모습 아직도 기억합니다. 네.
1: 영화 찍으셨구나.
0: 네, 그럼요. 그게
1: 진짜.
0: 저의 음악을 하는 데서 가장 밑바탕이기도 하고요.
1: 네.
0: 지금은 꿈을 이루고 살고는 있지만
1: 네.
0: 그 풍경, 그 광경, 그 느낌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네, 마음을
1: 아니,
0: 다잡죠.
1: 진짜 그렇게 그 시골에서
0: 네.
1: 깡촌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0: 아주 깡촌이야.
1: 그 시골에서 꿈을 하나 안고 그냥 서울로 무작정 올라온 그 어린 소녀가
0: 네.
1: 어떻게,
0: 소녀.
1: 아니,
0: 까마득하네요.
1: 어떻게 신촌 블루스라는 그 엄청난 밴드의 보컬로 함께 하실 수 있게 됐는지.
0: 그건 꽤 글쎄요. 제가 이제 뭐 본격적인 음악을 시작한 게 이제 저스트 블루스라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태원에 있었던
1: 네.
0: 블루스 전용 클럽이었어요.
1: 네.
0: 거기서 음악을 시작하면서 밴드가 만들어졌고 밴드랑 뭐 신촌에 있는 음악 트는 곳에서 라이브를 갑자기 하셨는데
1: 네.
0: 그 라이브를 바로 CD에 굽는 작업을 처음 하셨어요. 그 주인분이. 그게 뭐 나름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셨다고.
1: 네.
0: 그것을 이제 주기철창 그 주인분이 틀으셨는데 어민호 선생님이 그 음악을 라이브를 들으시고 저에게 신촌 블루스 같이 해보시지 않겠느냐고 한게 계기가 됐죠.
1: 야,
0: 네.
1: 그렇게 신촌 블루스와 인연이.
0: 운명처럼 그렇게 됐나 봐요. 모든 과정이 제가 블루스를 모르고 뭐 노래를 해야 하니까 시키니까 아니면 노래할 곳을 찾다 보니 블루스 클럽이었고 밴드를 하다 보니 라이브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런 저희가 가장 맞은 음악이었나 봐요. 운명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게.
1: 진짜 참 지나 보면
0: 네.
1: 모든 순간들이 다 운명 같아요, 정말. 예,
0: 그러니까요.
1: 어떻게 나한테
0: 네.
1: 이런 일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0: 그렇게밖에는 설명 안 되는
1: 진짜,
0: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이 신촌 블루스와의 인연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네요.
0: 네.
1: 공연 준비하고 계세요?
0: 제가 이번 앨범에 나름 신촌 블루스 활동하면서 제가 들어가는 목소리가 없어요.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1: 네.
0: 제가 솔로로 2005년 독립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강호달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평이한 대중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0: 낯설어 하는데, 모두들 신촌 블루스라 출신이라고, 소개를 하면,
1: 네.
0: 그래? 한번 들어볼까? 뭐 이렇게 제스처들을
1: 아니,
0: 하시더라고요.
1: 신촌블루스에 워낙 그
0: 네네.
1: 대단한 선배들이
0: 네.
1: 많잖아요.
0: 그래서 너무 블루스 쪽에 이렇게 너무 쏠리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탐탁하지 않았는데 그
1: 네.
0: 신촌 블루스라는 닉네임이 얼마나 큰 우산이었는지 한참 후에나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신 어민호 선생님과 꼭 듀엣을 하고 싶었는데 30대 못했어요. 곡을 못 써서. 이번에 기어코 곡을 써서 어민호 선생님과 듀엣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노래라는 것이라는 곡인데요.
1: 네.
0: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작업하는 음악하는 후배분들 어민호 선생님 후배시죠. 같이 동료분들도 너무 좋아해 줬고 그래서 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연락하셔가지고 나 공연하는데 한번 해볼래? 이러셔가지고
1: 네.
0: 네,
1: 그래서 5월
0: 공연을 하게
1: 14일
0: 됐습니다.
1: 15일 저녁 7시 30분에 서울 마포구 홍대 스페이스 브릭이라는 곳에서
0: 네.
1: 40 플러스 1
0: 작년이 40주년이었고요. 그의 연장에 저와 포함해서 41년 뭐 이렇게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1: 아우, 네. 참 그 숫자만으로도
0: 네.
1: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일 수밖에 없는
0: 네, 어제 그 이유가 설명이 되네요. 근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1: 아유,
0: 네.
1: 참
0: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0: 네.
1: 윤세호님께서 와우 강호달님 씨 라이브 들으니 재즈 카페에 온 듯한 느낌이네요. 아이고 그거 당연하죠. 박엘사님께서 카리스마 짱입니다. 너무 멋져요. 네, 제가 지금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 안에서 이 강호달님 씨의 카리스마가 마치 커다란 풍선에 바람을 잔뜩 불어넣고 있는 것처럼 저를 압도하고 있어요.
0: 몸들 바를 모르겠는데 선배님 그 멘트까지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저 책상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 어쩌야 되나 지금 막 이렇게.
1: 네. 김성일님께서 신촌 블루스 라이브 앨범에 최희준 선생님의 진곡의 신사를 듣고 감동했던 기억이.
0: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하숙생이란 것보다 최희준 선생님의 진곡의 신사를 더 좋아합니다.
1: 어허.
0: 보컬의 맛을 더 네. 진하게
1: 내주셨는데 요만큼만 살짝 좀
0: 미련 없이 뭐 이렇게 하시죠. 네.
1: 자 오늘은 강어달님 씨 모시고 라이브를 좀 많이 들을 생각이에요.
0: 아 그런데 갑자기 또 쉬어.
1: 이번에는 두 곡을 이어서
0: 그래요?
1: 해주신다고 네.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0: 네네 저는 좋죠. 네.
1: 그러니까 노래하고 쉬고 노래하고 쉬고 네. 이건 감질나서 안 되겠어요. 강호달님 씨 라이브는 두 곡 정도는 쫙 이어서
0: 네.
1: 들으면서 좀 아유. 감동을 좀 이 마음껏 느껴보고 싶거든요.
0: 아 감사합니다. 저는 네. 말하는 것보다 노래하는 게 편해서
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0: 할까요?
1: 네, 두 곡 어떤 곡 들려주실지.
0: 하숙생이랑 아니 아 선인장이란 곡인데요.
1: 네.
0: 아 선인장은 저 노영심 선배가 곡을 써 주셨고 가사는 네. 이병렬 작가님이 예, 써 주셨어요. 선인장이라는 곡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심수봉 선생님의 그때 그 사람 이렇게 이어볼까요?
1: 알겠습니다. 네. 자 준비 부탁드릴게요. 자 강호달님 씨 모시고 음악 있는 저녁 풍경 라이브 아주 소중한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수분들 이 자리에 모실 때 한 두 곡 정도만 라이브를 해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 강호달님 씨께서는 네 곡도 가능하다고 해주셔서 아유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수로 강호달님의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0: 와. 감사합니다. 와. 황석주님께서 그냥 다른 말 없이 와라고 글 달아주셨고요. 사인구피님께서 행복해요. 야근 중인데 다음 달에 있을 감사가 두렵지 않아요. 아, 라고.
1: 네. 화이팅입니다.
0: 0732님께서 내일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잠시 내려놓고 음악에 집중하게 됩니다. 강호달님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노래를 통해서 꼭 안아주시고 이 밤에 별 하나 가슴에 달고 싶어지네요.
1: 오, 네. 와우.
0: 음악 들으시면서 시를 쓰고 계시네요.
1: 제 가슴에 갑자기 별이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0: 이계성님께서 강호달님님 음색에서 따뜻한 느낌이 물씬 나네요. 하루 종일 업무와 육아 일상 속에 지치고 뾰족해진 마음이 노래로 잠시 동글동글해진 듯 했어요. 이게 음악의 힘이겠죠? 아름다운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와. 선배님 방송 왜 원래 이래요? 역시
0: 좀 청취자들이 좀 따뜻하죠?
1: 맞아요. 선배님 닮았나봐요.
0: 아니 진짜 이 말은 너무 좀 되게 행복해지게 네, 만드는 네. 말이다. 뾰족해진 네. 마음이 노래로 동글동글해진다.
1: 제 가슴이 되려 따뜻해지고 그렇죠? 그러네요.
0: 아니 진짜 강호달님 씨 목소리에 네. 노래에 그런 힘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네. 저 음악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0: 아니
1: 저는 잘 제 목소리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하숙생 부를 때만 좋아해요.
0: 네. 아니 이 강호달님 씨 노래를 좋아하는 또 세계적인 스타가 있더라고요.
1: 누구요? 아, 네. 오늘은
0: BTS가 강호달님 씨 노래를 언급했다면서요?
1: 네.
0: 들으셨어요?
1: 아니, 그렇더라고요. 몇 년 됐는데요.
0: 아니, 그러니까.
1: 아, 글쎄요. 아니, 근데
0: 전
1: 뭐
0: 몰랐어요. 차라리 왜 질투나네.
1: 아니, 선배님 앞에서 이렇게 아까 목소리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현실감이 있어요. 세계적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저는 실은 감당 안 와요. 눈앞에서 이렇게 선배님처럼 아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제 지금 열심히 네. 노래했는데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말씀이 네. 훨씬 더 많이 다가옵니다. 정말이에요.
0: 그 BTS의 네. V가 네. 그 강호달님 씨의 안아주세요 이 노래를 추천했다고.
1: 아, 네, 그렇죠.
0: 아니 아까 무슨 뭐 신촌 블루스 보컬들 선배님들이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신촌 블루스 멤버라고 그러면 그러세요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인들에게 아이고, 가장 네. 유명한 아이고. 신촌 블루스의 보컬은 강호달님 씨가 될 것 같은데요.
1: 네, 현실감이 없어요.
0: 아예 조만간 그 월드 네. 투어 뭐 준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1: 네, 선배님 아시잖아요. 제 음악이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다는
0: 제가
1: 걸.
0: 제가 아까 그 하숙생 불러주신 거하고. 우리 그 심수봉 선배님의 그때 그 사람 불러주신 네. 거 들으면서 네.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참 우리 선배님들 음악 중에 정말 너무 멋진 곡들이 많잖아요.
1: 너무 많죠. 네,
0: 그런 곡들을 막 자꾸 이제 막 세계인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전 세계인들이 네. 우리 음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니까 그렇다면 강호달님 씨가 목소리로 좀 전 세계인들한테 자랑하러 다니셔도 좋지 않을까.
1: 아, 그럴 기회가 있으면 싶네요. 네.
0: 저는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생길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영어 회화라든가
1: 영어
0: 뭐 이런 거.
1: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0: 그런 거 좀 하셔야 돼요.
1: B 씨도 영어 잘 못하던데 어떻게.
0: 아니 B는 못해도 돼요. 우리는 해야 돼.
1: 정말.
0: 아니 진짜 그런 날이. 아,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꿈만 꿔도 좋네요. 네, 너무 감사하죠.
0: 네, 아니 그 이제 이번에 공연 말고도 네. 앞으로 공연이 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1: 몇 년간 이상하게 기획 공연들, 초청 공연들이 좀 생기는 이유로 제 네. 단독 공연을 좀 안 했었는데 올해는 네. 기필코 오늘 좀 기다리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요. 아마 후반기에 네. 저 단독 공연 할 예정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 맨 밴드 공연만 하다 보니까 네. 제가 혼자서 곡 쓸 때나 연습할 때 주로 기타랑 피아노랑 치면서 노래하는 초기에는 그렇게 음악들을 했는데 네. 그런 감들이 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언제 실행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혼자서나 아니면 뭐 기타리스트 뭐 한 분 아니면 피아노 한 분 이렇게 해서 조그만 소극장 공연을 장기 공연을 해보고 싶어요.
0: 아, 너무 네. 좋네요.
1: 네네. 네. 그거는 꼭 지금 머릿속에 있는데 실행할 겁니다.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0: 네, 그때 네. 공연 이제 일정 잡히시면 네, 그때도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1: 그럴게요. 네, 네 청취자분들 초대도 하면 좋겠네요. 네, 네
0: 그리고 뭐 요즘에 다양한 페스티벌이라든가 네. 뭐 그런 공연들도 많잖아요.
1: 다음 주에 24일 청담대 재즈토닉에서 마지막 날 제가 헤드라이너.
0: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정보 좀 주셔야 돼요. 몰라서 못 간다니까. 네,
1: 청담대 재즈토닉 네, 24일 날 네. 오시면 저희 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0: 네. 아니 그 손명섭님께서 덕분에 편안한 저녁이네요. 감사.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주셨고요. 김스테파니님께서 집안 거실에서 고층의 카페 느낌을 가지는 반가워요. 우연히 유튜브 틀다 봤네요. 강호달님님 얼굴 처음 뵈요. 숨은 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래로 만나다가 이렇게 뵈니 너무 젊으셔요. 노래에 목소리 감성은 뭐랄까 네. 농익은 연륜이 있으신데 비해 그런 거에 비해 젊다는 거예요.
1: 네. 그 얘기를 지금 30년째 듣고 해서
0: 아,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주 네. 어렸을 때부터 네. 약간
1: 그때는 더 보일 지금은 뭐 유튜브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고 방송 네. 출연할 기회가 많진 거의 없었어서 제 목소리 듣는 분들은 그때도 50대라는 얘기들 많이 하셨죠.
0: 네. 네. 김영민님께서 그때 그 사람 황홀해요라고.
1: 네.
0: 이 노래는 네. 아, 뭐 아까 그 하숙생도 그렇지만 선배님들의 그 엄청난 노래들을 네. 부를 때는 좀 부담도 많이 되잖아요.
1: 그런데 위대한 곡 자체가 너무 명곡이에요. 어떻게든 불러도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명곡 가사와 멜로디가 이렇게. 누가 불러도 잘 나올 맞아요. 수밖에 없는 정말 명곡입니다.
0: 또 선배님들의 그런 노래 부르는 후배들의 마음은 네. 존경의 마음이 가장 큰 마음이라서
1: 저도 곡을 쓰지만 언제 한번 이런 곡을 써볼까 항상 네.
0: 아유 참 4767님께서 20주년 공연 하시는 거죠?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1: 네, 하반기에 곡 해봅니다. 할 겁니다. 네, 네 기다려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마지막 곡을 라이브로 좀 무대 준비해 주세요. 사실 강호달님 씨가 어미노 선배님과 함께 녹음하셨다는 그 노래, 당신이 내게 준 노래라는 것이 이 노래를 틀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곡은 다음에 저희가 꼭 10번 틀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끝곡은 우리 강호달님의 라이브로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들려주시는 건가요?
0: 저의 대표곡인 기다림 설렘 하겠습니다.
1: 네, 자, 이 노래 청해 들으면서 강호달님 씨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초대해 주셔서 너무 대단히 고맙습니다.
1: 네, 강호달님의 기다림 설렘 라이브로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0: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0: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어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1: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0: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2: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0: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9: 가톨릭 평화방송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0번, 복되신 마리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요술길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집에 지쳐 돌아왔을 때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존재. 아무 말 없이 곁으로 다가와 그저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는 존재.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말없이 기대어 함께 있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네, 많은 분들이 반려견에게서 가장 큰 위로를 받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반려견은 더 이상 단순히 키우는 동물이 아니라 말 없는 가족이 되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데요. 하지만 이렇게 함께한 시간도 언젠가는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첫 곡으로 김연기가 부른 광야 그곳의 사면이었습니다. 최근 조사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은 전체 인구의 약 30% 정도라고 합니다. 10명 중 3명이죠. 이웃집 3가구 중에 한 집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반려동물은 우리 삶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뒤에 마음의 상실감이나 우울감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늘 곁에 있던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 뒤에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무기력해지기도 해서 더 잘해줄 거라는 마음에 힘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감정이 오래 이어지면 불안이나 우울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동물인데 너무 유난스러운 거 아냐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정서적으로 아주 깊이 의지했던 경우라면 이 감정은 너무나 소중하고 자연스러운 슬픔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은 그 슬픔 속에서 작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오솔길 가족들과 나눠주실 소중한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연 올라왔는데요.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모데스타 수녀님 안녕하세요. 사무엘 오늘도 함께 듣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오늘 저는 열심히 일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명동에 들렸다가 집으로 가려고 열차에 올라 이렇게 오솔길 듣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명동에 오신다니 반갑습니다. 성당에 들리셔서 기도도 하시고 주변에 맛집도 들리면서 좋은 시간 보내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혜정 디오니시아님, 김옥금님, 또 안경근 스테파노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소피아님께서는 김연기님의 노래 너무 좋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좋아하는 생활성과 가수입니다. 집에서 여러 번 듣고 나왔습니다. 가사 중에 광야 그곳을 지나가 나면 잘 견뎌온 나를 안아주려고 라는 그 가사말이 굉장히 마음이 울리는데요. 여러분들도 너무 좋으셨죠? 네. 유채질리아님, 저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지만 친구가 퇴근하고 문을 열면 키우는 강아지가 반갑게 달려온대요. 햇살 뜨거운 오후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언젠가 본당에 도서선교를 갔었는데 교중미사 끝난 다음에 반려동물 축복식을 했었어요. 그 본당에서. 근데 저는 강아지하고 고양이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거북이, 새, 너무나 다양한 반려동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창조물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축복하면서 기뻐하는구나라는 소중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무엇을 창조하고 무엇을 뭘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다스리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공기, 물, 하늘의 별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인간이 살 수 있을까? 예,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다음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고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조물들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최준익이 부릅니다. 이별 소곡.

네, 오솔길 가족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2037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햇님이 방긋 웃는 햇살이 아름다운 하루네요. 덥지도 않은 좋은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수녀님의 부드럽고 정겨운 목소리 듣고 파서 기도요솔길 들어왔어요. 남겨주셨습니다. 아, 우리 2037님은 말씀도 참 예쁘게 하시네요. 햇살처럼 밝고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팅겨벨님, 안녕하세요. 매일 기도 중에 지향 두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지만 대화 중에 우연히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자 했답니다. 저녁 기도 바치는데 눈물이 나네요. 저의 작은 기도가 그들에게 희망이길 두 손 모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작지만 우리가 하는 그런 작은 기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작은 것, 반짝이는 것들을 기억할 때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서 주신 소중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에스델 자매님이 신청해 주신 기도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저번에 발이 골절되어서 혼자 지내고 있는 에스텔입니다. 발이 골절된 지도 벌써 6주가 되어가네요. 안 좋은 것은 처음에 8주 진단이 나와서 5월 19일에 기부스를 푸는 줄 알았는데 치료하는 과정에서 뼈가 잘 붙지를 않아서 6월 말까지 기부스를 계속하고 있어야 한대요. 회사에서는 5월 20일쯤에는 출근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걸 어쩌나 싶습니다. 혼자 지내는데 낮에는 햇빛 때문에 정신도 마음도 괜찮지만

밤에 되면 불안도 찾아오고 두려움도 찾아오고 정신도 불안해집니다. 제가 몸과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잘 돌볼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많아서 하느님을 잘 못 믿어요. 그리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필요한데 전화 걸 사람조차 없습니다. 저의 영적인 불안함과 마음의 불안함이 해소될 수 있게 또 회사 출근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스텔 자매님. 다리를 다치신 지 6주 되셨다고요. 네, 이렇게 버텨낸 시간도 쉽지 않은 일인데 다시 6월 말까지 깁스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회사에서는 곧 출근할 줄 알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으니 몸보다도 마음이 더 답답하고 조급해지실 것 같습니다. 아유,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든 버티다가 밤만 되면 더 괜히 불안해지고 또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마음이 흔들린다는 그 느낌도 이해가 됩니다. 왜 아플 땐 사소한 것도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네. 오늘은 좀 어때? 하고 누가 안부만 물어줘도 좀 숨통이 트이는데 전화할 사람조차 없다고 하시니까 그 외로움이 크게 저에게도 느껴집니다. 영적으로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또 하느님이 잘 안 믿어진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힘들 때는 믿음이 약간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흔들리면서 걸어가잖아요. 네, 지금의 에스텔 자매님 모습이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너무 오래 혼자 아프고 지쳐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꺼내서 도움을 청하시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예, 치료도 잘 이어지고 회사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에스텔 자매님께서 신청한 곡입니다. 음악 듣고 힘내세요. 네, 성 밴드가 부릅니다. 침묵의 주.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음성 기도를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김옥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 첫 딸 가타리나의 생일입니다. 가타리나가 언제까지나 신앙잃지 않고 늘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하느님의 예쁜 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가타리나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엄마가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또 이렇게 소중한 사연까지 남겨주는 그런 엄마입니다. 가타리나 생일 축하하고요. 네, 언제나 행복하고 또 신앙 잃지 않으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씩씩하게 커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에스텔 자매님, 남은 치유 기간도 잘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마음속에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할게요.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같은 지향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치유 기간 동안에 잘 회복하셔서 뒤탈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발을 삐어가지고 오랫동안 깁스를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치료 잘하지 않으면 이렇게 날이 굳거나 그러면 시큰시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시간은 잘 지나갈 테니까 마음 굳게 이렇게 가지시고 일상으로 잘 돌아오실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녀원에 동물을 키우지를 않는데요. 고양이가 여러 마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며칠 전에 고양이가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야옹야옹 거리면서. 그래서 모든 수염들이 지금 막 얘가 도대체 음식도 못 먹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모든 수염들이 한 하루 정도를 야옹야옹야옹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고양이를 만나서 우리 수연님이 안전하게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내보냈는데요. 제가 이제 평화방송 라디오 이렇게 끝난 다음에 대문에 이렇게 딱 들어서면 여러 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반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1462님 남겨주셨는데요. 에스텔 자매가 영적으로 평화롭게 아픈 다리가 잘 치유되길 기도 부탁합니다. 밤에 성가도 듣고 내게 끌리는 말씀 구절도 다 되풀이해서 외우고 묵상하다 보면 잠도 잘 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방법, 저도, 차 사고로 재활을 6개월 차나 하고 있다고요. 배 가타리나 자매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위험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타리나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용기 주셔서 고맙습니다. 7855님, 에스텔 자매님 많이 힘드시겠네요. 힘내세요. 오솔길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힘드실 때 목줄을 돌리며 성모님께 전구를 청해보세요. 주님 자매님에게 은총을 베풀어주세요. 아멘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에스텔 자매님 느끼시나요? 예, 듣고 계시나요? 예, 혼자가 아닙니다. 예.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외롭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올리겠습니다.

지친 사람들을 위한 기도. 하느님, 어제도 오늘도 참 힘들었습니다. 차마 힘들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 정도는 누구나 견디는 거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무겁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이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느님, 지금 저에게도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소서. 괜찮은 척 버티던 마음 안에 조용히 위로를 내려주시고 불안한 마음에는 평화를, 두려운 마음에는 용기를, 메마른 마음에는 희망을 심어주소서. 주님, 제 힘만으로는 오늘을 견디기 어려우니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 저에게 가장 큰 기적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났을 때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침이 되었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하루가 끝난 밤에는 오늘도 잘 버텼다 말할 수 있는 평안을 주소서. 위로의 성모님, 지치고 눈물겨운 저희를 당신께 맡기오니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하느님께로 이끌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의 노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이어서 하늘바라기의 참 아름다운 그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네, 439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수녀님도 밤에는 분심이 드시나요? 이렇게 호호호 남겨주셨는데요. 전 그런 시간이 없어요. 네. 네. 하루 잘 보냈다가도 밤이 되면 괜히 불안이 물려올 때가 있죠.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위로받아 갑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예, 다만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러나 불안이 밀려오는구나라고 의식하는 것과 그 불안에 압도당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한 수도생활 30년 하니까 이렇게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이게 이렇게 좀 몸에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이 정도 되면 벌써 아, 내가 자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제 몸이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5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또 저절로 눈이 떠지고 이렇습니다. 불안이 있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나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면 편안해야지 왜 불안이 뭘 밀려올까요? 그냥 밤이 되면 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깊은 시간이 왔구나라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럴 때 묵주를 주세요. 예, 묵주 주고 예, 성모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예,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위로를 받아갑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주 센스 있는 분이시네요. 네, 하나하나 칠사님. 수녀님 요즘 엄마를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마음이 자꾸 지칩니다. 괜찮은 척 했는데 오늘은 주차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네요. 누군가가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면 좋겠어요. 기도 들으며 마음 붙잡아 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기도의 오솔길 가족들 예, 이런 경험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우리 하나하나 칠사님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계실 텐데요. 힘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세요. 토닥토닥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선종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때 기억도 참 많이 나서 이렇게 마음이 울컥합니다. 주차장에 앉아서 한참 울었다고 하시니까 더 이 글이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예, 어머님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힘을 내셔서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지켜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도 많이 힘드시겠죠? 예, 하나하나 질사님 힘내시고 용기 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예쁜 책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다시 만날 거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과 아주 특별한 교감을 나눈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예, 버려지고 상처 입은 고양이의 생명을 구하고 결국엔 서로가 가족이 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상실의 상처를 예, 교감 능력이 뛰어난 개를 통해서 치유받은 이야기 또 안타까운 사고로 강아지와 이별하게 되었지만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된 이야기 등이 아주 친근하고 따스한 문체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예, 제가 왜 이 책을 소개하냐 하면 예, 밍크라는 아주 예쁜 개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 주인인 두 분이 그 밍크가 하늘로 떠났거든요. 그런데 주인인 두 분이 굉장히 사랑스러웠는지 사랑스러웠던 강아지였는지 예,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이런 상실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만날 거야. 한번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갈게요.

오솔길 단상. 동물들은 우리가 편협함과 옹졸함에서 벗어나도록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호자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는 개나 고양이, 그리고 기타 반려동물들을 보곤 합니다. 이들은 보호자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외모가 훌륭하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콜카타의 드레사 성녀께서는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 손으로 동물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동물에게 부족한 지성을 선물 받았으니 동물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를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동물들이 그토록 온순하고 충실하게 우리를 따르는 것도 우리에게는 다 갚아야 할 빚인 셈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글은 잭 빈츠가 지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네, 5월 치고는 이상 저온으로 다소 쌀쌀했던 날들도 서서히 물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자연을 함께 창조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솔길 산책 마치겠습니다. 끝곡으로 예, 황영삼 신부님이 부르는 이 길 위에 서 있는 그대에게 남겨드립니다. 제작의 김민영, 율리아나,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로 딸 수도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제 6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만촌일동 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대로 떠나야 하는 스승과 남겨질 제자들, 마음 가득한 근심과 염려 속에서 스승은 제자들에게 보호자라는 분을 약속합니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릇된 생각, 잘못된 생각, 죄와 의로움 그리고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러한 생각들,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도들의 시대에도 그 이후는 물론 지금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생각들과 그러하지 않은 생각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충돌과 갈등, 곧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그 심판에 관한 교회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뜻과 그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여러 생각들, 그 사이에서 역시나 예수님의 시대, 사도들의 시대, 그 이후 지금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에 동의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 세상의 근심, 인생의 걱정 앞에서 사람이니 예수님의 것 아닌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따를지도 모릅니다. 이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0: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루도 쉴 새 없이 달라지는 세상의 그것과는 달리 우리에 대한 변화 없으신 예수님의 마음, 그 성심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보호자, 신앙의 보호자를 보내주십니다. 오히려 더욱 끊임없이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자 합니다. 보호자를 통하여 우리 하느님의 은총을 말입니다. 그 이유, 예수님의 바로 그 성심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모셔보아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에 대한 그분의 그 좋으신 뜻을 은총의 십자가로서 짊어져야 하지 않을까. 보호자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잘못과 정의, 심판에 관한 세상의 생각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들에 존재하는 세상의 가치들, 그리고 내가 하는 일과 맺고 사는 관계에 관한 여러 생각들을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기도의 하나로서 묵상하고 봉헌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를 한량없이 곧 아낌없이 조건없이 보내주십니다.
1: 부활제 6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만촌일동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백종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

0: 메가일지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강연에서 왜 소설을 읽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한 평론가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신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만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자기 자신하고만 대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공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고 말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쉽게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생각,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내가 아는 세계가 전부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소설 읽기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한 번쯤 인식하게 되고 내 기준으로는 이해되지 않던 감정들도 조금은 상상해 보게 만드니까 말이죠. 결국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세계를 가진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요. 누군가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싶다면 소설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이해준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듣고 오셨습니다. 1960년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스는 선택과제라는 실험으로 확증 편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가설을 반증하는 정보보다 자신의 가설을 확인하는 정보를 압도적으로 선호한다는 연구였어요. 요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마주하는 정보들은 모두 나에 대한 알고리즘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 안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면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것 같고 반대의 의견은 객관적으로도 틀린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조금만 더 알고 있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소설은 그런 부분에서 참 도움이 많이 되죠. 때로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의 글과 같이 과격한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우리의 선지식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나와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게 되는 거죠. 저희 과 입학 시험에서도 소설 안의 캐릭터들을 분석하고 관계를 서술해보는 문제도 하나 나왔는데요. 함께 산다는 의미를 내포한 인간이라는 것에 걸맞게 우리가 조금 더 세상을 넓은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꼭 소설이 아니더라도 평소 내 취향이 아닌 영화나 영상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번쯤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5월 12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015B의 슬픈 인연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5947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아들이 변변찮은 직장도 없이 몇 년을 백수로 지냈습니다. 축 처져 지내는 모습이 마음 아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얼른 툭 털고 일어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릴 때 알고 지내던 불량한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터 돈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식품을 사오고 소고기를 사오고 제가 용돈을 쥐어주는데 오랫동안 움츠러들었던 아들이 으쓱해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쪽이 불편한 게 어디서 돈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뭔가 평범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고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랜만에 활기를 찾은 모습에 어떻게 번 돈이냐고 물어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하고 있자니 불안한데요. 뭔 짓이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내비치며 그만두게 해야 하는지 아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아들이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드님의 마음은 참 착한 분이라고 느껴져요. 그래도 뭔가 돈이 생기니 가족부터 생각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의 시작은 아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오는지 제대로 모르겠다는 지점이죠. 게다가 불량한 친구들과 다시 어울린다는 점도요. 물론 그 친구들이 개과천선해서 불법적이지 않은 정당한 일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얼마 전까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포통장 모집책 등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과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우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그치거나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라 엄마가 걱정된다는 걸 전하는 자리입니다. 아들이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느끼셨으니 그 마음을 붙들어주는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우리 아들의 존재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어떤 좋은 점을.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 아드님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부모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그것을 막는 마음의 브레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아들과 밥 한 끼 먹기입니다. 다른 말보다 걱정된다는 마음을 전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루카복음 15장 20절입니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클래식 콰이의 She is...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3672님, 시무님 저 어제 배달 음식 시켜 먹었는데요. 대뜸 배달원분이 몇 층이세요? 라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4층이요? 라고 했더니 엘리베이터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없다고 했더니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제가 내려갈까요?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결국 제가 1층까지 뛰어내려가서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네요. 분명히 주소에 층수를 적었는데 올라오기가 싫었나. 근데 이거 제가 그렇게 미안해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전에 청년들과 같이 밥을 많이 먹으면서 저도 배달을 여러 번 시켜본 적이 있는데 배달원분들이 그렇게 적어둔 내용을 섬세하게 잘 보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연자님께서 미안해할 부분은 아닌데 또 그렇게 보면 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전에 병원에서 수혈용 혈액을 운반하는 일을 잠깐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간호사분들이 되게 급하다고 해서 혈액을 타서 갖다 드렸는데 한 시간째 계속 이렇게 있는 걸 보고서 가끔은 제가 그때 10층을 넘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한 적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조금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나중에 조금 노하우가 생기면서부터는 정말 급한 거냐고 묻기도 하고 조금씩 그때부터 제 나름대로 어떤 일의 순서를 만들어 가는데 이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적어놨고 여기는 그런 곳이라서 내가 미안할 필요는 없는데 또 사람 사는 게 또 마음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사연자님께서 뭐 잘못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258님, 고등학생 아들이 웬일로 어제는 방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 엄마 요즘 대세가 뭔지 알아? 라고 물어봐서 열심히 생각해서 BTS라고 했거든요. 엄마 그건 5년 전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가 대세냐고 물어보니까 엄마는 몰라도 돼 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사춘기 남자애들이 원래 저런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무건 수행하는 친구 아들들보단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지금 성당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원래 저런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문만 안 잠궈도 다행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뭘 고등학생 아들이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엄마와 대화를 해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자님도 뭐 잘못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기억하다 보면 아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지 하고 또 떠올릴 수도 있고 가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쟤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도 틀린 게 아니니까요. 친구 아들들보다 나은 것 같다고도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래도
우리 아들이 그래도 가끔씩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우리가 또 그 시간 함께 잘 보낼 수 있기를 생각해 봅니다. 2847님, 저 어제 소개팅 나갔는데 상대가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길래 솔직하게 넷플릭스 보는 거요 라고 했더니 아, 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저 운동도 좋아해요 라고 했는데 어떤 운동이요? 라고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당황해서 계단 오르기요 라고 대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망한 것 같아요. 정인 오르막길 신청합니다. 네, 요즘에 뭐 사실 넷플릭스 보는 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니죠. 넷플릭스 같이 볼 수도 있고요. 뭐 예전에는 한때 뭐 넷플릭스 같이 보자라는 말이 되게 그런 유행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제 또 다른 그 지금 소개팅 하신 분이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운동 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마 소개팅 하신 분이 운동을 무언가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 러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동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사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오늘 소개팅 하신 분과 같은 분들이 마음에 든다면 정말로 내가 운동을 하나 시작해 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 살면 괜찮다 싶으면 넷플릭스 보는 것도 뭐가 어때서요? 뭐 충분히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내가 정말 소개팅에서 또 성공하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또 나의 강점들을 또 만들어가는 것. 그렇다고 해서 내 가치관이나 내 취향을 바꿀 필요는 없는데 내가 또 할 수 있는 것들 속에서 취향의 경험들의 바운더리를 좀 넓혀보는 것도 또 좋은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 오르기도 사실 헬스장 가면은 계속 천국의 계단만 다 타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네, 신청해주신 정인의 오르막길 듣고 올게요.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쳤던 일들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 감사함이 당연함이 되어버려서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노래 듣는 동안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의 순간들을 나눠주세요.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고에서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VOS의 Beautiful Life 듣고 올게요.

6320님, 목디스크 때문에 푹 잠들지 못해 늘 피곤했는데 친구가 선물해준 베개 덕에 오랜만에 잘 잤습니다.

855님, 엘리베이터 없는 5층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정수기가 없어서 매번 물을 배달해서 먹고 있는데 5층까지 배달해 주시는 택배 기사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2947님, 친구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운동복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며 환불을 고민하더니 저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안 그래도 필요했는데 자다가 떡이 생긴 기분입니다. 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두 가지의 친구가 선물해준 내용이고요. 하나는 이제 5층 빌라의 내용인데요. 예전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택배 기사님들을 위해서 물이나 어떤 간단한 간식 같은 거를 이렇게 놔주시는 그런 분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전혀 안 해도 되는데 어떤 그런 어떤 일상 안에서 당연하지 않은 거를 마주칠 때 우리는 또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5층 빌라도 사실 요즘 짓는 5층은 무조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구축에 사시고 계신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정수기가 없으셨을 때 얼마나 좀 마음에 불편했을까 싶은데 그런 데에서 우린 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친구가 의도적으로 선물해 준 것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상 안에서의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 삶의 행복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도 감사한 일 가득한 하루 만드시길 바랍니다. 위너의 I love you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5948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3년 정도 만났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가 최근 반년 만에 재결합을 했습니다. 헤어져 있던 동안 남친이 어떻게 지냈는지 자꾸 마음이 쓰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로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남친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봤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보지 말았어야 했나 싶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헤어져 있던 기간에 어떤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저와 다시 만나기 시작한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더라고요. 제가 일 때문에 지방 출장을 가 있던 사이에 그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당시엔 저에게도 연락을 잘해줬기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찌나 배신감이 들던지 왜 다시 시작하자 한 건지 묻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친 휴대폰을 몰래 본 게 사실이라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다고 이대로 아무 말 없이 만나자니 혼자 끙끙 앓을 것 같은데 괜히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아서 후회가 됩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재결합한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보다가 다른 이성과 연락한 흔적을 발견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2018년에 개봉한 영화 완벽한 타인이 떠올랐는데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휴대폰을 공개하는 게임을 하는데 각자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인의 내면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이에 우리는 어디까지 얼마나 삶을 공유해야 할까? 이 질문은 나라마다도 굉장히 다르고 개개인마다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문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의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몰래 휴대폰을 본 것은 잘못한 것은 맞죠. 하지만 알게 된 내용이 내 마음 안에서 너무나 무겁게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재결합한 후에 다른 여성과 연락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항상 잘못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남자친구에게도 친구가 있고 지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 선을 어디까지 정하냐, 그런 우리만의 선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의 미션은 헤어졌던 시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 갖기입니다. 그동안 말하고 싶었는데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죠. 핸드폰을 몰래 본 것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개념보다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식거나 가라앉는 것은 솔직하지 못할 때인 것 같아요. 그것은 상대방이나 나의 상황이나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의 방법은 솔직함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솔직함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USA for Africa의 We Are the World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근대 간호학의 개척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을 기념하며 제정된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나이팅게일은 크림전쟁 당시에 손에 등불을 들고 병상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부상당한 군사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등불을 든 천사라는 별명도 갖게 됐는데요. 자, 오늘도 자신의 사명을 다해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등불을 들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등불이 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5월 12일 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목소리였어요. 나의 빛, 나의 등불 띄워드렸습니다. 등불을 든 천사죠. 간호사 하면 지금 뭐 등불을 들고 다니시진 않지만 비슷해요. 또 저도 작년에 쭉 아파가지고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새벽에 와서 항상 체온이랑 이런 거를 체크해 주시고 또 링거도 이렇게 봐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사랑이 없고 어떤 직업에 대한 소명, 사명감이 없으면 절대 할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의 모든 간호사 여러분, 감사 인사. 오늘 또 간호사의 날을 맞아서 전하겠습니다. 자, 우물정 1053 통해서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다운로드 받으시면 빵톡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또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잖아요. 축일 문자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하고 싶은 얘기, 생각나는 얘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 못해드려도 또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모아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해주세요. 유선영이 부르는 사명 듣고요. 이어서 김태진 신부의 목소리로 당신의 눈을 바라볼 때 듣고 올게요.

오늘은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헌신하는 이 땅의 모든 간호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픈 이들을 돌보는 것은 몸과 마음이 지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환자를 돌보는 사명을 택한 모든 간호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환자의 몸에 닿는 손길에 따뜻함을 더해주시고 환자의 마음에 닿는 말씨에는 다정함을 더해주시어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당신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게 하십시오. 또한 병든 이들을 돌보며 지친 간호사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십시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헌신을 닮아 어둠 같은 환자의 투병 생활에 밝은 빛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또 간호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이어서 노비스 꿈의 목소리였죠. 천사들보단 못하게 만드셨어도 함께 들었습니다. 진짜 이 환자들에게는 또 어떤 천사 같은 이미지잖아요. 물론 간호사 선생님들도 힘들 때가 있으니까 조금 또 이렇게 짜증을 내실 때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픈 환자들을 계속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니까 몸도 또 마음도 지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들에게 또 어쨌든 이 환자의 투병 생활에 밝은 빛을 주시는 분들이니까요. 간호사들과 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고된 일에도 또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대에게 평화를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1053, 우물정 1053이고요. 빵톡 있으신 분들은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제가 바로바로 소개 못해드려도 신청곡도 바로바로 못드려도 또 되도록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성가 있으면 이렇게 보내주세요. 사랑의 날개 믿음 듣고요. 이어서 17이다 오직 예수 띄워드립니다.

띄워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전 사실 조금 옛날에 2시에 진행할 때도 그랬지만 신나는 곡들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좀 너무 아침이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신나는 노래 막 피치가 높은 이런 노래를 띄워드리면은 또 아침에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좀 걱정을 하면서 선곡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또 요즘은 밝으니까 조금 여름에는 여름까지는 그래도 조금 신나는 곡들 이렇게 틀어드려도 될까요? 네, 의견도 보내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성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인 중에는요, 성 네레오와 성 아킬레오가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심이 깊은 그리스도 신자였던 성녀 플라비아 도미틸라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파견된 군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성녀의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됐고 자신들이 받은 명령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순교 성인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감옥에서도 그런 믿음,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신 분들이 계셔서 포졸들도 감탄했다고 한다.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감옥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이런 성인들의 믿음은 대체 얼마나 깊은 신앙일지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축일 맞은 성인 모두 14분인데요. 축일인 분들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제가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 인사 나누면서 기쁜 축일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세요. 이번에는 황영삼 신부와 모란이 함께한 이길 위에 서 있는 그대에게 듣고요. DS 워십의 당신이 비추신까지 띄워드립니다.

황영삼 신부님의 목소리로 이길 위에 서 있는 그대에게 들었고요. 이어서 DS 워십의 당신이 비추신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들을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호자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건 당신은 물론 지금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슬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별 뒤에 또 다른 만남이 있다는 건참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 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우리를 위해 보호자를 보내시는 성령을 보내시는 주님의 사랑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 성령송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0: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 13일 부활제 6주간 수요일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오금동 본당 보좌 정명균 비오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5월 13일 부활 제6주간 수요일입니다.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을 형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0: 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가 신비로운 이 예식으로 성자의 부활 축제를 지내며 다시 오시는 그분을 모든 성인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17장 15절 22절에서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를 안내하던 이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하고 나서 자기에게 되도록 빨리 오라고 실라스와 티모테오에게 전하라는 그의 지시를 받고 돌아왔다. 바오로는 아레오파고스 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소들을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도 그분의 자녀다 하고 말하였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인간의 예술과 상상으로 빚어 만든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을 신과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무지의 시대에는 그냥 보아 넘겨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든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고서 어떤 이들은 비웃고 어떤 이들은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듣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바오로는 그들이 모인 곳에서 나왔다. 그때 몇몇 사람이 바오로 편에 가담하여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아레오파고스 의회 의원인 디오니시오가 있고 다마리스라는 여자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 뒤에 바오로는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2: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3: 하늘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데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군대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2: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3: 세상 임금들과 모든 민족들, 고관들과 세상의 모든 판관들아,

0: 높으시다.
1: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0: 주님의 위엄 하늘과 땅에 가득하시다. 그분이 당신 백성 위하여 불을 높이셨네. 그분께 충실한 모든이 그분께 가까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찬양하여라.
1: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네. 알렐루야.
0: 알렐루야.
1: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3: 또한 사제 영과 함께
2: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3: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찬미 예수님.
3: 찬미 예수님.
2: 제가 신학생 때 본당 부주임 신부님이셨던 분께서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그 신부님의 차를 타고 가면서 신부님과 본당 사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당신께서 알고 계시는 모든 내용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신부님께서는 필터링을 하시면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부님께서 경험하신 것을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금 그냥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나에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너가 지금 그걸 듣는다고 해서 소화를 시킬 수는 없을 거야 라고 대답해 주셨죠. 당시에는 아쉬운 마음이 크게 들었지만 신부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더 이상 더 알려달라고 저는 신부님께 부탁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소화를 못 시킨다 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목 경험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뜬구름을 잡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이라도 본당 경험이 있는 상태라면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되겠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같은 말씀이라도 본당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에 차이가 생기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지의 유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등등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미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것들이 나의 가슴 깊이 내려오기보다는 아직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못 느끼는 것이 나의 신앙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당신을 따랐던 제자들도 얼마나 더 불안하고 초조했으며 조급함을 느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하느님의 때가 되면 성령께서 다 이끌어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진리 안에서 너희 모두가 하느님을 뜨겁게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해도 좋다라는 마음을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 불안해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하며 성령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해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오누리의 주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대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용서.
1: 하느님, 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제요 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0: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시는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하려오니.

0: 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0: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 정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0: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2번 성모여 우리 위해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복제품이 원본을 대신하는 현대사회의 현상을 시뮬라크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상현실을 다룬 영화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이 실제인 것처럼 보이도록 기술이 아주 놀랍게 발전했는데요. 그렇게 모방이 정교해지면서 우리는 사실과 허상을 구분하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고유한 가치를 지닌 진짜가 더욱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5월 13일 수요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토브의 주신에 함께 들었습니다. 아, 토브 하면 또 김기영 씨가 있잖아요. 제가 이 창작성과제를 그때 PD로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김기영 씨가 아주 되게 유쾌한 분인 거 아시죠? 신신우신에서 많이 나오셨고. 그래서 김기영 씨 생각이 납니다. 잘 지내고 있겠죠? 희망코치 장기영님은 오늘도 심야 제방 듣습니다. 하느님 아래서 위로를 얻습니다. 하고 보내주셔서 지금 소개해드려요. 그래서 저희 방송이 아침 6시, 그리고 새벽 1시에 또 재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듣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아요. 밤에 듣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율누나님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길 기도해요. 반가 반가 하시면서 보이스텔러의 나를 사랑하신 주님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래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먼저 재치원의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먼저 듣고요. 이어서 율누나님의 신청곡 보이스텔러의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효지 아니스입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광주의 5월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한편에는 늘 따스한 5월의 햇살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묵직하고도 애달픈 기억이 스며있기 때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군사정권의 폭력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던 시민항쟁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희생과 용기는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해마다 5월이면 곳곳에서 이 귀한 역사를 더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 시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도 않은 제가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죠. 1980년 광주의 5월은 복음에 잇따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가치를 억압하는 군부의 폭력 앞에서도 시민들은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들의 외침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 간절한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날의 시민들은 모두가 서로의 부모, 자식, 형제, 친구가 되어 주었죠. 가진 것을 나누어 끼니를 챙겼고, 다친 이를 위해 기꺼이 피를 모았으며, 총칼의 두려움 속에서도 끝내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웃의 손을 붙들었던 이 진한 연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꼭 들어맞는 사랑입니다. 저는 5월의 광주가 단지 아픔의 역사로만 멈춰 있지 않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기억은 그대로 머물러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 더 나은 선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되어야 하니까요.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불의한 상황에 침묵하지 않으며 나아가 사랑과 연대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곧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참답게 지켜내고 살아내는 길이겠죠? 뜨겁고도 묵직한 광주의 5월이 모두의 5월로 오래도록 살아 숨쉬길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듬뿍 사랑받고 듬뿍 사랑하세요.

네,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이효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역시 효지 선생님이 광주에 사시니까 또 5월에 이날을 꼭 기억해 주셨네요. 이어서 함께 들으신 곡은 갓등 중창단의 목소리였죠. 5월 한가운데 서면 함께 들었습니다. 네, 5687님이 찬미예수님 슬디 연령의 회원 중에 임덕재 잼마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또 축하의 노래로 잔꽃송이의 풀꽃의 노래 신청해요 하셔서 이곡 준비할게요. 그리고 노코아빠 승유님이 오늘이요 결혼 기념일 9주년인데 류선영님의 신아가 신청합니다 하셔서 이 곡도 준비했습니다. 결혼 기념일도 9주년이요. 축하드립니다. 네, 류선영의 신화가 먼저 듣고요. 이어서 잔꽃송이 풀꽃의 노래 듣고 올게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노코아빠 승유님이 신청하신 류선영의 신아가, 그리고 5687님의 신청곡 잔꽃송이의 풀꽃의 노래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은요, 오늘의 성인 중에 성 안드레아 후베르토 푸르네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제였는데요. 이성 안드레아 후베르토 푸르네는 대혁명이 일어난 후에 주교의 명을 따라 스페인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다시 본당으로 돌아와서 신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사를 집전하다가 성금요일에 체포된 분입니다. 술에 실려 감옥에 끌려가던 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날, 자신이 수레를 타고 갈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내려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사제다운 모습을 보여준 성인인 것 같죠?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의를 맞이한 성인은 성 나탈리스, 성 마일 등 12분이 계신데요. 혹시 축의를 맞이한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 대평화 가족들과 함께 축하 인사 전할 테니까요. 문자 메시지는 샵 1053, 우물정 1053 통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료 100원이고요. CPBC 빵 있으신 분들은 빵톡 통해서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노주사의 하느님의 사랑을 듣고요. 이어서 핫다니 부르는 내 맘에 오시는 슈 띄워드릴게요.

이노주사의 하느님의 사랑을 들었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핫단의 목소리였죠. 내 맘에 오시는 주 들었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이 다가오면서 성령이 오실 거라는 예고 말씀을 복음에서 반복해서 듣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 성령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제나 깨어서 준비해야겠죠?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은총 가득하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도나무 찬미 선교단이 부르는 성령 내려오소서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트 신부의 보듯게살, 사제의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시 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24번 성 마리아는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제 6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만촌일동 성당 보좌 백종호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보호자를 약속하시며 남겨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곧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나중 생각해 봅니다.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붙잡힘, 불의한 재판과 예수님의 사형 선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분과의 만남과 바로 그분의 승천, 진리의 영이 오시기 전 제자들이 겪었던 것들이지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는 사도행전에 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사도로서 그 말씀들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또 보호자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기록되어 나옵니다. 사도로서 주님을 증언하고 때로는 교회의 문제들과 갈등들을 마주하고 해결하며 제자들 본인들의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 그러한 신앙의 인생에 어떠한 실수와 잘못도, 아픔과 어려움도, 좌절도 없었을까?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냥 사도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도가 되어가는 자신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스승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영과 함께 말입니다.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스승님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끌어 주십니다. 제자들의 성장과 성숙을 인내하시는 예수님, 그들의 모자람과 잘못에 꾸지람도 하지만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곧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미성숙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보이지 않지만 세심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와 같은 성심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잘못에 대해 탓을 하시지만 깨달을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채워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 그 한가운데에서, 바로 그 곁에서 말입니다. 신앙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부활제 6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만촌일동 성당 보좌 백종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백종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 사람을 더 움직이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 연구진이 실험을 해봤더니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평소보다 운동을 약 20% 더 오래 했다고 하네요. 체력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단순히 음악만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조금 덜 갖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 똑같은 출근길인데 이어폰 속 노래 하나에 발걸음이 달라지는 경험 여러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하루는 엄청난 에너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작은 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한가 봅니다. 이 노래면 우리 보기들의 하루가 조금 더 활기차 질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북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카우션의 이 노래가 우연히 들렸다면 이 노래로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내 체력이 조금 더 좋아진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 우리 일상 속에도 똑같죠. 힘들다는 생각을 조금 덜 갖게 해줄 수도 있죠. 이어폰에 라디오에서 우연히 나온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 노래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왠지 내가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힘든 수요일이지만 피로감이 조금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음악을 선택했을 때 더 길게 운동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 행복을 여는 아침도 여러분들 좀 move move 약간 텐션 업 시킬 수 있는 노래들을 많이 들려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8863님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리는 음악이 좋을 때 힘이 빡 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우연히 정말 내가 좋아하는 노래 어떻게 알고 내가 요즘 듣고 싶어 했던 거 어떻게 알고 혹은 예전에 내가 좋아했었던 거 저 먼 기억으로 그냥 숨어있는 그 곡이 우연히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추억이 막 떠오르죠. 오늘 너무 감성적인가? 막 너무 추억이 떠오르면서 왜냐면 오늘 저 출근할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좋아하던 노래 당분간은 그러니까 최근에는 많이 안 들었었는데 우연히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는데 왠지 막 바람도 막 살랑살랑 불고 아직까지 막 하늘도 화사하게 막 이렇게 펼쳐져 있고 살랑살랑 바람도 부는데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진짜로 한 명 한 명이 다 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아침 기운을 받아서 그냥 어떤 택배 아저씨, 택배 선생님은 바카스를 마시고 계셨는데 그 장면까지 되게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장면까지 뭔가 에너지 음료의 광고처럼 보이고 막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각자의 오늘 일상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오늘 또 벚꽃 책갈피를 받았지 뭐예요. 아 진짜 사람은 마음가짐에 따라 또 하루가 다른 기분이 다르고 하루가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출근을 했어요. 근데 남산 숲길에 봄바람을 담아 하시면서 우리 루카 신부님이 매년 이렇게 벚꽃 책갈피를 만드신대요. 근데 이 벚꽃 책갈피 올해도 만들었다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아름답고 막 감동이고 진짜 이렇게 제가 사랑을 받아도 되나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하면서 기분이 너무 행복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7408님 음악으로 운동량을 늘리듯 행여하는 행복을 늘려주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정배님 모닝빵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복디가 열어주는 행여화를 듣는 것. 이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장면입니다. 이거 봐 영화 속 장면 같지 않아요? 라디오가 옆에 나오고 막 모닝빵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우아한 아침 아니에요? 이동우님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입니다. 오늘도 복디 만나고 행복한 하루 보낼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자 행복한 하루 더욱 눈부시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코너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또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 이 사랑을 더욱더 충전해드리는 시간 햇살 한 줌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다짐 다 힘내볼 진이에서 외쳐주시면 됩니다.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개사해주시는 복작복작 또 공감 맛집 감정식당도 오늘 오픈하니까요. 이서은 교수님 끝까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2시간 동안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사연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아침에 좀 더 활기차게 기분 좋게 만들어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활기찬 아침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다짐을 하고 싶은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53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안녕. 오늘의 날씨를 알려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대기 중에 습기 때문에 밤사이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는데요. 일부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터는 때이름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2도, 광주 13.7도, 대구 14.1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6도, 춘천과 광주 27도, 대전과 대구 28도 등으로 내륙 지역에서는 25도를 웃돌며 한낮에 덥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 31도 등 대부분 지역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오늘은 씩씩한 남자 초등학교 친구의 목소리로 날씨 청해 들었는데요. 오늘 한낮의 기온이 높게 오른대요. 25도를 웃돌면서 오늘 좀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열기가 금세 식어서 일교차가 크니까요. 여러분들 외투는 꼭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또 오늘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광합성 가능하신 분들은 점심시간에 좀 산책을 해보시면 어떨까 추천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날씨 듣고 또 기분 좋아지시라고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마이크 라이딩, 권진아의 핑크.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한 카페에 손님 세 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에는 손님들이 찾던 드립커피 메뉴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저희 매장엔 없습니다 라는 말로 끝냈을 순간 그곳의 사장님은 달랐습니다. 저 문으로 나가서 저기 성당 방향으로 가시면 그 앞에 커피숍에서 드립커피를 팔아요 라고 안내를 해드린 거죠. 그런데 잠시 뒤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다시 그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대해준 그 마음이 참 고마워서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절 그 자체보다 무심한 태도에 더 자주 서운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 시간을 들여 건네준 다정한 설명이나 조금 더 따뜻했던 말투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깊게 마음에 남곤 하잖아요. 큰 베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를 대충 대하지 않는 마음 하나만으로 우리 하루는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다정한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 있죠. 누군가의 한마디로 마음이 따뜻해진 적. 오늘 좋아 보이네. 이 한마디나 뭐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건데 그걸 또 기억했다가 다시 챙겨주는 누군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앱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샵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 드립커피 안 팔아요? 라고 했을 때 아예 저희 없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 사장님은 아 여기로 나가셔가지고요. 저기 성당 쪽으로 가시면 그 앞에 커피숍 하나 있거든요. 그 커피숍에서 드립커피 팔아요. 그쪽으로 가보세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대요. 손님들은 뭐 드립커피 포기하고 오히려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다정하고 나한테 잘 대해주는 그 커피숍을 식사 후에 결국엔 선택을 하신 거죠. 뭘 바라고 한 친절이 아닌데 그냥 오히려 안내만 해줬을 뿐인데 이렇게도 너무 고맙다면서 마음을 표현해주시는 손님들 역시도 사랑이 가득한 거 아닌가. 대충 자기들끼리 나가서 어머 저분 되게 친절하시다. 자 우리 가보자 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감사해요. 라고 그 표현을 직접 하시면서 다시 오신 손님들도 역시 너무 멋진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복디도 비슷한 경험. 이 벚꽃 책갈피의 시작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보기 청취자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죠? 벚꽃 시즌만 되면은 우리 책갈피를 만들어주시는 루카 신부님이 생각나요. 라고 한마디를 해서 제가 그냥 그 루카 신부님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저도 받고 싶은데요? 라고 우연찮게 뱉었는데 루카 신부님이 찾아주신 거죠. 북디 여기 있습니다 하고 책갈피를 이렇게 또 새 걸로 2026년 걸로 올해의 벚꽃 그러니까 루카 신부님 덕분에 저는 한 해 내내 이 벚꽃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낭만적이야. 자 2851님 작은 선물에 감사하고 의미를 표현해 주시는 복디님 아침이 향기나게 하는 참 좋은 프로입니다.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합니다. 고마워요 복디님 이라고 하셨는데 신부님이 아니야? 신부님인 거 아니야? 너무 감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 받고 제가 또 이렇게 아침에 또 힘내서 2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 거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 7409님 햇살 한 줌 어느 가게에 가면 대충 인사하고 음식을 차려주시는 반면 어느 가게는 정말 친절하니까 결국 친절한 가게로 가게 돼서 평생 추억이 되어 못 잊게 되죠. 오늘 결혼 9주년 벌써 9번째입니다. 늘 고맙고 사랑 와이프에게 고맙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쵸? 이 단골집을 만드는 거가 이런 거죠. 그냥 뭐 기가 막히게 맛있어도 좋지만 어쨌든 주인분이 안내해 주시는 분이 친절하면은 마음이 더 가게 되죠. 똑같은 맛인데 더 친절한 곳에 가게 되지 않겠어요? 1214님 출근길 직장 동료가 커피 주문 받아요 라고 할 때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요. 그쵸. 나 혼자 홀랑 사올 수도 있는데 커피 주문 받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죠. 자 6635님 매일 보는 친구가 오늘 근육 좀 있어 보이네 할 때 참 기분이 좋아요. 아 운동하시나 보다. 운동하시는 건가 보다. 그쵸. 지나가는 듯이 그냥 뭐 혼자 속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가? 아니면 젊은 친구들은 많이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점점점 우리가 표현에 인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유난히 이쁘고 유난히 잘생겼고 유난히 몸이 좋아 보이는데도 그냥 속으로 좋아 보이네 이러고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그것 자체도 못 볼 때가 있는데 그걸 굳이 입 밖으로 꺼내서 오늘 멋있는데 라고 얘기해 주면은 듣는 사람도 이게 진짜든 아니든 기분이 좋잖아. 나 좀 멋있나? 하면서 그 사람의 하루가 또 눈부셔지는 거잖아요. 표현에 인색하지 맙시다, 우리. 자, 이동우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 힘내볼 지인이 시작할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다짐. 자, 복디의 다짐은 표현을 인색하게 하지 않겠다. 표현을 마구마구 하겠다. 이 다짐으로 오늘 하루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으로 시작해 보실 건지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미리 남겨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를 외치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박양희님, 오늘 일정 많지만 저녁엔 음악회가 있네. 이 기쁨과 기대로 내내 행복할 때다. 양희님 오늘 음악회 오시는구나. 저도 오늘 음악회 가는데 혹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자, 4437님, 날씨가 좋아지니까 밥맛이 너무 좋아졌어요. 적당히 좀 먹자 나 자신. 오늘 하루 세 끼만 먹을게요. 파이팅! 이라고 하셨는데 복디도 같이 할까요? 적당히 좀 먹어라 복디야. 하루 세 끼 간식 안 먹어도 너 충분히 살 수 있다. 4437님과 함께 오늘의 다짐 복디도 갑니다. 자, 김정배님, 이틀 전부터 9일 기도 중이에요. 오늘이 3일째인데 어제는 기도하면서 온갖 잡념이 들어 힘들었어요. 오늘부터는 온전히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불씨가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활활, 활활이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에 딱 맞는 우리 정배님의 활활 성령의 불씨 타오르시길 바라며 21의 파이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 만나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0: 빛나는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 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묵주와 팔찌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띠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A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드립니다. CPBS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7523님, 행여하는 흥이 나요. 생동감이 넘치고 생활에 활력이 생겨서 좋아요. 사랑스러운 복디 덕분 주님의 평화로운 날 쭉 가자 라고 하셨는데요. 어머나, 이렇게 벌써 다짐을 실천하고 계시네. 우리 표현에 인색하지 말아요. 우리 표현하고 살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7523님께서는 복디에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자, 0840님. 오늘 저의 목표이자 다짐. 물 많이 마시기. 아, 적게 마시기? 평소 물을 3리터 마시는데 오늘은 절반만 마셔보기 도전? 우와, 반대잖아. 대부분 바빠 현대사에서 물 잘 안 챙겨 드시잖아요. 물 그래서 막 1.5리터에서 2리터는 꼭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라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텀블러도 생기고 하루치 물 담을 수 있는 막 텀블러도 생기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0840님께서는 반대로 나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절반만 마셔보자 라고 다짐을 해주셨어요. 성공하실라나? 그래, 이렇게 절반 마셔야지 1.5리터니까 너무 많이 마셔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0840님, 성공하시길 복디가 응원합니다. 7523님, 모처럼 평일에 쉬어 좋아요. 복디의 랑랑한 목소리 여유 있게 듣고 있어요. 오늘 병자 영성체 봉사자로 환자분들 뵈러 방문하는데요. 하루하루 기적같은 일들이 행여한 청취자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7523님, 너무 좋은 일 하시네요. 오늘 날이 더워가지고 돌아다니면 좀 더울 수 있으니까 옷 잘 챙겨서 입고 나가시고요. 7523님 같은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 병자 영성체 받는 환자분들도 조금씩 나아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523님의 기도 얹어서 복디의 기도도 같이 보태봅니다. 0381님, 저의 오늘 다짐은요. 아이들에게 오버하지 말자. 제가 작년부터 다짐한 게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자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강의도 많이 듣고 적용도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제 모습을 이미 보았던 터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엄마, 지금 나한테 적용해보는 거야? 나한테는 안 통해. 이러더라고요. 더 공부해야겠습니다. 아,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막 적용해보고 이런 거 고민하는 거를 딸 아드님이 다 아시고 엄마 나한텐 안 통해 나한텐 하지 마 더 해주세요. 더 그게 이제 엄마가 왜 저러지?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엄마가 원래 저런 엄마다 라고 세뇌시킬 수 있도록 더 치열하게 더 적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삶에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게요. 하다 안 하다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아주 쏟아 부으세요. 그러면 애들이 우리 엄마 저렇게 변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자, 그럼 오늘의 지니,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닿았을까요? 오늘의 지니는요? 공연 보러 오시는 날 더 좋으시라고 박양희님, 그리고 봉사하러 가시는 7523님께 오늘의 지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트와이스, Yes or Yes.
1: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You got two choices. Yes or Yes.

트와이스 yes or yes. 8666님. 어제는 오래간만에 술 마시는 자리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운동 모임 종강 겸 가볍게 쫑파티 자리가 있었죠. 그것도 오전에요. 오후에는 회의가 끝난 뒤 저녁 가볍게 또 한 잔만 하자고 해서 또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모두 다섯 잔 정도밖에 안 마셨어요. 라고 하셨는데 다섯 잔이 막 폭탄 준 거 아니에요? 막 위스키 넣고 막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866님 어제 많이 바쁘셨네요. 어제 오전에도 가볍게 쫑파티에서 한 잔. 오후 회의 끝나고 또 가볍게 한 잔. 그렇게 다섯 잔. 하루 종일 알딸딸 기분이 좀 좋으셨나요? 어제는 날이 오후에 대해서 느지막히 갰죠. 아, 뭔가 오전에는 주종이 막 막걸리 이런 거 아니었나 싶겠고 또 저녁에는 이렇게 캬 하는 걸로 하는 거 이런 거 드신 거 아니에요? 아, 어쨌든 숙취 해소 잘 하시고 오늘은 좀 부지런히 생산성 있는 하루 또 실컷 재미나게 노셨으니까 또 이제 또 잘 살아내야죠. 자, 6387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살면서 푸념을 쏟아내고 싶거나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마음이 복잡할 때 두서없는 이야기들을 말없이 들어주는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는데요. 특별한 조언은 없지만 답답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쏟아놓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감정이 정리돼서 새로운 각오를 하고 다시 힘내서 살 수 있어요. 대나무 숲 같은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라고 하셨네요. 복디도 예전에는 그냥 내 답답한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 해가지고 뭐 이 우울함이나 슬픔이나 분노가 전염되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저 혼자 끙끙댈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그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그냥 지레 겁을 먹고 혼자 안고 혼자 끙끙댔는데 어느 날 우연히 친구한테 내뱉었는데 이게 뭐 친구가 역시나 뭐 해결책 막 멋있는 해결책 이서훈 교수님 같은 해결책을 저한테 주는 건 아니었지만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감정이 정리가 되는 느낌은 확실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은 조금 옅어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대나무 숲 같은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6387님 두 분의 우정 오래오래. 자, 3435님께서는 김영주 안나가 복디께 행복을 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으잇!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190님 복디님 오랜만에 듣네요. 여전히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저는 승진하고 본사와 합류하고 정신없이 살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승진하고 본사와 합류하고 바쁘셨지만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행복을 여는 아침 다시 돌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5849님께서는 살짝 느지막히 오늘의 다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사탕 두 개만! 당보충이 너무 많아서 다짐합니다. 오늘은 두 개까지만! 이라고 하셨는데요. 복디는 오늘 과자 먹지 말자! 과자 한 개도 먹지 말자! 제발 먹지 말자! 복디야, 제발! 다짐해 봅니다. 자, CPBS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이네요. 맨디 무어의 캔디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2: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0: 신하이모, 한국 MSD 현대해상 화재보험, 국민은행 제공입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퓨.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6: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 나만의 감성 담아서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바로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인데요. 어떤 부분인지 들려드릴게요.

처음엔 그냥 걸었어. 그 전화 걸는 거. 그냥 걸었어. 이 노래 잘 아시죠? 처음엔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해서 라고 임종환님께서는 그냥 비도 오고 그냥 걸었어. 그냥 전화 걸었어. 라고 하는데 요즘은 전화 걸었다는 말잘안 쓰죠. 전화했어. 라고 하죠. 전화 걸었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걸었어. 라는 것만 보고 정말 워크. 걸었어. 이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 전화 걸다, 뭐 통화할 때 전화 걸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냥 걸었다, 전화를 걸었다라고 하는 거네요. 자, 보기들은 그냥 전화 걸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당장 전화해서 그냥 걸었어, 배고파서, 그냥 전화했어, 보고 싶어서, 뭐 때문에 그냥 전화했어라고 말하고 싶으신지. 전화해서 누군가에게 아 그냥 이러이러한 이유로 전화했어 그냥 했어 어떤 이야기들로 꾸며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냥 걸었어. 배고파서? 보고 싶어서? 비가 와서? 자, 오늘의 장원도 뽑아볼 거고 장원 뽑아서 선물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샵 1053으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어떤 전화를 걸고 싶은지 남겨주세요.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임종원의 그냥 걸었어 듣고 오셨습니다.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해서 이랬는데 갑자기 뒤에 난 너를 사랑해 갑자기 너의 집 앞이 얼마나 무서워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그래서 이래놓고서는 나 사실 너네 집 앞이야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 난 너무 무섭다. 자 다시 감성 모드로 돌아가서 누구에게 그냥 전화 걸어보고 싶나요? 1214님 그땐 몰랐는데 지금 들으니까 노래 속 여자분 너무 얄밉네요. 그냥 걸었어. 올 때 치킨 좀 사오라고. 치킨 치킨. 치킨 국룰이죠. 치킨 맛있죠. 아 맛있겠다. 1716님. 진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심심해서 그냥 걸어봤어. 라고 한 적이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게 하면서 수다도 떠시고 그러셨나요? 아니면은 여성들, 그러니까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심해서 걸었어. 이거가 뭐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되게 그냥 뭐해? 그냥 심심해서? 라는 말을 되게 익숙하게 하는데 우리 1716님은 형제님인가? 뭔가 진짜 그런 적이 있는데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특별한 이벤트 그냥 걸은 거는 특별한 이벤트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아닌가? 2250님 행복을 여는 아침 그냥 들었어. 아침 루틴이거든. 복디랑 전화하면 2시간 이상도 가능. 사실 영혼 단짝 언니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아침 잠 자고 있을 거라 꾹 참음요. 9시쯤 해야지 라고 보내주셨어요. 9시까지는 복디랑 놀고요. 이제 복디 퇴근하면 그때 언니 깨우세요. 윤소희님 그냥이라도 걸어보고 싶다. 네가 있는 곳에. 0688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고요. 그냥 매수했어. 비도 오고 그래서. 정말이야. 처음엔 그냥 매수했어. 기분도 그렇고 오를 것 같았어. 요즘 주식시장이 매우 뜨겁죠. 이렇게 하루에 한 번쯤은 꼭 이렇게 주식과 관련된 문자가 오더라고요. 7408님 아침에 헤어졌는데 괜히 궁금해서 전화했어. 율리안나에게. 그리고 진짜 전화했어요. 사랑꾼. 아니 하루 그러니까 밤새 같이 있다가 아침에 출근하고 출근하자마자 또 전화한 거예요? 아유 정말. 자, 7165님 학창시절 친구에게 걸어보고 싶어요. 지난날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냥 막연히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번 걸어보세요. 걸어보시고 오랜만에 생각나서 전화했어 라고 하면은 좀 처음에는 좀 놀랄 수 있지만 그래도 기분 좋을걸요. 내 친구가 내 생각을 했구나. 내 친구의 기억 속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0381님 처음에 무작정 깨웠어. 들려오는 너의 짜증에도 또 깨웠어. 나중엔 전화도 걸었어. 잠 깨우는 거 힘들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깨우는 방법을 찾았어요. 밤냄새예요. 제가 어려서 생각해보면 엄마가 매일 새벽밥 해주셔서 그 밤냄새에 잠이 깨곤 했습니다. 오늘 아침 된장찌개 보글보글 뚝배기에 소복히 올라온 계란찜 집안 가득 향기 가득입니다. 드디어 하나둘씩 나오네요. 성공이라고 문자하셨네요. 밤냄새 맞죠? 아 복디도 밤냄새 맡으면서 깨고 싶다. 새벽에 5시에 밤냄새 맡으면서 깨고 싶다. 눈 떴을 때 밥이 차려져 있었으면 좋겠다. 부럽다. 0381님 따라할래요. 자 그러면은 그냥 전화 걸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문자 받아봤는데요. 오늘의 장원 뽑아보겠습니다. 장원은요?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죠? 그냥 매수했다. 주식시장 이야기해 주신 0688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면서 자 블락비의 좋아한다 안한다 띄워드립니다. 이 노래 듣고 감정식당 갈게요.

0: 감정에도 맛이 있습니다.
1: 그 맛을 누군가가 알아준다면 더 맛깔나게 살 수 있겠죠.
0: 수요일의 공감 맛집 감정식당. 우리 감정의 맛이 뭔지 딱 캐치해 주시고 그 맛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공감 파인다이닝 감정식당 오픈했습니다. 공감 미슐랭 이성원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교수님 이 멘트를 다 외우신 거예요?
1: 네. 와. 상상을 하니까. 네. 네. 늘 대본을 또 받아서 보고 읽으면 좀 그렇잖아요.
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깜짝 놀랐네. 너무 여유롭게 계시길래 네. 또 까먹으셨나? 또 잊어버리셨나? 했는데 네. 외워서 술술 네. 와 오프닝 멘트를 꾸며주셨습니다.
1: 좋습니다. 우리 공개 수업 얘기 안 할 수 없죠.
0: 그렇죠. 이 한 주 동안 뭐 하고 지내셨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1: 우리 또... 둘이 같이 토요일 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토요일 날
1: 의정부 교구에서
0: 네 신앙교육원에 가서
1: 맞습니다.
0: 공개 방송.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PD님 없는 공개 방송을 네네, 하고 왔습니다. 네네.
1: 야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즉문즉답으로.
0: 그렇죠, 그렇죠.
1: 질문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0: 그러니까요. 네. 아유 그리고 반응이 좀 뜨거웠어요.
1: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오늘 방송을 활기차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 130분의 행자자매님들의 눈빛을 보고 왔으니까요.
0: 그러니까 토요일에 네. 그게 또 어버이날 바로 다음 날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족 약속이 있으셨다고
1: 맞아요.
0: 하는데도
1: 오전에 제가 또 명강의로 오후에 약속을 취소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0: 오전에는
1: 또 복귀
0: 하고...
1: 온다니까. 다들 야야야야 다음에 만나자. 어떠셨어요?
0: 너무너무 재밌었고 네. 또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스 안에서 하는 거랑
1: 네.
0: 이렇게 많은 분들의 눈을 직접 마주치면서 하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1: 우리는 눈이 필요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그때도 저희가 똑같이 어디 가서 말 못할 고민들
1: 네네.
0: 이 자리에서 풀어놔주시면 우리 교수님께서 풀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전국 이제 그날은 의정부에 계신 분들만 네네네. 함께했지만 오늘은 전국 곳곳에 계신 무기님들의 네. 사연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정말 신앙교육원의 네. 이승엽 원장 신부님한테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들 초대해 주셔서.
0: 고맙습니다. 네. 자 어디 가서 말 못할 나의 고민 속 마음속 고민, 감정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도 열어놓겠습니다. 특히 비밀글 기능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익명으로 사연 보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털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주문서부터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2 딸을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딸이 아주 진지한 얼굴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대학 얘기인 줄 알고 마음 단단히 먹고 앉았는데 첫 마디가 엄마, 나 수능 끝나면 성형할 거야. 미리 말하는 거니까 목돈 있으면 좀 보태줘.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벌써 병원 상담도 다 받았다면서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는데 어머머머, 코, 눈, 윤곽까지 아주 계획이 구체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은근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딸이 저랑 붕어빵으로 닮았거든요. 엄마는 엄마 얼굴에 만족할지 몰라도 자기는 본인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성형을 꼭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외모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친구들 분위기에 휩쓸려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혹시

0: 다시 이걸로 아이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 막는 제가 아이 인생을 붙잡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수능이 끝나면 당연하다는 듯 병원 예약을 하겠다는 딸. 딸의 성형수술을 엄마가 보태주는 게 맞는 걸까요? 일단 질문에 답을 해보자면 엄마가 해주지 누가 해줘.
1: 맞죠. 엄마가 해줘야죠.
0: 아니 딸이 미성년자였고 네네. 공부하느라 바빴으니 네네. 돈이 어디 있겠어요.
1: 뭐 성지순례처럼 필수 코스 아니겠습니까? 수험생들 마치고 나면.
0: 아, 네.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그럼요. 여자로서 네. 네, 저는 완전 이해할 수 있고 일단 풀어주시죠.
1: 일단 풀어볼까요?
0: 네.
1: 엄마가 딸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엄마는 안 하고 싶었을까? 그 얘기를 먼저 물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딸이 이렇게 결심할 때까지 병원에서 벌써 견적 받아왔잖아요.
0: 네네네.
1: 그다음에 어느 부위를 할 건지도 다 정해왔다면 이건 하루 이틀에 결심한 게 아니다.
0: 그렇죠.
1: 삶이 팍팍하고 공부하는 게 힘들고 그다음에 내 인생이 서러울 때마다 네. 오직 성형 그쵸. 친구들과 함께 벌써 뭐 개를 들기도 하고
0: 사실 병원의 문턱이 생각보다 높아요.
1: 네네.
0: 근데도 불구하고 그 문턱을 넘어서 상담까지 네. 받아보고 왔다는 건
1: 네.
0: 하루 이틀 한 결심이 아닌
1: 그럼요.
0: 거죠.
1: 제가 알코올 중독 있는 분을 상담했는데요. 그분이 가족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기상천외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0: 알코올 중독자 분이 네,
1: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0: 네.
1: 그럼 형제나 부모님이 네. 자기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거든요.
0: 네.
1: 복대님 퀴즈예요. 어떻게
0: 네.
1: 하면 좋을까요? 이건 알아맞힐 수 없다의 한 표.
0: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약간 뒷걸음
1: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틀리게 대답해 주세요.
0: 가족들이 네. 나를
1: 땡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0: 네네. 뭘까요?
1: 그분 하시는 말씀이 네. 안주를 좋은 걸 해주면 된다.
0: 전혀
1: 예상 바뀌죠. 제 뒷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안주 먹다가 술을 덜 먹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 차려주는 가족한테 미안해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걸 어디 가서 했더니 우리 남편 아니던데 더 많이 먹던데 안주 좋다고 그러긴 하는데
0: 네.
1: 그 얘기가 되게 반전이었거든요. 막지 않고 그 마음을 받아주고 좀 더 그래도 속버리지 말라고 안주를 좋은 걸 해준다.
0: 우리 교수님이 아드님한테 게임하는 아드님한테 치킨 넣어주는 거랑 네, 비슷하네요.
1: 맞아요. 치킨하고 콜라 넣어주고
0: 네네.
1: 밑에 방석 넣어주면서 네. 다리 아플 때 여기다가 올리고 해라.
0: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 아프다.
1: 네네. 그러면 미안하고 고마워지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이 논리를 그대로 대입한다면 엄마가 나서서 기왕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성형외과 엄마도 한번 알아볼게 하고 알아봐주면
0: 네.
1: 엄마 진짜 그럼 나랑 다 같이 검색해볼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러지 않고 어정쩡한 지금 엄마 같은 스탠스를 취한단 말이죠.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 입장이 다 필요하다는 게 저는 빠밤이고요.
0: 네.
1: 독일의 대학 입학 시험에
0: 네.
1: 이렇게 묻는데요. 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나쁩니다. 그럼 왜 나쁘냐? 그래서 쭉 설명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즉시로 팔레스타인이 나쁩니다. 왜 나쁘냐? 또 쭉 설명해서 서로 반대 입장을 설명할 수 있어야 대학 입학 논술에서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했잖아요.
0: 네.
1: 그 경험으로 어느 한쪽에 반대 의견이 없이 한 의견만 가지고 있으면 그 개인과 사회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이 대학 입학 시험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0: 그럼 양쪽의 입장을 다 알아야 되는 거군요.
1: 정확히 50%씩 서로가 변호사가 돼서 주장할 수 있어야 올바른 견해의 균형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다면 복대님 먼저 성령 옹호하는 변호사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0: 성형을 함으로써 아까 어머니께서 아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자신감 맞습니다.
0: 자신감이 올라가다 보면 능률도 올라갈 것이고
1: 그렇죠.
0: 앞으로 또 더 밝은 길로 꽃길만 걸을 수 있지 않을까.
1: 대인관계도 좋아지죠.
0: 그렇겠죠. 자신감이 일단 충족되니까요.
1: 네. 네. 너 어디서 했어? 나도 거기서 한 것 같은데 똑같은데 눈이? 그러면서 역시 눈은 거기야 하고
0: 그러면서 거울 보면서 난 너무 이뻐. 예. 난 너무 이쁜 것 같아 하면서 성격도 좋아지고. 예.
1: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성형한 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0: 그렇죠.
1: 예, 미운 건 아니 예쁜 건 죄가 없다.
0: 또 확실히 자신감에서 나오는 그 밝은 표정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뭐 성형이 100% 미녀가 안 되더라도 80%만 채워주면 나머지는 자신감이 채워주면 네네, 되는 거니까. 네네.
1: 그러면 또 반대 입장에서 국선 변호사가 있지 않을까요? 성형 네. 반대일세 나는.
0: 일단 어머니를 대변하자면 나랑 붕어빵인데 내 얼굴이 별로라고.
1: 약간 변호사가 시원찮아서.
0: 아니야.
1: 제가 충격해서.
0: 알았어. 네. 알았어요. 그러면 오케이. 돈.
1: 돈.
0: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옛날 유교사상.
1: 유교사상.
0: 우리 부모님이 주신
1: 신체 뭐 발부 수지 부모.
0: 예. 네.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감히 훼손을 하며 지금 이대로 있는 이대로 내가 너무 이쁜데 뭘 굳이 또 칼을 대가면서 네. 내야 되니? 돈을 들여가면서 그래야 되니?
1: 돈을 쳐들어가면서
0: 그 돈으로 다른 거 더 예쁜 거 살 수 있잖아.
1: 뭐 옷을 사고 해외여행 가고 그래라. 그래.
0: 경험이 중요한 거야.
1: 칼만 떼지 마라.
0: 네. 네,
1: 이렇게 이제 엄마 입장에서 국선 변호를 할 수 있겠죠. 저도 제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0: 네네네.
1: 조금 보태면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성형외과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0: 네.
1: 이것도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대학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하는데 봤습니까?
0: 없어요. 거기는 흉터. 흉터나
1: 그렇죠.
0: 뭐 재건 이런 것만
1: 그러니까
0: 하잖아요.
1: 그러니까 의과대학 다닐 때 성형수술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0: 호.
1: 그러니까 성형은 두 가지가 있대요.
0: 네.
1: 흉터.
0: 그러니까.
1: 그다음에 어디 뼈가 부러졌어. 코뼈가 부러졌을 때 복싱을 하다가 그때 하는 성형을 재건 성형이라고 한대요. 그러나 어느 의과대학에서도 미용 성형을 가르쳐주지 않는대요. 이건 의사들이 만들어낸 건데 대한민국이 대단한 게 자기들이 이걸 만들어내서
0: 개척했어.
1: 세계 1등으로 세계 1등으로 만들어냈으니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의사들의 놀라운 능력. 그 좋은 머리를 미용 성형으로 전부 다 하나의 학문을 만들었다.
0: 그러니까요.
1: 예, 그 대학병원에는 재건 성형밖에 없습니다. 미용 성형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 있죠. 라식 수술 개발한 안과 의사들이 두꺼운 안경 쓰듯이
0: 네.
1: 성형외과 의사들 자녀들은 절대 성형을 안 시킨다. 자기들은 좀 모순 아니에요? 안에서 절대 성형을 시키지 않고 그것이 자기들은 해봤기 때문에 노후의 후유증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 땡기면 나중에 반드시 건강학적으로 후회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이건 절대 어디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
0: 그러고
1: 하셨는데 그래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양심상 제가 누군지만 밝히지 않으면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요 갑자기 저의 지도 교수님이 생각이 나는데
0: 네.
1: 말씀드려도 될까요?
0: 네네.
1: 네 지금 9순위 다 돼가시는 지도 교수님 여자 논문 지도 교수님이 계셨는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수녀님이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는 이래서 수녀가 되고 싶다는 장문의 편지를 6장을 보냈대요. 왜냐하면 똑똑하시기 때문에
0: 네.
1: 이렇게 하면 요거 반대하기 저렇게 하면 저거 반대
0: 논리정연하게
1: 논리정연하게 6장을 보냈는데 한 달 반이 지나도 어머니한테 답장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0: 왜요?
1: 그러더니 한 달 반 뒤에 한 장이 딸랑 왔대요.
0: 네.
1: 동원아 네가 이제 18살인데 지금처럼 고인데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할 나이가 됐지 않냐. 그리고 동원아 그런데 엄마가 살아보니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면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더라. 그래서 동원아, 엄마는 너를 믿는다. 끝.
0: 네 앞길 네가 선택해라는 네, 거네요.
1: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다. 엄마는 너의 선택을 믿고 너를 믿는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수녀원을 너다섯 군데를 찾아봤대요.
0: 네.
1: 그래서 수녀님들한테 수녀로서 살아가는 게 어떤 건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나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서울대학교에 지나가셔가지고 사회심리학의 또 태도가 되셨거든요. 그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을 제가 배웠죠. 나는 너를 믿는다. 저도 우리 성준이한테
0: 네.
1: 이 말을 자주 하죠.
0: 나는 너를 믿는다.
1: 네, 선택은 네 목, 그러나 책임도 네 목.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원리로 이야기하냐면 지금 빠밤 들어가나요?
0: 네.
1: 주사위를 내가 가지지 말고 자식에게 줘라. 자식에게 넘겨라. 그래 자신의 주사위가 되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굴릴지를 선택하게 해라. 오케이.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엄마는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네 몫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이건 국선 변호사, 엄마 국선 변호사로 입장이에요. 미용 성령은 세상에 없대더라. 그리고 저는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나는 남자든 우리 엄마든 성형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주신 얼굴 모양은 잘 가꾸면 걸작품이 되지만 그러나 성형을 하면 시제품이 되고 만다. 그래서 네가 시제품이 될 것인지 네. 버스에 그 나오는 커다란 얼굴처럼 될 것인지 비포 앤 애프터의 애프터의 얼굴이 될 것인지 아니면 비포를 갖고서 너의 걸작품을 만들 건지 아빠가 살아보니 나의 가장 취약한 결점이 가장 엄청난 개성이더라. 그 개성을 반짝이는 게 우리 살면서 할 일 아니겠냐. 그래서 아빠는 뭐 못생겼다 잘생겼다를 떠나서 어떻게 생겼던 그것은 하느님이 주신 걸작품이고 그것을 너의 개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이번 생 너의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0: 일단 근데 승준이는 뱃속에서 이미 성형수술 하고 나왔잖아요. 너무 잘생겼던데.
1: 그건 복디님 얘기고요.
0: 3781님 네. 아빠인 저를 빼박했다는 이유로 당연스럽게 딸내미 수술시켜줬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1: 야, 그래 미안하다.
0: 미안하다.
1: 나의 DNA 고쳐봐라 한번.
0: 9591님 고3 엄마입니다. 지난 방학에 쌍수해줬습니다. 쌍꺼풀 수술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세상이 예전하고는 달라요.
1: 그러게요.
0: 아이가 엄청 고민하고 마음먹은 거라 제가 해줬어요. 지금 자신감 엄청 올라가서 저도 좋네요. 네. 이제 부모님들도 약간 이제 세대가 좀 바뀌셨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맞아요.
0: 그런지 뭐 눈 수술 이런 거는 뭐 그냥 기본이야.
1: 수술이 아니에요.
0: 네, 뭐 고3 패키지 마냥.
1: 맞아요. 그것은 제가 국선 변호를 할 수가 없네요. 네. 눈에 대해서는 왜 안 해줘? 이런 분위기 네, 아닙니까?
0: 그렇죠. 분위기는
1: 그러니까,
0: 흐름은
1: 누구한테
0: 그렇죠.
1: 해로워? 본인 좋고 네, 남 보기 좋은데.
0: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걸로 인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라는 오케이. 부모님의 네. 입장이었고요. 774 하나님. 그런데 본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본래 본시 본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무리 칼을 대도 본판은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네. 거 해석할 수도 있고
1: 칼 대기 전에 얼굴을 잘 만드는 것이 네. 걸작품이다.
0: 그럴
1: 저는
0: 수도
1: 그 말씀을
0: 있다.
1: 다시 드리고 싶네요. 빠밤.
0: 빠밤. 네. 자, 첫 번째 주문서 해결해 드리면서 레이디스 코드 예뻐 예뻐 함께 들으시죠.

0: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딸입니다. 평생 집이랑 가족밖에 모르고 사신 우리 엄마 때문에 요즘 걱정이 많아져 감정식당 문을 두드려봅니다. 저희 엄마가요, 지난해부터 트롯 가수 한 분을 좋아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도 좋았죠. 엄마가 노래도 부르시고 활기차지셔서요. 아침부터 너튜브 틀어놓고 따라 부르고 팬카페 활동도 하시고 콘서트 간다고 예쁜 옷도 새로 사시고요. 심지어 제가 같이 옷을 골라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고 있어요. 콘서트, 팬미팅, 굿즈, 응원봉, 지방 공연 원정까지. 카드값이 눈에 띄게 늘었고요. 우리 엄마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집에서도 팬클럽 회원들이랑 톡하느라 정신없으시고요. 간혹 그분들과 다툼이 있는 날에는 하루 종일 우울해하시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무뚝뚝한 아빠는 별말 없으시긴 하지만 언젠가는 터지실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엄마가 즐거운 건 좋은데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너무 그 가수에게 인생을 낭비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드린 용돈이 다 그 가수한테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 가수까지 미워질 정도입니다. 엄마의 덕질, 과연 어디까지 이해를 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엄마의 덕질. 엄마의 덕질이 시작됐습니다.
1: 귀염누.
0: 귀염누. 70대 엄마. 지금 한 트롯 가수에게 푹 빠졌습니다. 푹 빠졌어요. 예전에 저 90년대. 네.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이제 아이돌 팬들 있죠.
1: 그렇죠.
0: 이제
1: 소녀들.
0: 학창 시절 소녀 팬들. 네.
1: 제 때는 스테지와 아이들. 또 그 집 앞에.
0: 저는 막 H.O.T. 네. 신화 이럴 때 네네. 이제 엄마들이 걱정하셨죠. 네. 내가 딸한테 준 용돈이 다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간다. 얘가 공부 안 하고 정신 못 차리고 맨날 그 사람들 무대 쫓아다니고 막 그런다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우리
1: 어머니들이.
0: 엄마가 너무 그 가수한테 빠져 있다. 걱정이다.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1: 아, 뭐 이거를 사연이라고 올리셨나?
0: 어머나.
1: 저희 어머님 임영웅 없었으면 4년 동안 투병 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 누워만 계시면서 영웅이 안 나오나 한번 틀어봐라.
0: 어머나.
1: 네, 그래서 미스터 트롯. 네. 맨날 제가 보랏빛 엽서만 한 100번 들은 것 같은데요. 어머니 그 노래 좋아하셔가지고.
0: 아, 그래요.
1: 영웅이 보랏빛 한번 틀어봐라. 그러면 그 90대는 어머니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네. 아이고 잘한다. 그 맛에 모든 병마를 이기시면서 임영웅 덕분에 어머님이 1, 2년 더 사신 것 같거든요.
0: 정말요?
1: 예, 정말 기부하고 싶어요. 한 5천 원 드리고 싶어요.
0: 아, 5천 원? 5천 원 정도. 그 5천 원이 쌓여서도 5만
1: 그렇죠.
0: 원이 되는 거고.
1: 그렇죠. 5억이 되고 50억이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머님한테 저는 온갖 임영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서 알려드리곤 했죠. 그렇게 좋아하신다는데
0: 이미 좀 해결이 되셨을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말에?
1: 네, 그럼요. 그 저는 이게 고민 사연인가 생각한다고 감히 말씀드린 이유는 네. 벌써 복디가 옛날 그때처럼 계속 그러지 않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이 빠밤은 너무 간단해요. 유통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0: 사랑의 유통 기한이
1: 네,
0: 있어.
1: 유통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한 때다. 그리고 그 가수한테 어머님이 쓰는 돈이 몇 천이에요, 몇 억이에요, 그러니까. 몇 십억이에요, 몇 백억이겠어요.
0: 그렇죠.
1: 기껏해야 부모님 우울하게 있으면 병원 가고 엄마 힘 좀 내 하면서 약 지어지고 그죠?
0: 내 시간도 드려야 되고
1: 그럼요.
0: 내 에너지도.
1: 홍삼, 진액, 뭐 산삼액 이런 돈이 더 들어요.
0: 그걸 임영웅이가 대신해주고 있는
1: 네,
0: 거잖아요.
1: 이것을 엄마의 전성시대, 영화로 만들자면 엄마의 전성시대 아니겠습니까?
0: 그쵸.
1: 너무 감사해야죠. 이런 대상이 있다는
0: 맞아.
1: 것에 대해서.
0: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나의 취향을 발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자. 네네네. 이런 유행 아닌 유행. 그리고 다 요즘 그렇잖아요. 나를 알아야지 된다 하면서 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찾으신 게 어디예요?
1: 그럼요. 유통기한이 없는 거는 행복을 여는 아침밖에 없어요.
0: 아휴, 감사해요.
1: 저는 뭐 이거 10년, 20년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0: 당연하죠.
1: 그렇죠. 우리는 꺼지지 않는 해로 되겠지만 네. 나머지는 다 유통기한이 있다. 있다. 우리 스승이신 이근우 선생님의 손주가 게임 중독에 엄청 빠졌었다는 거예요.
0: 와, 그 교수님의 손주도?
1: 네, 손주도. 근데 그 사촌 동생이 네. 또 게임 중독에 엄청 빠졌대요. 그랬더니 게임 중독에 빠졌던 형이
0: 아, 왜?
1: 한마디를 하더래요. 그것도 다 한때다.
0: 와, 경험자네.
1: 경험자죠. 네. 그래, 저희 아들한테도 물었고 저희 아들 중학교 1학년 때 게임 중독에 빠져서 새벽 4시다 시까지 했거든요. 네. 아까 콜라 사주고 네, 제가 네, 네.
0: 치킨 넣어주고.
1: 치킨 넣어주고 했던 아들이 그래서 다 지나고 나서 부모가 게임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불가능하지.
0: 본인 스스로가 나와야지.
1: 할 때까지 하면 그만하게 돼. 다른 거 좋아하는 게 돼. 하면 그만하게 돼. 이 케이스에서 엄마한테 좀 미안한 것도 느껴야죠.
0: 그쵸.
1: 그 아이돌만큼 즐겁게 우리가 못해줬구나. 아버님이 저러다가 폭발한다. 폭발하는 게 대수야. 그래. 사실 아이돌을 좋아하듯이 네. 이 트롯 가수를 좋아할 때는 남편의 폭발까지 다 감수하겠다는 걸 각오하고 시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0: 그쵸, 그쵸.
1: 그래서 별 걱정을 따님이 다 하십니다. 그것은 엄마의 몫이죠.
0: 폭발 안 하는 그러니까 더 가수가 멋있겠죠. 우리 가수는 화를 안 내 나한테.
1: 그러니까 아빠가 가수보다 더 엄마한테 잘해줘야지.
0: 그치.
1: 왜 샘을 내요.
0: 그러니까.
1: 잘해줘야죠. 그리고 엄마한테는 더 지원해 주시라. 그분의 뭐 이런 말도 쓰나요? 큰 사진, 브로마이드 사진도 주고.
0: 브로마이드 진짜 오랜만에 듣는 단어다.
1: 그죠? 어디 관광버스로 간다면 그때 뭐 먹을 것도 사드리고 네. 그거 해봤자 몇만 원 안 드는데 몇만 원의 행복. 우리 딸이 이거 해줬어? 이번에 진주 가는데 길 멀다고 이거 해줬어? 자기도 먹어? 우리 딸도 그럼 좋겠다. 진짜 심청이 돋아서 너무 부럽다. 이러지 않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엄마한테 더 응원 부대를 대 주시면 좋겠다.
0: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1: 나도 누군가 좋아하고 싶다.
0: 1214님. 근데 친구 어머니 보니까 한때가 아니시던데 기부도 네. 다 그 가수 이름으로 하고 시간도 그렇고 벌써 7년째라 친구가 답답해해요.
1: 7년의 행복 아닙니까?
0: 아니 그리고 기부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게 중요한가요?
1: 그럼요.
0: 뭐 내 꼭 내 이름으로 해야지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불쌍한 사람만 돕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돕는 것도
0: 그러니까.
1: 기부죠.
0: 그런 거는 그렇죠? 뭐 기부는 일단 뭐 누구 이름으로 하든 좋은 거니까.
1: 우리 흥미야도 기부 받나요?
0: 기부요?
1: 네.
0: 행복을 기부받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아, 재치 있는. 공개 방송 이후로 많이 늦었어요.
0: 자 김영희 마리아님. 에쿠 그렇군요. 그냥 집에서 노래만 들어도 좋던데요.
1: 사람마다 다르죠. 노래만 그쵸. 들어도 좋은 분이 있고 직접 가야 되는 분이 있고 그쵸. 또 지방 가더라도 따라가야 되는 네. 분이 있고
0: 스포츠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그냥 그 브라운관이라는 말도 이제 안 쓴다고 했죠.
1: 네네네.
0: TV나 네네. 그런 걸로 줌 땡겨가 줌 이렇게 줌 아웃 해가지고 한눈에 보는 걸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직접 경기장에 가서 그 열기를 느껴보고 네네, 싶어 하시는 네네, 분들 네네. 계시잖아요.
1: 요즘 뭐 모두 뭐 무가치함 그 드라마에 온 국민이 홀릭되어 있잖아요.
0: 저도 홀릭되어 있습니다.
1: 근데 그걸 참고 안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
0: 정주행하려고?
1: 맞아요. 몰아서 보려고.
0: 몰아서 보려고.
1: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 봐야 실시간으로 봐야 좋아하는 분이 있는 거면 감질나니까 몰아서 보겠다는 분도 그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고
0: 그러니까.
1: 제가요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에서는 야구장에 간 적이 없거든요. 네. TV로만 봤거든요. 네네. 왜 저길 가?
0: 굳이
1: 그러다가
0: 더운데.
1: 뉴욕에 가서 뉴욕 양키스 월드 시리즈를 한번 보고 나서 왜 안 가니? 가야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직접 가는 것만큼 즐거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0: 그러니까 매력이 다 다르고 취향이 다 다른 거죠.
1: 그러니까 어머님을 존중해라. 7년? 저는 17년이라도 도와드려야 된다. 그렇게
0: 그러니까.
1: 생각을 합니다.
0: 그동안 나 키워준 거 생각하면 뭐.
1: 그럼요. 나는 뭐 평생 20년, 30년, 40년, 50년 키워줬는데.
0: 그러니까요. 네. 유경량님. 저도 이번에 큰맘 먹고 조성진 연주 보러 갔었답니다. 또 가고 싶은 마음. 조성진 연주 이거 진짜 큰맘 먹고 가셔야 되는
1: 그러게.
0: 게 뭐 티켓값도 티켓값이 비지만 인기가 너무 많아서
1: 바로 매진되니까
0: 네, 티켓 자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진짜로.
1: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걸로 조성진 피아노 연주 보면 잘한다는데 가서 보면 눈물이 주룩 난다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그 네. 숨소리면 페달 밟는 소리면 건반 뚜둥기
1: 가봤구나.
0: 아니 한 번도 안 가봤어.
1: 마치 가본 것처럼.
0: 네. 그럴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이 노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트로트 가수가 나왔네요.
0: 네, 영탁의 누나가 딱이야.

0: 누나가 딱이라는데 어떻게 그러게요. 버텨요? 어떻게 안 좋아하고 버텨요?
1: 그러게요. 심장이 뛰네요.
0: 그러니까요. 3799님께서 복디와 교수님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면 세상에 시림이 없어질 것 같아요. 항상 감초 같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라고
1: 언제
0: 하셨어요.
1: 만나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너무 적다.
1: 진짜 우리 공개 방송 이후에 꽁냥꽁냥 너무 고장됐네요.
0: 자,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오늘도 이성훈 교수님과 감정식당 함께 했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남겨주세요.
1: 네 맘대로 하세요. 책임만 지면 됩니다.
0: 네. 교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1: 감사합니다.
0: 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은 하늘나라에서 듣고 계실 어머니를 위해 교수님의 어머니를 위해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뚜근뚜근
1: 하비 내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4: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5: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6: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지금 같은 간절기에 입기 좋은 바람막이 점퍼. 절대 두껍지도 않고 아주 얄팍하지만 환절기 바람을 막아주는 효자 아이템입니다. 입은 것과 안 입은 것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옷의 두께지만요. 바람막이, 그 이름대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 바람을 막아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의 효과를 기대할 때 아주 미약한 힘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제 몫을 다 해낼 때가 있습니다. 나비의 미약한 날개짓이 아주 먼 곳에 폭풍을 일으키는 나비 효과도 그런 것처럼요.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미약한 힘이 우리 삶의 보탬이 되고 또 누군가의 바람막이가 되어주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예쁜 마음을 내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